0: TV에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공무원이네.
1: 아, 이 아니, 제가 얼굴인데.
2: 이 캐릭터가지고.
0: 아, 이거, 이거, 아, 그렇지.
1: 제가 친구의 얼굴이거든요. 네. 아~ 예.
2: 한월루가 해맞이를 여기서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면서요?
1: 아, 여기서 해맞이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너무 잘 물어보셨어요. 네네네. 저희 함월루는 달의 기운을 받았다고 해서 함월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요. 남쪽으로는 울산 공업단지, 동쪽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인 울산 대교, 그리고 서쪽으로는 영남 알프스까지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제가 함월루 또 소문을 들은 게 이게 또 울산 칠경 중에 하나래요.
0: 그렇죠. 아,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어?
1: 누가 위에 역시 뭘 늘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뭘 이렇게 하고 뭐 약간
1: 올라가서 구경해 보세요.
0: 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구경을 안내.
1: 아, 예.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0: 우리 큰애기 따라서.

0: 덩덩덩. 그래서 제자리 리더 쿵. 제자리 쿵.
1: 어.
2: 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와. 잠시 넋을 잃고 봤어요.
3: 의상도 너무 예쁘고.
1: 네.
3: 이게 지금 처용무.
2: 처용무.
4: 아, 처용무. 네. 아.
1: 제가 했던 드라마 중에
2: 아,
1: 처용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 거기서 약간 따와서 네. 뭐 그래서 저 살짝 알기만 하는데 네. 전혀 다른 거네요, 장르가 네. 저랑.
3: 이 춤이 신라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0: 네, 네 맞아요.
1: 네.
5: 우리의 역사의 어른 얘기의 문헌을 뒤져보면 뭐 고려시대 때부터 해서 신라 한강왕이 울산 계엄포에 나들이 나오셨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우무가 끼고 앞에 길이 안 보여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니까 신라가 아래 길을 동해 용왕이 노해서 그러니 이게 좀 그걸 빌어주면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그룹이 다 그치고 이제 길을 터가지고 딱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뭐 최영무가 천년을 넘게 지금까지 이만큼 네. 활성하게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고
1: 유네스코
5: 예 이게 지금 유명한
0: 한국 춤이에요. 춤 중에 유일하게 네. 등재된
1: 아,
0: 춤이 최영무예요.
1: 네. 아, 다른 춤은 아닌데
0: 안 돼요. 네네.
1: 근데 원래 남자가 하는 걸로
0: 조선시대 때는 남자들이 많이 했는데 예전 문헌들을 보면 여자들 또 고려 신라시대 때는 또 여자들이 대빵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1: 지금도 다 여성분들만
0: 네 저희 보존회가 남자도 있지만 지금은 여자들
1: 아 많아서. 보존회가 있어요?
0: 네
1: 처용무
5: 네, 보존회
0: 처용무 보존회가 서울에 중앙에 이제 국가무형유산 해가지고 처용무 보존회가 있고 울산은 이제 울산 지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1: 울산 지부.
3: 이게 처용탈.
1: 네. 탈.
0: 좀 닮아.
5: 좀 써보실래요? 한 써보실래요?
0: 좀 닮으셨어요.
3: 아니 뭐 이게 지우 씨 얼굴인데?
5: 한번 써보세요.
1: 아이 많이 닮았네. 아이. 귀엽네.
5: 너무 잘하십니다.
1: 아 그래요. 아, 이게 애굽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탈 이 모양을 좀 이렇게 한
0: 네.
1: 건가요?
0: 네. 그게 피부색을 보시면 팥죽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1: 그래.
0: 우리 왜 동짓날에 팥죽 뿌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애군을 쫓는 이제 팥죽색 피부에 여기 복숭아의 일곱 가지 의미는 또 수명장수를 바라는 거고 여기 또 모란꽃 옆에 두 송이가 있어요. 네. 이거는 부귀영화를 누리자라는
1: 모란꽃.
0: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낸.
1: 그럼 귀걸이는?
0: 귀걸이는 옛날 귀족들이.
1: 아, 귀족들이
0: 네, 신라시대 때 화랑.
1: 아, 그치.
0: 네.
1: 신라시대 때는.
0: 그래도 그래서 인물이 이게 학급이 아닌 저 귀족들이라는 의미.
3: 그래서 보면 그 신라 향가 중에
0: 네.
3: 세벌 발기 달에 밤들이 운이다가
0: 네.
3: 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더니 가라리 내히어라 아. 그 처용가가 있잖아요
1: 네. 처용가
3: 그거랑도 지금 연관이 되는 거죠
0: 이렇게? 네 맞아요
1: 저희 한번 조그만 동작 간단한 거 한번 배워볼
0: 네,
1: 수 있을까요?
0: 네. 그러면 한삼을 전달을 해드리고 제가 먼저 앞에 서서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대무를 하는 거에서 처용무는 관용을 하고 포용을 하는 이런 진지적인 인물이라서
1: 관용과 포용
0: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주먹을 쥡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천 끝을 탁 잡으셔야 됩니다. 오른발 같이 들어서 하나, 둘, 셋, 왼발, 넷, 다섯, 여섯, 오른발 같이 들어서 하나, 둘, 셋, 왼발, 넷, 다섯, 여섯, 또 한 번 더 하고, 둘, 셋, 뒤로 크게 한 발. 뒤로, 여섯, 그래서 어깨 하나 메고 같은 발 같은 손을 듭니다. 네, 그래서 뒤를 보고 한번 뿌리고, 뒤로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뒤를 보고 뿌려요.
3: 뿌려요. 이게 어렵다.
0: 발 내리고. 뿌리고 허리손 하고 왼발을 들고요 하면서 이 손을 맵니다 매고 정면을 보고 돌아서 다 다시 앞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둘, 셋, 넷, 다섯 정리를 하는 겁니다.
4: 되게 어려워.
0: 네. 방향이 달라지니까.
3: 약간 우리 그 옛날에 송검수 16개 동작에 좌표 우표
0: 그런 거 맞는데 이 손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고 배꼽까지 배꼽
6: 이발을 들으셨잖아요. 이발을 놓고 가면서
0: 쭉 밀어서
6: 이발이 딸려와야 돼요.
0: 쭉 가고
6: 딸려와야 또 왼발을 들거든. 또
4: 아이, 어려워.
0: 그러면 두 분이서 마주보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Listen and repeat.
1: 아까 배운 거.
0: 네, 도드리 장단에 함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뒤로. 넷, 다섯. 뒤로.
5: 뒤로.
0: 하나, 둘, 셋.
5: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하나 둘
0: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네 다섯
5: 한 번 더 하나 둘 왼발 들고 네 다섯 오른발 들고 하나 둘 왼발 들고
0: 뒤로
5: 오른발 들고 뒤로
0: 하나
5: 왼발 들고
0: 네
5: 자 오른발 들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0: 오른발 들고
5: 오른발 들고 왼손 어깨 메고
0: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잘하셨습니다.
5: 혹시 뒤에 알고 계시니까 어때요? 옷 입으니까 더 힘들죠?
4: 그래도 옷을 입으니까 라인이 살아요.
3: 마음가짐이 달라요. 네,
4: 라인이 삽니다.
3: 아, 근데 관리를 잘하시는 게 이 섬유 유연제 냄새가 좋아. 빨래를 잘하셨어. 눅눅한 냄새가 아니에요.
4: 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 저희가 또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에이씨.

0: 와, 여기 남창 옹기종기 시장?
1: 일단 이름이 예쁘죠. 옹기종기 시장.
0: 이게 시장에 꼭 와야 돼요. 그 지역에 가면 시장에 가야 돼요.
2: 맞아요. 여기가 옹기종기 시장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옹기랑 연관이 있어요.
0: 네. 옹기종기니까 그냥 옹기종기 모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2: 그게 이 인근에 네. 그 외고산 옹기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옹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옹기를 원래 거래하던 시장이었는데 이름에 아예 옹기가 들어간 거죠.
0: 아, 그래서 또 이게 또 옹기종기 모인다는 의미로 또 이렇게 옹기종기. 네.
2: 그리고 우리가 속담에 네. 가는 날이 장날.
0: 가는 날이 장날.
2: 우리가 온 날이 장날입니다.
0: 오늘 장날?
2: 네, 3일하고 8일 여기 딱 장이 열려요.
0: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시장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도 그랬었고 목포에 살 때부터 장 되면 무조건 장을 가야 돼요.
2: 시장이 또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0: 네. 네. 와.
2: 그러니까.
0: 근데 우리가 좀 네. 이렇게 그래도 좀 여기 왔는데 또
2: 아 여기 또 상인회에서
0: 상인회에서
2: 시장을 좀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또 나와 계신 분이
0: 계세요. 아, 계시네.
2: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네,
0: 안녕하십니까.
2: 반갑습니다.
0: 네,
3: 반갑습니다.
0: 네네네.
3: 이중이죠.
2: 네네네.
0: 와,
3: 저희 남창 옹기종기 시장은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0: 100년이요?
3: 네. 1916년부터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지금 뭐 전국 5대 시장 안에 들어갑니다.
0: 아,
3: 안에 들어가시면 예. 네. 엄청난 넓고 웅장하고 지금도 뭐 현대 사업에 계속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아, 시장에 데리고 갔으면 뭐라도 사게 돈이라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래서 바로 옹놀이 상품권.
0: 오, 거 봐. 이게 제가 냄새는 잘 맡아요. 네.
2: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건데.
0: 아, 그래요? 아.
2: 이를테면은 네. 현금이랑 똑같이 쓸 수 있고 거스름 돈도 받을 수 있고.
0: 되게 많네.
2: 그러니까 이게 5만 원.
0: 아, 뭐야? 나만 5만 원이 아니고 같이 5만 원인 거예요? 아, 이제 치사하게 진짜.
2: 아, 근데 여기가 또 물가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싸니까.
0: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이거 가지고 가면 푸짐하게 쓸 수 있어요.
0: 아, 맞아, 맞아.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걸로 한번 맛있게 한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4: 인물이 잘생겼다.
0: 그래요. 피디가 잘생겨야 되는데 이게 잘못 돼가지고.
2: 아, 그렇구나. 화면에도 잘 나와야 되는구나.
0: 네.
2: 이거 승모 아닌가?
0: 네.
2: 아, 비트인가? 비트?
0: 비트. 여기다 여기.
2: 안녕하세요.
0: 여기. 네. 아, 안녕하세요. 와, 이거 진짜 맷돌이에요?
2: 맛있겠다, 맛있겠다.
4: 진짜 맷돌.
0: 이거 몇 년 됐어요? 이걸로 하신 지가?
4: 제가 하신 내가 이거 맷돌 돌린 지가 한 15년
0: 넘어. 15년.
2: 이야. 아, 이게 지금 콩국이죠, 콩국.
0: 네. 서이태. 백태,
4: 백태.
0: 아, 색깔이 딱 그.
2: 그럼 이걸로 한번 초벌을 갈아서 또 가는 거예요?
0: 아, 너무 많이 줘. 조금만 줘 보시지. 네. 아, 이게 가는 거죠?
4: 네. 와,
0: 여기 줄기 같은 건 뭐예요?
4: 아,
2: 우무. 우무.
0: 아, 우무. 진짜 오랜만에 먹다 우무도.
3: 바다. 네.
2: 이게 소금간이 살짝 돼 있어.
0: 해야 돼. 네. 아, 진짜 고소하다. 간이 딱 돼있네요.
2: 원래 경산동 쪽이 네. 시장 오면 여름에 콩물을 차게 해서 많이 먹어요.
0: 만 원.
2: 어, 만 원.
0: 만 원에 세 개. 와.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와. 여기는 다 직접.
2: 맞아, 맞아.
0: 농사 지은 거를 이렇게 다 갖고 나오시나 보다.
2: 네. 여기 이제 주민분들이 직접 농사 네. 지으시는 거니까 확실히 한눈에 봐도
0: 신기한 거 같아.
2: 싱싱해.
0: 고추가 이게 크다고? 이야. 네. 와. 이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와.
2: 네, 오징어 맛있습니다. 네.
4: 네.
2: 많이 파세요.
0: 네. 네. 네. 감사합니다.
2: 이야, 드디어.
0: 와.
2: 드디어 발견.
0: 그래. 배.
2: 배.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아유 저희가 이 배를 좀 찾고 있었어요.
0: 아니 뭐 오시자마자 배도 이런 걸 오자마자 이런 걸 좀
5: 지내.
0: 야 이거 장 보다가 배 차겠다.
2: 아, 그러니까.
0: 아니 어머니 또... 이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4: 예.
0: 아 진짜? 이거는 즙이고. 이게 그러면 이게 서생배예요?
4: 예.
0: 울산 서생배?
4: 예. 요건 신고.
0: 예?
2: 신고배.
0: 아 신고배. 아, 배 농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 배 농사하신 지 오래됩니다.
0: 올해 한 50년?
4: 60년
0: 진짜로요?
4: 제가 19에 시집오가
0: 예. 에이 와
4: 81호입니다
0: 와 대단하시네
4: 쌈배랑
0: 이렇게
2: 와 이렇게 여기 햇배
1: 바로 나온 거
2: 단단하면서도 물이 많다
1: 너무 맛있어

0: 나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그러면 이거 만 원.
1: 한 무대기.
0: 한 무대기.
2: 아이, 아이. 또 더 주셨어.
1: 아, 진짜 덤 주셨어. 네. 덤. 그러니까, 원래 시장, 시장님은 덤이죠, 그죠? 네. 네. 원래 시장은 진짜 덤 주는 그 재미에 오는 건데,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0: 건강하시고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확실히 시장에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보이네. 네,
0: 여기는 또
1: 모종 같은
0: 모종 모종 파네. 네. 아, 안녕하세요.
1: 여기는 또 약간
0: 여기
1: 밥 되는 냄새 나는데?
0: 어, 어 특이하다.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이게 뭐예요? 고기 호떡?
3: 어, 올스 고기 호떡입니다.
0: 네. 약간 햄버거.
1: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햄버거 같아.
3: 네 맞아요. 네.
0: 잡채?
3: 잡채. 어 고기 잡채.
0: 잡채인데 뭔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커.
3: 어 맞아요.
0: 어. 네, 한번 드셔보시죠.
1: 자 일단 맛을 또.
0: 야 네. 그래 이 바깥이 약간 호떡처럼 바삭하게 구워졌다. 어 뜨거워.
1: 오 이거 잡채는 약간 중국식 고추 잡채 같은 그런 냄새인데?
0: 맛있어.
4: 맞아요.
1: 그죠? 예.
4: 네.
0: 그래. 약간 고추 잡채 향이 약간 나면서.
3: 어때요? 맛 괜찮죠?
1: 맛있어.
3: 진짜 맛있죠?
0: 그러니까 여기는 농산물이 좋으니까 따로 시장 안 봐도 여기서 보고 바로
3: 네, 맞아요.
0: 떨어지면 또 봐서 바로 하고.
3: 야, 어, 이건 맞습니다.
0: 이게 너무 좋네. 최고 슈퍼가도 이런 거 없잖아.
3: 네, 없어, 없어, 없어.
0: 야, 그거 진짜 너무 좋네.
3: 어, 없습니다. 진짜로.
0: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별것도 아니지만
3: 예.
0: 기운을 또 드립니다, 저희가.
3: 어떻게 드릴까?
0: 잘 되시라고.
3: 아, 진짜?
0: 잘 되시라고. 하나, 둘, 셋. 하나 더.
1: 아, 시장 인심이 정말 장난이 아니야.
0: 와,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주시고.
1: 네, 그리고 계속 뭘 더 주시려고 그래가지고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0: 한 바퀴 돌아왔는데 배가 불러. 그러니까.
1: 근데 또 여기 왔으면
0: 네.
1: 옹기 구경을 안 하면 안 돼요.
0: 아,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뭐 옹기가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1: 이 시장이 형성되게 된 데 큰 역할을 한 옹기
0: 네.
1: 보고 가야 되니까.
0: 와.
1: 여기 가면은 이제 옹기를 아주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있대요.
0: 와, 그러면은 진짜 옹기, 여기 있는 옹기야말로 이제 울산에 또 진별만 볼 수 있겠네요.
1: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산업의 네. 중심이었던.
0: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여긴가 본데?
1: 어? 여기네.
0: 아, 여기네. 전통 옹기.
1: 직판매장.
0: 직판매장, 아. 안녕하세요. 왜 마스크 쓰고 계세요? 더운데.
5: 연예인 이제.
0: 와, 이거, 이게 옹기예요? 어, 그럼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5: 아니고, 네. 우리 아저씨가 젊을 때,
0: 네.
5: 옹기 만 거는 대장 일 했는데, 이제 나가만 해가, 올게 85 이래 되니까,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1: 아, 이것도 힘이 이거는. 있어야 이걸
5: 네. 또.
0: 그럼 지금은 안 만드시고?
5: 지금 안 만들어요. 네.
0: 그럼 예전에?
5: 예전에, 네,
0: 남편분께서
5: 네, 네.
0: 이거 다 만들었었어요?
5: 네, 네.
0: 그러면 이걸 누가 지금 이거 만드시는
5: 이거는
0: 거예요?
5: 저는 이렇게 일해주고, 임금비를, 옹기 만들어주면 월급 자꾸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일해주는 값에 옹기를 받아가 집에 재놨다가 앉아.
1: 아, 집에 재놨던 거 계속 파시는 거예요?
5: 네, 팔고 앉아 그러는 거예요.
0: 어. 야 여기가 예전에는 이 옹기가 가장 유명했었던 거예요?
5: 예, 네, 한 60년 다 돼 가요.
0: 아, 60년.
5: 그럴 때 이제 한참 여기 옹기 공장이 억수로 왕성했거든요.
0: 아, 아.
5: 남창의 역에는 전기불도 없을 때 거기는 이제 발동기 일하가 전기불도 다 돌아오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사양기를 접어드니까
0: 아.
5: 이제.
0: 어, 그래요. 이런 거는 뭘 넣나?
1: 이거 이제 식탁 위에 올려가지고
0: 아 식탁에 올려 아 네, 이제
1: 장을 덜어가지고 아, 이제 김치 같은 아. 김치 깍두기 같은 거 이제 여기다가 딱 넣어가지고 하면은 어? 운치 있지.
0: 어 맛있겠는데? 나 혼자 집에서 있어. 여기다가 김치 내 것만 따로 먹을까 보다.
1: 어.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질.
0: 어 그러네. 요새 닭가슴살에 김치 먹는데. 어 아니, 그러면 이런 거 하나에 얼마예요?
5: 그거 하나에

0: In the heart of the bustling city, where it seems like only dense skyscrapers exist, here's a place that feels like time has momentarily slipped away. The charming neighborhood of Cheongneung-dong. The clear Cheongneung stream, originating from the foothills of Bukhansan Mountain, guides me through the village. This is Cheongneung-gor, where winter rain gently falls. Along a narrow alleyway, barely wide enough for a village bus to pass, I discover the warmth and charm of Cheongneung-gor. As one of the few remaining hillside neighborhoods in Seoul, traces of old charm are preserved everywhere you look. In the midst of a busy daily life,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walked so leisurely and peaceful like this.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felt such a sense of calm. Cheongneung-gor is a village that was founded in the early 1960s as people gathered one by one, cultivating the land and building their homes. It's also a place where the novelist Park Young-ri resided and wrote her epic novel, Land. The things we've passed by without a second thought may hold someone's entire life within them. That said, the small things I encountered suddenly feel much more precious.
1: Yeah, 이건 진짜 옛날 집이네. 대부분.
2: Since
0: I met the village head, I decided to learn more about this charming neighborhood of Cheongneung-gor.
1: 여기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북한산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2: 예, 연결돼 있죠.
1: 와.
0: A hidden oasis in the heart of the city, embracing nature.
1: 아, 집이세요? 와. 야, 여기 이렇게 집이 있구나.
2: 저는 뭔 난이.
1: 아, 회장님 키우시는 강아지. 야, 안녕.
0: I soon found myself arriving at the village head's house. With warmth and kindness, he even invited me into his home. This place is filled with the life of the village head and his wife. Everything here reflects their touch and care.
1: Wow, 야, 아니 어쩐지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지금도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은데 이 골목골목이나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집들이 되게 정겹거든요.
3: 네. 변한 거는 네. 그 여기가 되게 복숭아 밭이 있었는데
1: 네네네.
3: 그게 좀 없어지고 마을버스 올라온다는 거.
1: 네.
3: 곳이 변화가.
1: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막 아파트 빽빽하고 막 바뀐 도시 보다가 여기 정릉은 그래도 그 1960년대나 지금이나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야,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회장님께서 딱 여기 이제 오셔갖고 사셨을 때 그 집들이 많이 있었나요?
3: 아,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하루아침에 좀 소나무랄까 이제 나무 펴내고
1: 네.
3: 거기다 터 잡아서 고루고루 다섯 개 싸가지고
1: 네.
3: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야. 저 들어가는 집이지.
1: 오. 야, 그래서 정말 이 정릉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당시에 이제 추억의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좀 보고 싶거든요.
3: 예. 예,
1: 예. 아, 예, 마침 예. 아, 야. 야, 이 눈 왔을 때인가 봐요.
3: 예, 그렇죠.
1: 와.
3: 여기 눈 오면 스케이트 타야 해요.
1: 스케이트 타요?
3: 네, 미끄러서 못 가.
1: 아,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 비료 푸대?
3: 네.
1: 비료 푸대 같은 걸 이렇게 해갖고 비닐 푸대나.
3: 자동이에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언덕 있으니까.
0: It's a place where they've shared over 50 years of joy, sorrow, and everything in between. Though many tough days have come and gone over the years, Jeongneung-gor has always quietly embraced and nurtured them. Because the scenery might soon disappear due to redevelopment, every photo they've taken here feels more precious than ever. For Kwon Hyun-sik, Jeongneung-gor, which has grown old alongside him, is simply a place he cherishes deeply.
1: 우리 회장님에게 정릉골이란
3: 뭐 내년이나 먼 후년이나 사라지겠지만
1: 네네
3: 그, 그래도 간직한 동네 기억하고 싶은 동네
1: 네.
3: 그냥 많이 보존하고 싶어서
1: 네.
0: Though life was difficult and everything seemed scarce, looking back now, those were truly happy times. This place is his pride and his forever hometown.
1: 네, 이 정릉골 제가 이렇게 골목골목 이렇게 구비구비 하면서 이렇게 회장님 댁에도 와봤는데 참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다 뭐 이렇게 골짜기였을 거 아니야. 개발도 덜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직접 일궈내 갖고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집을 지었다라는 게 야, 정말 좀 놀랍고 정겨운 느낌이 듭니다. 예.
0: For some, Jeongneung-gor was a beacon of hope in life, and for others, it was the joy of living in the present. With redevelopment approaching, more and more people are leaving the village, and now there are quite a few empty houses. But still, the village alleys are filled with the warmth of those who love this place. Everything was so warm and familiar.
1: 어? 야, 슈퍼가 있네. 운영을 하시는 건가? 야, 이게 여기 사장님 사진이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쌍둥이 슈퍼. 와, 아, 이게 손주분이신가 보다. 자녀분이시거나. 야, 정말 오래된 슈퍼 같은데. 안에 계시나, 사람이?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게 동네마다 이렇게 조그만 슈퍼들이 있었거든요. 네, 마치 여기 이제 앉을 곳도 있고 이렇게 어? 그래갖고 사랑방처럼 동네 분들 오셔갖고 막 예. 네.
0: 아. The neighborhood market, which embraces the unique stories of each resident. As I slowly walked up the uneven hillside, a rather unfamiliar view of Seoul unfolded before me.
1: 네, 제가 이 정릉에 거의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동네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네, 근데 보시면 뒤에 보시면 특이한 건물 보이시지 않으세요? 보통은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거 수직인데 저 바로 앞에 있는 저 아파트는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저것 또한 이 정릉만의 특색인 것 같은데 이 풍경을 제가 또 그림을 전공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In the hope of preserving even a small memory of this beautiful Jeongneung-gor, which may soon disappear, I've recorded it with a sense of longing and hope. 정릉골 is remembered for a long time. Passing through the humble Jeongneung-gor, I head toward another place filled with memories. For many years, this has been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buses, quietly accompanying the daily lives of the Jeongneung residents. In particular, this place holds a special significance for the locals as it is the terminus of Seoul City Bus No. 1.
1: 야.
0: In this place, which was bustling with people 365 days a year, I met the driver who's been operating the buses for many years.
4: 내가 네. 연애를 60년도 18살 때 여기 돌았어.
1: 네네.
4: 그때는 버스가 없고 운전면허 60년 내 가지고 8년 있다가 대형면허 내 가지고 이제 삼성 동양 대진 정년 안 되지 13년밖에 안 돼.
1: 야.
4: 정년이었어. 딱 여기서.
1: 13년.
4: 어, 어. 쫓기랑 거쳐 차를 이렇게 줄여가고 네. 이래가지고 정이 많이 들었지.
5: 네. 어? 서울 시내 제 1호 버스 기사예요.
1: 와.
5: 그 16인승 있죠. 네. 그때는 16인승일 때 저거 저
4: 마이크로
5: 버스가 16인승인데 각 구에 한 대밖에 없었어요.
4: 그랬어요.
5: 예. 그래서 그렇게 운전하다 계속 버스만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4: 저 16명 타는 마이크로 버스라고 그때
6: 우리 또 예, 어르신이 하실 말씀 많아요.
4: 아, 사진에 다 나오잖아. 전부 다 내가 데리고 댕긴 애들
6: 아니야. 이 안내형이래요. 그 당시 안내형.
4: 야. 아, 이때 대접 좋고 뭐 그냥 손님한테 태워주면 그냥 찔찔 울고 뭐 그래서 사람을 태워줘야 돼. 그래야.
6: 안내형들은 또 손님 많이 태워야 해.
4: 그렇지.
6: 기사님이 빨리 문을 닫고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네. 기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지금이야 어림도 없겠지만.
1: 그분도 이제 많이 태워야지 자기도 이제
4: 그렇지.
6: 그죠.
4: 그만.
0: 박부웅. A bus driver who has been driving the Jeongneung bus for 50 years tells me that he still remembers the faces of the passengers he greeted every day.
1: 이게 버스가 항상 이 첫 차나 막차가 중요한데.
4: 그렇지.
1: 네, 첫 차를 항상
4: 4시야, 4시.
1: 늦지 않고 항상
4: 다 출발해야 돼. 네. 네, 땡이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4시에 딱 출발하고 막차도 시간대로 딱 피곤하다고 해서 미리 와서 안 되는 거야. 시간까지 일하고 도장 찍고 욕 먹고 손님한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힘이 들어도 첫차 막차를 마무리 잘해라. 또 하나.
1: 사명감에 사명.
4: 항상 손님한테 이래 쳐다보고 인사하지 말고 눈을 맞춰라. 어서옵시오 이런. 막 학생들한테 이렇게 맞추면 다 불친절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빨리 늦어서 천천히 타세요. 전부 노인들이 타고 댕겨 지금 노인들이 후닥닥 넘어지면 뭐 앉으세요.
1: 이거 들고 계신 건 뭐예요?
4: 이거 사진이야.
1: 와.
4: 그 원본이야 원본. 이게... 원본 그러지 마요.
1: 어르신세요? 와. 옛날 이거 버스예요, 그럼요?
4: 아, 이거는 마이크 톱비라고 여기 부산에서 나온 거. 네. 면허증 내 가지고 여기 18살 때 내가 운전면허를 냈어.
0: A faded photograph he always carries quietly in his wallet. This photo not only reflects Park Ki-hun's life, but it also becomes a meaningful record of Jeongneung Village. The village residents, whose lives are intertwined with the place, took the lead in preserving and remembering the village's appearances for a long time. They hope that this record will help transform the village they love into something even better. I've discovered another face of the village that the residents wish to remember.
1: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이 동네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빵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예, 아 그리고 여기 딱 봤을 때 오리된 빵집 같아. 아, 빵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지금은 이제 모닝 베이커리라고 돼 있었지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희 동네에도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나라 이름을 해갖고 독일 빵집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긴 영국 빵집이라고.
7: 예, 영국 빵집을 하다가 이제 예. 건너와서 이제 모닝 베이커리. 아침에 신선한 빵을 만든다는 이제 모닝 베이커리.
1: 아, 그냥 그런 아주 단순한 진리의 이름으로 해갖고. 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사장님께서 아침 새벽 일찍부터 나오신다고.
7: 네, 이제 저기 아침에 5시에 일어나시갖고 계속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시갖고 청소 동네 청소 이렇게 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빵을 만들어요. 아. 5시 반에 이제 나와갖고.
1: 그러면은 여기 빵을 직접 만들어 주신 분 남편분께서 혹시.
7: 예, 예, 예.
1: 아, 아.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에 빵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7: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셨어요.
1: 네, 그러시구나. 어쩐지 빵 냄새가 아침부터 확 나는 게 이제 상가들 뭐 주변에 보면 대형 빵집들이 많이 차지했는데 이렇게 오래된 빵집이 흔하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참 저는 추억의 케이크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야 이런 야 이렇게 이 추억의 케이크
7: 아무 데서나 안 하고 네. 우리 이제 그 몇 시 동안 계속 그런데 한결같이 야. 이런 이제 조금 케이크나 뭐 이런 케이크 뭐
1: 이것도 우리대 보여 이것도 야
0: Although there were many challenges amidst the large bakeries, thanks to the unwavering dedication of the owner couple and the longtime support of the residents, they've been able to keep up the spot for over 40 years. Pastries made with so much heart. I also picked one to try. Looks delicious, doesn't it?
8: 아니, Thanks
0: to the customers who always say never close the shop and stay until the end, the owner couple feels encouraged every day.
1: 빵 좀 사가야 되겠는데요, 사장님?
9: 네. 안녕하세요.
1: 어, 단골이신가 봐요.
9: 네, 단골이요.
0: It reminded me of the cakes my father used to bring home on special days when I was a child. Suddenly, those memories came rushing back.
1: 네. 아유, 이런 케이크를 맛본 기억도 너무 오래됐어요.
7: 오래됐죠.
1: 네, 어렸을 때 맛보고. 네.
0: Let me continue chatting with them over a nostalgic cake.
1: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7: 그냥 이게 좀 항상 또 이런 것만 많이 선호를 해요.
1: 네. 네. 야, 지금 케이크 먹었던 네. 네, 이 빵이 지금 이 사진에 담겨져 있습니다.
7: 네, 맞아요.
1: 이렇게 빵, 이렇게 케이크를 많이 만드셨어요. 이게 저기 남편분이세요? 네. 와.
7: 크리스마스 때는 진짜 옛날에는 너무 케이크 많이 나갔어요. 막 이렇게 막 쟁이 놓고 네. 몇백 개씩 팔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크리스마스 같은 게 없어요.
0: Whether there were many customers or just a few, the couple has always steadfastly kept this place. Although Cheongneung has undergone countless changes, this bakery has remained faithfully in the same spot.
10: 네, 저는 이 사장님께서 이 사진 같은 거 막 보여주셨을 때 어, 사진의 기록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1: 중요하죠.
10: 이 공간에 대한 중요성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네. 사장님이 올 곳이 이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삶을 같이 사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갖고는 그 마을 주민의 그 생활상 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시면서 동네 빵집의 그 공간을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고.
1: 네. 네. 이 사진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거고.
10: 그 맞습니다.
1: 또 그 당시에 이랬었던 거를 맞습니다. 기억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거죠.
10: 네, 맞아요. 네.
0: Ingrained deeply with the residents' lives, this place has become a precious space that passes on memories.
7: 아 이제 저기 요 경국사 있는 데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 동네가 없을란가 싶었는데 와서 딱 내리면 여기가 동네가 딱 보라가더라고요. 그 경국사 있는 데서는 동네가 안 보여요. 여기 오니까 이제 싹 보이면서 너무 이게 공기가 너무 좋고 제 여기에 없는 별로 도시 같지 않았었어요. 그냥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이제 요 지금은 많이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또 아파트도 새로 다 지었고 이제 산장 아파트만 이제 그대로 있고 다른 거는 다 변했어요. 다른 게. 이제 동네에 이제 또 오래되신 분들을 돌아가시고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태어나지만은 이제 옛날에 있던 모습들이 없어지니까 너무 아쉬워요.
0: As much as it's sad to see it fade away, I hope that when the residents feel weary and exhausted, they can come here and find strength. Along the clear waters flowing through the Bukhansan Valley, there's a place that Cheongneung residents speak of in unison as a spot filled with memories. It's Changsujang, a place that holds the happy memories of the residents. Once used as a villa by the Japanese, it is now serving as the Bukhansan National Park Visitor Center. In the exhibition hall, I was able to see images of the old Changsujang, a place beloved by the residents of Cheongneung. Located deep within Cheongneung Recreation Area, Changsujang was a popular spot among the residents. In particular, the now gone Star Pool and Cheongneung Pool were quite popular as family outing destinations. This time, I visited an old beloved restaurant that the residents frequent to experience the atmosphere of Cheongneung Village up close. This place conveys a simple nostalgia with its homemade hearty buckwheat jelly. From the very entrance, it has a warm and welcoming feel. As always, the owner is preparing to greet customers with the door wide open. A place that has quietly remained unchanged in a small alley in Cheongneung, continuing the family business for two generations. For some, it's a precious space that brings back forgotten tastes and memories.
8: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11: 요아래서 장사할 적에 네네. 우리 딸이 전부산 때다가 네. 간판 써서 붙였어요.
8: 따님이 네. 간판을 직접 만드셔갖고
11: 저거 지금
8: 붙여갖고 네. 와 그게
11: 엄마 이제 간판이 보여야 사람이 오지 그 무슨 나
8: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12: 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페인팅해서
8: 네. 네. 아드님한테 누님이 되시는 거예요?
11: 동생.
8: 동생. 아, 동생.
11: 오빠지.
8: 오빠.
12: 아마 그 기억이 아마 많이 나시는 거 같아요.
8: 야, 그 처음에 이제 장사 시작하기 전에 딱 간판 달 때가 제일 좀
0: 네. Opened in 1982. Many years have passed, but there are still those who can't forget the first time they visited. And the past 40 years spent with the residents of Cheongneung have been a great happiness.
1: 야, 이게 그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옛날 그 사장님 동생분이 직접 만들어 주신 간판인가 봐요.
13: 예, 맞아요. 제 여동생이 네. 어머니 집에 오다가 만나가 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 칠하고 페인팅해서 글씨까지 해서 동생이 네. 여기 써서 요거를 이제 어머니가 그 전봇대에다가 그런 간판이 이 네. 간판이에요.
1: 동화북 칼국수. 예. 저희 한번 이제 들어볼까요? 예. 아, 자 여기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네. 이렇게 달았다는 거잖아요. 네. 전봇대에다가.
13: 네,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간판 보고 손님들이 뭐 이게 간판이 신기하네? 뭐 이러면서 여기 찾아주시고.
1: 야 그때 당시 이거 뭐 구멍 자국도 있고.
13: 그렇죠. 전봇대 이렇게 이렇게 네. 해서 야. 밑에 전봇대에다가 전봇대 뚱뚱하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이런 간판인데 네. 지금 이렇게 펴진 거죠.
1: 야.
0: The old sign, weathered by time, has been carefully preserved until now. The kind and warm impression of the owner seems to show just how happy he was here.

0: 자, 빨간색, 주황색, 분홍색 다 있어요. 어때요?
1: 혹시 검은색 립스틱 있어요?
0: 검은색 립스틱이요? 잠시만요.

0: 어때요?
1: 빨간색보다 노란색이 잘 어울려요. 예뻐요. 잘 샀어요.
0: 이 가방은 어때요? 크기는 작지만 주머니가 많아요.
1: 좋아요. 원래 들고 다니던 가방보다 가벼워 보여요.
0: 봐요. 이렇게 많은 걸 넣을 수 있어요.

0: 자, 와이엇. 서울에서 지하철 타기 할 수 있지?
1: 어, 와이엇.
0: 어, 알렉사. 어, 또 만났네요.
1: 어디 찾으세요?
0: 알렉사,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저 처음 와서 모르겠어요.
1: 아, 지하철역. 저만 따라오세요. 저는 작년에도 한국에 왔어요.
0: 진짜?
1: 응.
0: 짱이다.
1: 따라와요.
0: 알렉사, 저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1: 아, 저쪽은 아니에요. 아, 이 옆쪽이네요. 따라와요. 아, 이상하네. 이쪽인 것 같았는데?
0: 알렉사,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저기요?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2: 아, 지하철역이요? 편의점 옆에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1: 아, 그쪽?
2: 저도 그쪽으로 가니까 같이 가요.
3: Today, we'll cover some must-know travel expressions for when you come to Korea. Let's learn how to find your way using Korean. Remember learning 어디에 있어요 in season 1? Well, there's a shorter way to say the same thing. It's 어디에요? 어디 means where, and it's used to talk about specific places or locations. So to ask where something is, say 장소 plus 이 or 가 plus 어디에요? For example, if you're looking for the subway like Wyatt was, you say 지하철역이 어디에요? If you need to go to the bathroom, you say 화장실이 어디에요? If you say this to any Korean, most will kindly tell you the location you are looking for. When describing directions and expressions like 이쪽, 저쪽, 앞, 뒤, 옆, just like Wyatt, Alexa, and Hyojin did. 이쪽 means this way. 저쪽 means that way. 앞 means in front of. 뒤 means behind. 옆 means next to. For example, go this way in Korean is 이쪽으로 가세요. While go that way is 저쪽으로 가세요. To tell someone it's next to the convenience store, you can say 편의점 옆에 있어요. Let's look at an example. To say it's in front of the park, you can say 공원 앞에 있어요. Now, how about learning a little trick to make your Korean sound even better? First, there's the word 쭉. Add this to any direction to emphasize they need to keep going that way for a long time. You use it like this. 이쪽으로 쭉 가세요. Remember 오른쪽 from season 1? You can add it to that too. Say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Simple, right?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4: Jiajeol-yeok-i odi-yeo? Jiajeol-yeok-i odi-yeo?
2: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0: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2: 편의점 옆에 있어요. 편의점 옆에 있어요.
4: 이쪽으로 쭉 가세요. 이쪽으로 쭉 가세요.
0: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Thunderstruck. 아, 어렵네.
1: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걸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창일까요? 무서운 무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무시무시한데. 이걸로 뭘 잡을까요?
2: 선생님.
3: 네.
2: 우리 그 견지 낚시할 때 네. 전투 낚시했잖아요.
3: 아, 치열했죠.
2: 얼마나 좋아요.
3: 바다 낚시할 때는 네. 이 바다 바람과 파도와 갯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이 마음이 흥분되는데
2: 여기 또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소개시켜 주시려고.
3: 당연히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전통 낚싯바늘.
2: 전통 낚싯바늘.
3: 네. 네. 오복 낚시, 삼복 낚시, 오리낙, 숭어낙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2: 오리다가 뭐 오리 잡는 건가요?
3: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 자, 일부러 가지고 왔죠.
2: 이게 바늘이에요?
3: 이게 바늘인데 삼복낙이에요. 네.
2: 삼복낙.
3: 이거 어떻게 낚는지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2: 일단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걸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3: 우리 박물관에 삼복낙, 오복낙이 많이 있어요.
2: 오복낙이라는 네. 거는 반에 다섯 개인가요?
3: 그렇죠. 이게 다섯 개가 있는 게 오복낙인데 네. 물고기가 일반 낚시처럼 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위로 지나갈 때 채여가지고 몸통을 네.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낚는 낚시.
2: 홀치기 낚시하는
3: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2: 이거 딱 보이네요. 네. 이게 뭐 찔러 잡는 건가요? 던져가지고
3: 뭐 창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무기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낚시에 전통
2: 아 이건 진짜
3: 자 이렇게 딱 했다가 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지나갈 때 채 갖고 낚는데 이게 몸통에 걸려가지고 낚아 올리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걸로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3: 네, 그렇죠.
2: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3: 저희 박물관에 이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와, 이렇게 낚았다라는 것들을 다 구술을 해 주셨죠.
2: 증거가 있다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3: 그걸 이거, 못 믿으시면 이거는 더 못 믿으시겠네?
2: 이거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크잖아. 하얀 판이 붙어 있네요.
3: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빙판 위에서 네. 이렇게 띄워다요. 그러면은 큰 숭어라든지 네. 아니면 잉어 이만한 잉어들이 위로 지나갈 때 이 하얀 판이 위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게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물고기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낚아채는 거죠.
2: 그러니까 빙판에서 네. 지나가는 물고기를 네. 보고 이걸로 네. 걸어낸다 이 말씀이시죠.
4: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야?
3: 과거에는 네.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네. 그다음 씨알이 굵은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2: 제가 설명은 지금 자세히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진 않습니다. 네. 이런 거 해서
3: 네. 네, 좋습니다.
2: 가보실까요?
3: 네.
1: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3: 저는 이런 수렵 스타일입니다.
2: 네.
3: 자. 이야,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이 낚시는.
2: 아니 뭐 낚시는 다 기다리는 건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
3: 잘 보세요. 보여요.
2: 하얀 판에 네. 물고기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쳐야 뭘 아, 수심이 잡을 약간. 수 있는 거잖아요.
3: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네. 우리 전통 낚시가 수심이 얕잖아요.
2: 네.
3: 그러면은 원래 전통 낚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줘요.
2: 아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3: 이렇게 감아주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아요.
2: 아 이런 식으로 수심을 네, 맞추는 거군요.
3: 우리 해와에서도 네. 이런 전통 낚시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다는 게 네.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2: 이런 식으로 보고
3: 그런데 여기에 네. 저 하얀 게 보이죠?
2: 네 보입니다.
3: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 위로 물고기가 지나갔을 때
2: 네.
3: 솔직히도 확 땡기는 거죠.
2: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겨울에 네. 빙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3: 그렇죠. 네. 얼음 낚시로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수시로 낚았대요. 아. 그래서 엽서라든지 사진에 네. 이 낚시로 낚은 큰 물고기들이 얼음판 위에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2: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방법은 알겠어요.
3: 어? 들어가봐.
4: 어림도다.
3: 원리는 알겠죠?
2: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네.
3: 누가 먼저 낚는지 해볼까요?
2: 저는 저기 현대식 낚싯대로 네. 저는 제 방식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3: 네. 우리 전통 낚시를 믿고 네. 계속 기다려볼게요.
2: 아, 근데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근데 여기 확실히 메다급들이 있다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3: 그 이걸로 잡으면은 2000년대 이후로 최초로 이런 전통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
4: 입만 벌리면?
2: 근데 선생님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3: 근데 이거 이런 뷰는 네. 역사상 처음일걸요?
2: 그러니까요.
3: 지금 현대 낚시와 이 전통적인 낚시인데 이렇게 원시적인 것들을 동시에 빠뜨려서 같은 구도에 잡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5: 앉으세요.
2: 오! 걸었어. 걸었어.
3: 잡혔어요.
2: 아, 걸었어, 걸었어. 선생님, 걸었어.
3: 아, 이거 현대 낚시가 이겼네.
2: 아, 이제 피딩타임 됐나봐. 걸었어, 걸었어.
3: 오!
6: 장어다.
3: 장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2: 아, 오, 터는데요?
3: 오!
2: 제대로 터는데?
3: 오!
2: 뭐지, 뭐지? 아, 쏘가리, 쏘가리.
3: 오!
2: 쏘가리. 쏘가리.
3: 대박.
2: 와, 쏘가리가 나오네.
3: 이거 뜰채 없죠?
2: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들어 올릴게요. 네. 힘 빠졌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공기 좀 먹이고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창희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3: 네.
2: 이제 끈으로 네 그거 보여주시면 돼.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쏘가리 회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아. 네. 이게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죠, 쏘가리.
1: 그렇죠. 네.
0: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1: 기가 막힙니다.
0: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우와. 제가 대충 해쳤는데.
0: 네.
1: 야, 대충 회를 썰었는데도 이런 맛이라니.
0: 아.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이야. 이거 그냥 액션이 아닌데요?
0: 아. 장난 아니야. 아, 이게 괜히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1: 이거, 와, 쏘가리는 진짜 민물의 제왕.
0: 아. 제대로. 아유. 이 맛이 예. 그 고생을 보상해 주는
1: 그러니까.
0: 맛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우리 인정.
0: 저는 잡을 줄 알았습니다.
1: 이거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임 라이브 오늘 처음 오게 됐는데 이렇게 360도로 관객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너무 새롭기도 하고 되게 약간 살짝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너무 재밌는데요. 오늘 아임 라이브 위해서 사실 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고요. 마이스페이스가 나의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 음악들은 좀 저 혼자서 제 작업실이나 제 집이나 제 공간에서 써내려간 곡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약간 나의 사적인 공간으로 조금씩 초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첫 곡 My Space 들려드렸고 그 다음으로 Always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은 약간 델리케이트한 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인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불러봤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Always라는 곡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Always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좀 보사노바 느낌의 약간 귀여운 곡이었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최근에 이별하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에? 이렇게 또손 들어주셨고 혹시 이별하신 분? 다행히도 한 분만 계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사실 이별이라는 게뭐 친구와의 이별일 수도 있고 연인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그 이별이 슬퍼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슬프세요? 제가 기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좀 다음에 들려드릴 TVH라는 곡은 굳이 이별이 안 슬퍼도 되잖아. 그냥 좀 신나게 즐기고 나너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즐겁고 당당해라는 거를 좀 유쾌하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곡 TVH 조금 신나는 곡인데 같이 재밌게 잘 즐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르는데 몇몇 분들이 빵긋빵긋 웃어주셔가지고 저도 계속 웃음이 터졌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를 여기서 I'm Live에서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잠깐의 홍보를 좀 하자면 제가 4월 초에 필리투라는 싱글을 발매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발매한 싱글인데 사실 이렇게 밴드 셋으로 해서 공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멋진 우리 밴드 멤버분들이랑 편곡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기대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필리투는 약간 좋아하는 걸 알지만 약간 모른 척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표현해 봤는데 좀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아 근데 너 싫은데? 아 근데 좋아. 약간 이런 좀 양가 감정, 좀 복잡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필리투 멋진 밴드 편곡으로 한번 들려 드려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 공연장이 그 가창자가 서 있고 앞으로 쭉 그 관객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제가 관객분들한테 둘러싸 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얼굴도 보고 싶고 저기 계신 분들 보고 뒤에 계신 분 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더 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Scared of Love이라는 곡인데요.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데 상처받기 싫어서 무서워서 시작하기 좀 두려울 때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녹여내 보려고 한 곡이었고, 근데 그런 마음들을 곡에 담아서 앞에서 관객분들 앞에서 불렀을 때 조금은 마음이 좀 털어내지는 느낌? 조금 아 노래를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앞으로 더 안 무서워해도 돼,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Scared of Love이라는 곡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0: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방금 곡이 마지막 곡이었어요. 제가 멘트를 했었어야 됐는데 뭔가 말할 것들이 뭔가 많게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다 보니까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을 제가 못 드렸거든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I'm Live 나왔는데 빨리 가기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앵콜곡 한 곡 더 들려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If You're the Rain이라는 제가 싱글로 발매했던 곡인데 그대로 번역하자면 너가 비라면이라는 곡인데요. 비가 오면은 사실 저는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은 괜히 약간 울적해지고 뭔가 살짝 센치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너가 비라면은 그냥 좀 비 오는 거 더 기다릴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마음에 써본 곡이고 이 곡은 크러쉬 선배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었는데 또 I'm Live 왔고 밴드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제 솔로 버전으로 조금 바꿔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특별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I'm Live에서 관객분들의 360도를 둘러싸여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If You're the Rain이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는 불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이, 라이, 소리 질러! 예!

0: 뭐 여기 여기에요? 뭐야? 길거리인가? 우리 인터뷰해요?
1: 어.
0: 이게 뭐예요? 어디야? 여기 어딘데?
2: 아이유 씨가 그때 이너뷰티 얘기하셨었잖아요.
3: 네네네.
2: 요즘은 좀 이너뷰티도 속도 잘 관리해야지 뷰티가 채워지는 거예요.

0: 케이프 두부나 그래서.
1: 뭐 케이크 후드에 뭐 그거 줬어?
0: 건강식.
1: 건강식?
2: 일단 어딘지 한번 가서 보시죠.
1: 어, 네. 오! 뷰티의 신! 뭐야?
3: 여기 가는 건 아니고요.
0: 아, 아니에요?
1: 따로 뷰티? 뭐야?
4: 아~
1: 한의원! 아, 한의원. 한의원?
0: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1: 아, 근데 맞아. 화병. 화가 많아.
0: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거에 이게 시작이다.
1: 진짜 좋아. 이거 하고 야. 성장 클리닉. 나 아직 키가 나 좀 더 크고 싶어.
0: 피디님 이거 돼요?
5: 네.
1: 어. 아,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네, 오늘 뷰티 체험하러 오셨죠?
1: 네네네. 네, 네.
7: 앉아주십니까? 어,
0: 예.
7: 오늘 뷰티인데 한의원 오셨다고 하셔서 좀 놀라셨죠?
1: 놀랐어요. 네, 맞아요. 예.
7: 오늘 저희가 뷰티 중에서 이제 팔체질 검사를 통해서 뷰티를 조금 체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0: 소영이?
7: 어, 팔체질 들어보셨을까요?
0: 아니,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7: 처음 들어보세요.
1: 저 처음이에요.

0: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간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신장 기운이 셀 수도 있고 네. 그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강한 오장육부 약한 오장육부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네. 그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팔체질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저는 신장이 센 것 같습니다.
0: 어?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열정이 항상 있어서.
0: 열정이 있으셔서요?
1: 네.
0: 좋습니다.
2: 간이 센 것 같습니다.
0: 음주를 잘 하시네요?
2: 아니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0: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체질 검사를 정확히 해보기 위해서 먼저 문진표 챙겨드렸고요.
3: 와우.
0: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 나서 네.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와우. 아, 정말 그거네요. 한방 KBT네요.
0: 네, K 맞습니다.
2: K한방 뷰티 왜?
0: 관련해서 피부 고민도 조금 네. 도와드릴 거고요.
1: 아, 유순 상태도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전 또 수부지거든요.
0: 수부지?
1: 예. 네.
2: 근데 소화력이 엄청나서 돌을 씹어 먹을 수는 없는데.
0: 그 정도로 강한.
2: 네. 그렇죠.
1: 또 좀 의사 선생님한테 좀.
2: 아니, 내가 돌을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아.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고등생이네. 빨랬습니다.
0: 요것도 체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성격적인 것도 체질에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과 빠르신 분.
2: 꼼꼼하지 않네요.
1: 저는 꼼꼼하고 빠른 편입니다.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1: 와이어스는 한글을 잘 못 믿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외국 분이신가요?
2: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국, 보통 한국인입니다. 형,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오해하지? 진짜 오해하시잖아.
1: 예능적 묘사라고 할까요?
0: 역시 이국적으로 잘생기셔서.
2: 아, 감사합니다. 평소 대면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1: 대면 상태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 아, 이거다.
0: 마무리 되셨을까요?
1: 오, 네. 기대됩니다.
0: 예, 기대되시죠.
2: 저 기대돼요.
0: 저희 팔체질은 총 8가지고요.
1: 네.
0: 그 사이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니 네. 내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한번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오이, 다 난 것 같은데? 4개나 되는 게 4개인데요?
0: 4개나 돼요? 네. 이 정도면 50% 확률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예.
2: 오, 나는...
0: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열 검사라나 할 겁니다.
1: 네.
0: 체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뜨거운지.
1: 아, 체열이요?
0: 체열.
1: 아.
0: 네. 저쪽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1: 근데 피 뽑는 건 줄 알았네.
0: 피는 안 뽑습니다.
2: 무서웠죠.
4: 이쪽에서 체열 검사 하실 건데요.
1: 네.
2: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4: 아니, 한 분씩 들어오세요.
2: 한 명만. 네. 자가. 무서워도 참고.
1: 들어오지 마세요.
4: 감사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돌아오겠죠?
4: 준비되셨을까요? 네, 불 꺼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이제 네모난 거 보이실 거예요.
2: 네.
4: 그쪽에 서 계시면 되시고 불 꺼드릴게요.
1: 네. 오. 와, 장난 아니에요.
2: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0: 네, 검사 잘 하고 계실까요?
2: 네.
1: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2: 네. 진짜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0: 네, 아유. 네,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2: 예. 그리고 시원해요.
0: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한 거 같이 토대로 해서 조금 체질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네.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2: 전
3: 없어요?
0: 정답이 50% 없네요. 그만큼 대신에 오늘 좋은 음식들, 체질에 맞는 음식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앞서서 와이어님부터
2: 네.
0: 이쪽으로
2: 네.
0: 올라오실 거고요.
2: 네.
0: 검사 이제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네.
0: 머리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2: 네.
0: 먼저 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 네.
1: 큰일 났나요?
0: 네.
1: 큰일 났나요?
2: 내일 죽나요?

0: 맥이 빨리 뛰나요?
1: 맥이 좋습니다.
0: 오, 예. 오, 오. 어, 역시 예능을 잘하시네.
1: 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배를 보는 건요, 우리 몸의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소화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얼마나 가능한 저장소, 에너지들을 잘 갖고 있나? 근데 여섯 개, 요거는 식스팩인가요?
0: 맞아요.
1: 식스팩이시네요.
0: 맞습니다.
1: 숨이 턱 막힐 때 네. 체질적으로 위로 얼굴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0: 오, 맞아요.
1: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오. 우리 몸에서 열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0: 네.
1: 기름진 음식들, 패스트푸드, 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0: 다 좋아해요.
1: 다 좋아하세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먹으면 안 되나? 어, 그럼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링 그건데.
1: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0: 네.
1: 네. 이상님 한번 넣으시고요.
2: 저희 뭔가 그걸 낱낱이 파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맥 먼저 보겠습니다. 손 한번.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2: 어? 고기 먹었어요.
1: 고기 드셨어요?
2: 네.
1: 잘하셨습니다.
0: 좋은데? 자. 고기는 여섯 개 그 뭐가 있나요?
1: 여기는 하나인 것 같은데.
2: 제가 숨겨놨어요.
1: 숨겨놓으셨어요? 안에다가. 예, 안에 있으신가요?
2: 아직 때가 아니어가지고.
0: 아, 네, 그치.
1: 좋습니다. 다음 이제 앨범 때 나오시는.
2: 그쵸. 네. 아, 다다다다다?
1: 다다다다다?
2: 네.
1: 예, 내려오실게요. 이제 체질 검사 끝났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와. 나온다 이제. 우리 과거들이 나오는 거야.
0: 그래서
2: 과거가 곧 현재의 몸이잖아.
0: 그렇지.
1: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체열 검사했던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이렇게 한 분이고요. 이렇게 한 분입니다.
0: 어, 느낌이
2: 약간. 아, 이거
1: 잠깐만요. 좀 그런가요?
0: 다 보이는데 다 이 느낌 뭐예요?
2: 여기 빨개졌어요.
1: 자, 빨개지셨네요. 응. 위쪽이 이샤님이시고요.
2: 네.
1: 아래쪽이 와이언님이십니다. 차이를 봤을 때 하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빨개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이언님.
0: 오.
1: 반대로 이샤님 같은 경우는 배는 찬 편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대신에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쪽 간이 위치한 이 흉곽 부분이 이쪽이 조금 열이 좀 있어요.
2: 오.
1: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배가 좀 차신 편들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장이 조금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반대로 와이언님은 전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0: 네, 맞아요.
1: 열을 어떻게 내려줄 건가,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1: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1: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2: 띠링!
1: 어? 어?
0: 뭐야?
1: 보시면 이션님 같은 경우에는 목 양체질.
2: 예.
1: 그리고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 토양체질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이 튼튼하신 편이고요. 폐가 약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우리 땀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땀 배출해주시는 게 우리 피부, 바디 디톡스에도 좋아요.
2: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긴 해요.
1: 랩하시나요?
2: 그냥 말이 많습니다.
1: 아, 그냥 말이 많은 선생님이시네.
0: 네.
1: 네. 네. 하시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땀을 빼는 거나
2: 아~
1: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2: 예.
1: 이걸 못하면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이걸 못하면 직장을 잃어가지고
1: 그럼 안 되죠.
2: 네. 적당히 이제 밸런스 다른 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와이언님 볼까요?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는 췌장,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계세요. 돌도 씹어, 치아가 좋으시면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는 소화는 가능하실 거예요.
2: 잘하네, 돌 잘 먹네.
0: 오, 맞아요. 아, 근데 소화가 늘 옛날부터 좋긴 했었어요.
1: 소화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고
0: 네.
1: 반대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신장의 위치는요, 한의학적으로 허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체랑 좀 연관이 있고 상체는 튼실한데 하체가 조금?
0: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체도 운동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1: 그런 성향이 있으니
0: 예.
1: 운동을 하실 때 하체 위주로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0: 하체 두 번 하겠습니다.
1: 두 번 해주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공 같은 경우는 하체가 항상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체의 또 부기를 좀 빼주기 위해서 홈런이나 이런 식으로
2: 유산소나 하체를 하기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0: 아직 그게 아유 맞습니다. 예.
1: 그런 식으로 네네. 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나랑 아예 반대네.
0: 그러니까.
2: 진짜
0: 완전 반대네.
1: 음양의 개념에선 두 분 다 양이긴 하지만 네. 아까 금, 토와 이제 목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항상 어떤 음식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몸에 맞는 체질 음식을 하는 게 저 이너뷰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너 말고 그 다음은 뭐죠?
0: 아, 아웃!
1: 아웃! 아웃! 바깥에!
2: 네.
1: 저희 다른 쪽에 이제 또 뷰티 한번 챙기러 다음 진료실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0: 좋아요! 네. 노! 와, 나 대박이다. 나 진짜 알아놔야겠다. 다 사과 맨날 아침마다 먹었는데 추가 먹으면 안 되네.
3: 네. 네.
1: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네.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4: 예.
5: 제가 일단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3: 저쪽에서 속을 한번 체크하셨죠? 네, 여기서는 네. 겉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우리 뷰티 생각하면 겉은 어딜까요?
5: 얼굴이죠.
3: 당연히 얼굴이죠. 네. 여기서는 피부 재생을 하고 탄력을 좋아지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공안침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오!
0: 윤침 맞아봤어?
5: 맞아봤어.
0: 얼굴에?
5: 얼굴에는 안 맞아봤어. 오.
3: 보통 배우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침 처음이신 외국인 환자분들도
2: 아, 진짜요?
3: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2: 그게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3: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0: 아, 콜라겐.
3: 네, 콜라겐 중요하죠.
0: 예.
2: 그렇죠.
3: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침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사실 또 저희가
3: 네.
2: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3: 아, 네. 어떤 스케줄? 아. 너무 그, 중요한데요?
0: 네.
2: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막 다음날 이렇게 되는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3: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0: 지금부터 작아지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2: 그렇지.
0: 아, 그건 조금 그렇다.
2: 방송이지만.
0: 맞긴 해.
2: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3: 네.
2: 아픈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3: 따끔따끔하기는 합니다. 근데 유치원생한테도 침 나봤거든요?
0: 네.
3: 안 아프다고 합니다.
2: 아니, 그 친구가 유치원... 강한 유치원 아니에요? 강한 유치원생 아닙니까?
3: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0: 네.
3: 얼굴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일 두 분 촬영도 있다고 하니 제일 중요한 머리, 두피 쪽으로 해볼 건데요. 그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 피부 탄력과 리프팅을 좀 기대해 보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2: 저희가 또 이제 뷰티 MC다 보니까 네. K-한방뷰티의 정수를 또 이제 느껴보고
0: 네.
2: 가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0: 예.
2: 용기 있게. 네.
3: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K-한방뷰티. 네. 해볼까요?
0: 네. 네. 좋습니다.
3: 들어가 보시죠.
0: 와우.
2: 마치 크림 안 바르나요?
3: 예. 하나도 안 아파요.
2: 예.
3: 자, 해볼게요.
2: 예.
3: 일단은 침 들어가는 부위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 예. 지금 낫나요?
3: 아직 안 맞아요. 가장 덜 아픈 부위부터 먼저 놔드릴게요, 제가.
2: 네.
3: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따끔.
2: 오, 신기해.
0: 안 나온 것 같아?
2: 오, 뭐야.
3: 괜찮으시죠?
2: 예, 예, 예,
3: 네, 해볼게요, 따끔. 네.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툭툭 넣는데
2: 네.
3: 오늘 처음이셔서
2: 아이는 편하고
3: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0: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1: 네, 지금 잘 하고 계세요.
2: 이 형 32살입니다. 그냥 어른같이 해주세요.
1: 따끔.
0: 올라갔네? 오, 너 올라가는 것 같아, 피부가.
2: 오!
0: 아니, 정말 오버했다. 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1: 자, 어떠세요? 받을만 하세요?
0: 아, 예.
1: 괜찮으세요?
0: 예, 전혀.
2: 형 안 아파?
0: 오, 왜 안 아픈데? 아예 안 아파.
2: 진짜로?
1: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쪽에 관자놀이 쪽도 침 들어가면 좋거든요?
0: 네.
1: 해보실래요?
0: 아픈가요?
1: 지금 이 정도 맞았으면 충분히
0: 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자, 따끔.
0: 오!
1: 괜찮으시죠?
0: 네.
2: 오, 근데 쑥 들어가네. 우와.
1: 따끔. 자, 여기까지 하고
0: 예.
1: 이쯤에 전기 자극을 톡톡 올려드릴 거예요.
0: 오.
1: 갑시다.
2: 피카츄 하나, 피카츄.
0: 약간 프랑켄슈타인 느낌인가요?
1: 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선생님.
1: 네.
0: 힘든 드림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1: 아, 제가 네. 그래도 텐션이 좋은 편인데 기가 빨리네요. 자, 천천히 제가 올려볼 건데요. 네. 톡톡 자극 들어갈 거거든요. 느낌 나시면 말씀하세요.
0: 예. 뭐 조금씩 옵니다.
2: 오.
1: 이 전기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0: 이 전류의 자극을 통해서 근육에 좀 더 미세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 오? 정답인데요?
0: 제가 이래도 BTMC입니다.
1: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0: 그렇죠.
1: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오.
1: 탄력의 효과를 더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1: 네.
0: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1: 당연하죠.
0: 아, 진짜 거짓말 없어. 이렇게.
1: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0: 네, 알겠습니다.
1: 됐습니다.
0: 이거 아까운 데가 지휘와 빼면 안 돼요?
1: 이렇게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0: 우와!
2: 와.
0: 잘하셨나요? 아, 지금 기분 상해서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2: 머리가 올라가긴 했어, 일단은.
0: 아, 머리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 느낌이 올라갔는데?
2: 아, 근데 느낌이 지금
0: 올라오잖아요! 아,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1: 연기를 못합니다.
0: 느낌 진짜 뭔가 올라가서 탄력이. 오, 신기하다.
2: 이제 내가 해볼게.
1: 자, 먹어보실까요?
2: 네. 아싸리 어머.
1: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피 쪽에 시술하실 건데요. 소독부터 예. 먼저 하겠습니다.
2: 예. 캐대언 보셨어요?
1: 네, 당연히 봤죠.
2: 외국 분들도 그럼 자주 와요?
1: 외국분들도 실제로 캐대언 이후에 한의원, 내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한의원을 위해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3: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준비하셨나요?
1: 어떤 준비?
2: 대본
3: 질문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1: 아,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어요.
2: 오!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3: 그러니까요.
1: 아, 정말요?
2: 네.
1: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의사로 성공하면
2: 네.
1: 제가 배우에 도전해봤을 때 그때 응원하러 오세요.
3: 알겠습니다.
2: 아, 그럼요.
1: 지금은 제가 한의사니까 본업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파요. 자, 긴장 푸시고.
3: 아, 예. 긴장 너무 했다. 아, 이래서 BTMC 하겠어? 그치?
1: 어때요?
2: 오, 나왔어요?
1: 응.
2: 우와,
3: 진짜 들어갔어?
2: 나쁘지 않은데요?
1: 괜찮으시죠?
2: 네. 누우신 줄도 몰랐어요.
3: 이게 침이 네. 꽂혀 있는 걸 보니까 좀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도 생기나요?
1: 저는 하루 왼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서 충동은 안 생긴. 한번 만져보실래요?
3: 아,
1: 딱.
3: 잘하시네요. 예능을 아세요?
2: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1: 네. 침
2: 만화 보면은 어디 부위에 딱 침을 놓으면은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1: 아.
2: 그런 부위가 진짜 있나요?
1: 정확하게 말하면 없긴 합니다. 한 부위를 딱 놓는다고 해서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재미를 위해서 각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거의 주무시겠어요.
3: 근데 이게
1: 네.
3: 그 피부에도 좋지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 맞아요.
3: 그것도 굉장히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나요?
1: 너무 맞는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2: 역시 뷰티 MC.
1: 네, 실제로 탈모에도 침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3: 시원하게 올려주시죠, 형님.
1: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3: 네, 우주 끝까지 올려주세요.
1: 느껴지세요?
2: 네, 조금 올려.
1: 더 올릴까요?
2: 네,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3: 아, 나 눈 깜빡거리는 게 저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1: 거. 괜찮으세요?
2: 네, 지금이에요.
1: 어떠셨어요?

0: 맞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1: 아니요, 저 엄청 편했어요. 에이스 침대 같았어요.
0: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아주 풀페이스로 제대로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1: 예.
0: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와이어씨도 15분 정도 맞고 계실게요.
1: 네.
0: 고생하셨습니다.
2: 하느하기 좀 이제 외국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0: 네.
2: 전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이게
1: 근데 진짜 안 아파.
2: 이게
1: 빼는 것도 안 아파.
0: 실제로 외국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시고
2: 그쵸, 무서울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낯설어 하시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거의 맞아, 대부분입니다.
1: 맞아.
0: 고생하셨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2: 어머,
3: 한 줄 젊어진 것 같아요.
0: 오늘 저만큼 사용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2: 일단은 전혀 안 아팠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근육이 좀 올라간 느낌?
0: 네, 맞아요.
2: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진짜 이 리프팅이나 얼굴 동안 이런 거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일단 외국분들이 보셨을 때도 정말 이게 희귀하니까 외국분들 많이 안 해보신 부분인데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말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고 정말 안 아프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0: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속을 처음 체크하셨죠?
2: 네.
0: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얼굴을 보셨어요.
2: 네.
0: 자, 남아있는 건 뭘까요?
1: 이제 바디.
2: 바디.
0: 맞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네.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1: 와우, 언블리버블.
0: 몸 교정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1: 네. 오!
2: 바디! 이거 K-1번 뷰티 코스 요리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오케이, 좋았어.
0: 마지막 코스 잘 체험하고 오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가세요.
1: 예. 마주모가 가세요.
2: 아,
4: 예?
1: 이야.
4: 잘 받고 오셨을까요?
1: 예.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4: 엄청 어려워진 것 같아요.
1: 예.
4: 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네. 체형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1: 오!
4: 뷰티가 뭐 얼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새 몸의 바디 라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1: 네네.
4: 그 부분을 우리가 추나치료라는 걸로 좀 잡아볼 겁니다.
1: 오!
2: 근데 질문 하나 되겠습니까?
4: 네.
2: 추나가 무슨 뜻이죠?
4: 추나, 밀고 당기는 건데 과거부터 그 추나가 그래서 몸을 밀고 당기면서 불균형을 맞춰주고요
2: 네.
4: 우리가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려주거나 늘어나 있는 근육은 당겨주거나 관절도 마찬가지로 좁아져 있는 거는 넓혀주고 넓혀진 건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추나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 밀고
2: 밀당.
4: 당긴다 밀당 잘하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당 체질입니다.
4: 엄청 여성분들께 인기가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4: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1: 확실히 아시네요.
4: 왜냐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장시간 앉아있고 우리
2: 맞아요.
4: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목은 많이 굳게 되고요.
2: 맞아요.
4: 어깨 말리게 되고 또 오래 앉아있는데 다리도 꼬고 있거든요.
2: 맞아요.
4: 그럼 골반 틀어지고 근데 오늘 높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 맞아요.
4: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추나치료로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열 검사를 했던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보이는데 위에 분 밸런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세요. 선생님은 정말 체형이 완벽하십니다.
1: 형 잘 때 이렇게 잘 자잖아.
2: 혹시 이거 여기 앞부분만 좀 포샵해 주세요. 조용히 몸짱으로.
4: 근데 밑에 와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높이가 왼쪽이 좀 많이 높아요.
1: 맞아요.
4: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1: 맞아요. 엄청 틀어져 있어.
2: 이 정도면 뗐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 정도는 아니야. 뭐 내가 조립식이야?
4: 그래서 와이어님부터 오늘 추나 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4: 네, 우리 몸에 바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바닥이 골반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다리 길이가 왼쪽이 짧아요. 반쪽 올라갈게요. 자, 시원하신가요?
1: 180을 와우!
4: 와우!
1: 끝났어요.
4: 네, 내려오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1: 벌써 끝났어요? 더 하고 싶었는데. 형 대박이야.
4: 이샤님 요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2: 저희 어깨가 항상 좀 말려 있어요.
4: 말려 있어요. 봐드리겠습니다.
2: 예.
4: 어깨 말리는 거의 특징은요, 등이 구부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등을 먼저 좀 봐드릴 겁니다. 네. 저한테 힘 풀고 기대시면 됩니다. 한번더 쭉.
1: 시원하지?
2: 오, 시원해.
1: 오, 그래.
4: 쭉 펴신 느낌으로 한번 쭉 펴주시고요. 천장으로 누워보실게요, 똑바로.
2: 좋습니다. 잠시만요. 예.
4: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 목 한번 움직여보시고요.
2: 오? 오, 좋은데요?
4: 좋으신가요?
2: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4: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우와. 좋습니다. 네, 오늘 추나 처음 받아보셨죠?
1: 네.
4: 어떠셨을까요?
2: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4: 네네.
2: 드륵 하고.
4: 그쵸.
2: 사실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4: 무서웠었죠.
2: 무서웠는데, 네. 딱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진짜 맞춰진 느낌이에요.
4: 맞춰진 느낌.
2: 오, 이게 진짜 신기하다.
1: 퍼즐처럼. 진짜. 시원해지고.
4: 시원해지고. 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부위에 다 그렇게 뚜둑 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아요. 막 할 땐 일시적으로 시원해도 안 맞는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아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와, 대박. 감사합니다. 이야, 좋았다, 좋았어. 아, 은혜.
2: 아니, 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5: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진 K-한방 뷰티가 또 좋은 점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밸런스 이걸 또 다 해주니까
2: 3-in-1이잖아요.
5: 그게 뭐죠? 일석삼조.
2: 이너 뷰티.
5: 아, 이너 뷰티.
2: 얼굴.
5: 얼굴.
2: 몸.
5: 아,
2: 할 수 있다.
5: 여러분들께서도 또 K-한방 뷰티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2: 안녕.

0: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Who could be the owner of this marvelous house in the middle of this remote forest? That's the sound of people, isn't it? Let's enter it right away. What could be happening in here? Is it moving day? Why is she so shy? Is she the owner of this house or not? Oh, could this lady be the owner then? You are right. Please raise your head and answer me.
2: 공손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얼굴 들어 그러십시오. 공손하게 말씀하시면 시간 걸리고 시간 잡아먹습니다.
1: She doesn't answer my question and just keeps on pulling out the weeds. This imposing Hanok house with a numaru wood-floored veranda must be the home we'll be exploring today. My word, you could hide in this house if you put your mind to it. Who could be the actual owner of this house? Who could have been a landowner with servants in olden times? We exit the living room and reach the stylish window door. What space could be hidden behind it?
3: 선생님, 여기는 그럼 어떤 책의 방인가요?
4: 네.
3: 아, 이제는 아예 그냥 이렇게 아니요. 여쭤봐야
4: 돼요. 예, 열어보시죠.
3: 아, 그래요?
4: 같이 오. 열어볼까요?
3: 오.
1: Finally, this is a spot where Miss Young-ae is the protagonist. To be honest, it felt like you weren't even human, hearing what kind of a marvelous life you had led.
3: 이왕을 보니까 아, 이 집이 좀 인간미가 느껴져요.
4: 그래요.
3: 아, 드디어 이제 선생님 주무시는 방을 보니까
4: 아닙니다.
3: 네?
4: 아닙니다. 여기 제 방 아니에요. 어,
3: 여기 선생님 방이 아니에요?
4: 아닙니다. 여기 손님 방입니다.
3: 네? 야, 여기가 제가 손님 방이라고요?
4: 예, 저는 뭐 3인분 노비니 5인분 노비니 요새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제 손님은 1급입니다, 손님. 오. 이 방의 가장 좋은 점은
3: 아, 옆방이 그러니까 선생님 방인 거군요?
4: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3: 이해했어요.
4: 아닙니다.
3: 아, 여기구나.
1: Oh my, this is a numaru wood-floored veranda. The space where the world is embraced through your eyes. You didn't build this great place to fully offer it to the guests, did you? This wonderful spot, which would turn anyone sitting on it on a rainy day into a poet.
3: 여백에 지금까지 제가 둘러본 다른 공간들도 조금 좋은데 네. 어, 여기가 정말 하이라이트 같아요.
4: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신 분들한테 마지막에 좀 보여드리고 여기에 또 모이셔서 차 모임도 하시고 독서 모임도 하시고 그럽니다. 이게 뭐 차분히 앉아있을 시간이 있어야 앉아있는데 맨날 뛰어다닙니다. 당장 일들이 있으니까 우선 시간이 되면 마루부터 닦아야지. 거기 앉아서 천연덕스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
5: 경제학 주인분은 전혀 즐기지를 못하셨어요.
4: 에이, 뭐 주인은 노비입니다.
6: Miss Young-ae, don't be like that. You should enjoy life a little from now on.

0: 공간도 있지요. 저 구석에 조그만 노비방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어딘가에 살아야죠.
1: 아니, 어떤 방이길래?
0: 아니요.
1: 아, 선생님,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0: 아이고, 참말로.
1: 따라 안 오시면 저 혼자 그냥 가버립니다.
0: 그러십시오. 도리 없네요. 예.
2: 따다! Here it is. What? You're passing through the guest room and the living room to go back into the study?
0: 아이고, 이거 보여드릴 곳이 아닌데요. 이거
1: 아니, 어떤 곳이길래?
0: 아니요. 누추하고 장애물도 많습니다.
1: 이쪽에 방이 있어요? 네. 아, 역시 공부하시는 분이라 도서관 옆에 방이 있군요. 어이구야, 뭐 지붕이 잔뜩 있는데.
0: 아이고, 장애물이 많습니다.
2: Why is this room so small? Is this really the room you use, Ms. Young-ae? If you had only given up one bookcase in the study outside, this space would have been wider. The only things here are the desk used by your now 40-year-old daughter, a pillow and a single blanket. Why are you so ungenerous to yourself?
1: 아니, 근데
0: 민망한 공간입니다.
1: 근데 너무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작아서 제가 그냥 눈짐작으로는 글쎄요 한 0.8평? 뭐 그거나 될까?
2: If the clothes were to be stored outside, it would be better for you to move about. So why didn't you do that?
1: 이런 것들은 좀 밖에 꺼내 놓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0: 그러면 책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책도 들어와야 되고 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1: 아유, 그래도 방이 하나 더 있구나.
0: 아닙니다.
1: 맞죠?
0: 아유 참말로 예, 지저분합니다. 좀 심합니다. 지금 왔어.
2: So this is the bathroom. Oh dear, isn't this too small a space even if it's to be used by one person? And is this the bathtub for washing your grandchild?
1: 아, 선생님, 손주영 그 욕조가 하나 이렇게 기울여 있더라고요.
0: 저 욕조는 제 겁니다.
1: 네? 그게 선생님 거라고요?
0: 예, 저 조그맣잖아요.
1: 아이고, 뭐 거의 수도원 같은.
0: 아니요, 수도원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여백사원 자체는 3,200평 부지고요.
3: 그중에 선생님 쓰시는 공간이?
0: 모릅니다. 한 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3: 300평 중에 한 평도 안 되시는 공간이?
0: 괜찮습니다. 저 조그맣잖아요.
2: After granting the whole house to books, the only space left for her is as wide as 2.65 square meters. Isn't 2.65 square meters the same size as a prison cell? Phew, even I feel upset by this. There was a large space that Ms. Young-ae built ambitiously. But of course, there would be a separate building next to the Seowon Academy. Isn't that right, Ms. Young-ae?
0: 또 뒤에 시의 정자는 시정이고 여기는 우정입니다. 이 집을 짓고 싶어서 쇠꼬챙이 네 개를 박았습니다. 요즘만하게 고추대 있잖아요, 쇠막대. 그걸 네 개를 박고 비닐끈으로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간판을 달았어요, 돌로. 버둣자, 밭전자 해서. 누군가가 그걸 보시고 도움을 주셔서 이걸 짓게 됐습니다. 예.
2: Compared to Ms. Young-ae's room, my goodness! These are accommodations open to foreign scholars and artists visiting Korea. It's the last space in Yeobaek Seowon Academy that was designed. How much effort must have been put into this?
1: 선생님 주무시는 방보다 훨씬 없네요.
0: 아이고, 무슨 말씀 비교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나 1인용 집입니다. 1인용 한옥입니다. 참, 저 나름으로 정성을 많이 기울여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 자신이나 제 아이들이나 제 제자들이나 외국에서 이런 기회에 있었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더더구나요.
2: The warm heart that embraced the person who visited a foreign land to study there without knowing a single soul. Wudong Pavilion is a space in Ms. Yongye's heart created by gathering memories of that day.
1: 그러면 그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요, 그냥 묵고 가시는 거예요?
0: 공짜는 없지요. 방명록 한번 쓰는 의무가 있습니다.
2: It's free if you sign the visitor's book. Thanks to that, the history of Wudong is stacking up in the visitor's book that even seven-star hotels would envy. Those who engraved that warm mind in their hearts would go away and warmly embrace someone else.
0: 자꾸 제 방, 여기 제 방 작다고 자꾸 걱정하시는데 아닙니다. 저 엄청 부자입니다. 세계 여기저기 언제 제가 가도 가서 써도 좋은 방이 있고 예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죠.
2: A whole load of items. Could she be moving somewhere? This is a day for the so-called angels to clean up the children's library without Ms. Yongye's knowledge. Since she has allowed them in this space, it's only natural that they do this for her.
4: 아무리 이렇게 봐도 무슨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으시면서 해주시는 나의 그 스승이신 거죠 그러면
5: 한 번 연이 닿으면 아 이제 그 시즌이 되면 이거 우리가 이거 가서 해야 되는데
6: 우리의 공간이 네. 되는 거 우리가 관리하고.
5: 근데 그거는 교수님이 내어주시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네. 근데 마치 저희 거 같이 내어주시니까 저희 거인 양 그렇게 마음이 가요.
0: 벌써 어둑해지는데 어떤 분이 차에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주차장 풀까지 깎고 계시더라고요. 서원 전체는 완전히 거울같이 깨끗하게 깎아놓으시고 그런데 세상에 대구에서 예초기를 다 씻고 오셔가지고요. 지금 이 매끈한 마루는 제주에서 어떤 분이 감물을 갖고 오셔서 여기 다 솔로 닦고 감물을 몇 겹을 칠하셔서 이런 고운 색이 나왔습니다. 아유 고맙고 고맙지요.
7: 길가 기다리고.
2: It's not like she had expected this when she offered the space. Before she knew it, such a heart led to more hearts and created a fairy tale that fills up Yobek. Ms. Yongye, isn't this tiring for you?
0: 사실 끊임없이 손님들이 오십니다.
3: 화장도 안 하시고 잘 안 하시는 것 같으신데 귀걸이는 늘
0: 아이고 정말로 제가 유일하게 낸 꾀입니다. 제가 귀걸이라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설마 귀걸이까지 했는데 세수를 안 했으랴 그렇게 안 생각할 것 같아서요. 아유 참말로 왜 그렇게 눈길이 예리하십니까?
1: <어이구.
0: 웃음> 아이 소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떡이라도 좀 드셔요.
1: 실례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사실 오늘 그 여기에 잘 수 있나 묵어갈 수 있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0: 예, 불편하셔도 괜찮으시다면 주무시고 가시는 건 당연히 좋지요.
1: 너무 감사합니다.
2: It isn't an easy decision for Ms. Yongye, the sole caregiver of Yobek, to allow a night spent at Yobek. The director got lucky thanks to home explorers. However, Ms. Yongye's room is still as broad as daylight. She is working during the day as a slave and studying during the night as a scholar. You would of course say that you're happy, but let me ask you again, are you sure this isn't tiring for you?
0: 아유, 제가 평생 먹은 밥이 얼마인데 밥값을 해가지고.
2: Hearing you say that, I question whether I earned my keep for today. I should work harder on Home Explorers too. Anyway, this must be the most uncomfortable bed in the world. The director won't be able to sleep tonight. 26.5 square meters versus 2.65 square meters. This is a case of the tail wagging the dog.
0: Go to Dirk.
2: A person who is confident that not even Mr. Scrooge can rival her when it comes to saving time. Miss Yong-ye, well done today. Morning comes to Yeobaek.
0: 그나저나 잘 주무셨습니까?
1: 아이고 잘 주무시긴요. 아 너무 그냥 황송할 따름입니다. 하루 아닙니다. 이렇게 신세져서 이래도 될까 싶은데요.
0: 아닙니다.
1: 어 이게 지금 괴태의 길 그곳이 맞나요?
0: 예, 괴태의 길입니다.
2: The low mountaintop walking trail behind the Seongwon Academy is called Goethe's Path. When each step is taken, a moving line of poetry from Goethe stops us in our tracks.
0: 예, 사실은 뭐 괴테의 말을 빌려서 제가 하고 싶던 말 다 골랐습니다. 그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제 노후 직업을 천명을 했습니다. 제 노후 직업은 박수 부대입니다. 아, 저 반듯한 젊은이들 보면 너무 좋아요. 그 이상의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2: Young days full of anxiety that felt like being on the edge of a cliff. These are warm comments Miss Yong-ye is making to the youth by quoting from Goethe.

0: Since the morning walk is over, we should resume the house exploration. This is Yejong Pavilion, the house for artists who have yet to find worldly success. It's a display area for artists. But what is this space used for?
1: 야, 뭐 한옥에 이런 공간이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2: 네, 20명을 위한 파우스트 극장입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연주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연이어집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은 보다가 못 참고 뛰어 올라가서 태권도 5장도 합니다.
1: 아, 그래요?
0: No qualifications are required, only courage. It's a stage for everyone who has anything to boast about. Moreover, the backstory of this precious stage is also extraordinary. The name carved here marked the beginning.
2: Togil에 가서 그 강연하고 그 트머리에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내가 뭐 괴테 마을에 꿈도 있고 뭐 이런 꿈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얼핏 하게 됐어요. 세상에 이만한 돈 봉투를 주시면서 그 꿈 꼭 이루라고. 생면부지의 독일인입니다.
0: And the copper plate of gratitude created a miracle nobody had even imagined.
2: 오면서 가면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원 통장에 어느 때부터 갑자기 이상한 이름들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무슨 건축의 이해 뭐 이런 이상한 책 이름 비슷한 것이 자꾸 찍혀서 수수께끼가 밝혀졌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자가 책을 한 권 사서 읽고 그 책에 대한 독후감을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책값만큼을 이곳에 보내는 거예요. 정말 동화, 저로서는 지어낼 수 없는 동화가 이어져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자꾸 나타나서 지금 괴테 마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0: Her initial thought was to reproduce spaces related to Goethe in small models. But that thought became a small seed, which took bloom after she met with ordinary people who came to water and nourish the seed whenever the thought occurred. This is the first evidence of such a miracle. This is the house of young Goethe, modeled after the Goethe house in Germany. It's the beginning of the Goethe village that could have ended with a model. There is something about Miss Young-ae that we're curious about. Why did she choose Goethe of all writers?
2: Goethe 자체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냥 제가 동문화 가다 보니까 알게 된 샘플입니다.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다 외국인이지만 지금 우리는 배울 바가 많고 괴테는 더구나 200년 전 사람인데 그 시대보다 지금 훨씬 더 시사성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았으니까 파우스트 60년 써서 봉인을 해서 넣고 죽지요. 정말 뜻을 가지면 사람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괴테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사흘밤 자고 저는 제 전체의 역할이 멍석 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멍석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0: They say all green colors are the same. It took Goethe 60 years to write Faust. And Goethe scholar Miss Young-ae, who still studies that man, has been very anxious for 20 years over building a single house. I had thought a house was the border between the world and myself. I've been thinking that the most personal space in the world should be my house, but that thought completely changed in front of Miss Young-ae.

0: What could this house have meant? The simple dream of owning a room as wide as a doghouse. What would have known that the blindly constructed house of dreams could have led to such a big miracle? And this person crouches down to the humblest position within this large miracle. A conversation superseded by the way he talks. Being anchored by the sketch you drawn. While exploring this house, there were several moments in which she seemed like an otherworldly person I couldn't fully understand. In a palatial house built on land of 10,500 square meters, would you be satisfied with the small Henangche side room? Located next to the main gate in the visitor's full view? I can't bring myself to answer that question. Was it a house that we saw together today? Or was it a miracle created by a person with dreams?
1: Hanpyeong의 땅이라도 더, Hanpyeong의 집이라도 더 이 얻으려고 확보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참 본능적인 건데 당신의 표현을 빌자면 개의 집만큼 작은 공간만 할애를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고 계셨어요. 그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2: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몰랐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나 다들 내 거 이렇게 챙기고 옆에 사람 뭐 가졌나 보고 나는 못 가져서 괴롭고 도토리 기재기 하지 말고 그렇게 가면 가지는 곳이 가지거든요 일단 그냥 무슨 수 안 쓰고 그냥 살아도 사라지는구나 뭐 그런

약간 나들이 겸 해서 돗자리도 가져오고 뭐 이러더라고. 좀 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원래 자양동 살았었는데 저녁 때 약간 이렇게 이 동네 항상 이렇게 따릉이 타고 산책하는 길이었거든요. 우리 청담대교 야경이 생각보다 딱 괜찮아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기 되게 좋았던 곳이에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오, 돗자리 공짜. 순살 두 마리 세트. 배달비 공짜, 오예. 이따가 저녁으로, 점심으로 이거 먹을까봐요. 여기 포토스팟이라고 합니다.

라면 제조기도 있고. 역시 한강에서는 라면이지. 더울 것 같기도 하고.

수옷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유리가 있네. 이게 뭘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 길을 그리면서 사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이렇게 고립된 공간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게 폐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로 바깥이 보이기도 하고 하늘은 뚫려 있고 근데 이 돌과 약간 마주해야 되는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하려면 어쨌든 그려야 되니까 한번 마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꽃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고 꽃이나 이파리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은 좀 더 자세히 보고 세밀화처럼 좀 그려야 된다면 풍경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한 장면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면을 담는 게 좀 더 구도가 좀 더 필요하긴 하고 얘네들은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파리 하나하나 뭐 아니면은 꽃잎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들을 여러 개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 나무 되게 커서 그늘 아래 한번 돗자리를 펴보겠습니다. 뷰도 좋아.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되겠는데.

순살 두 마리, 세 마리, 뭐 이렇게 많은 것들. 우선 순살 한 마리.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뚝섬 한강공원인데요. 네, 저기 순살 파닭 한 마리 세트 9, 요거 하나. 9번 후라이드요. 네. 배달존이 있대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그냥 다 해다 줬는데, 배달존.

인천공항 접근이 좋은 곳에서 살았었는데 이게 휴일이나 뭐 아니면 평일 저녁 같은 때에 와서 그냥 한강을 우선 쳐다보고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쉽게 도심에서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비우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서울에서 사실 한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 원래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림 그리면서부터 식물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 이파리 모양을 그리고 났더니 다음에 그 식물을 만났을 때 걔가 내가 그려보내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게 된 이파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조금 관심이 생겼고 나무도 이제 그리다 보면 수종에 따라서 생긴 게 다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이파리 모양에 따라서 나무 전체의 모양이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화렵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파리가 동그랗고 넓으니까 그 넓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양 자체도 이렇게 약간 동그란 느낌이 있고요. 침엽수는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뾰족뾰족한 것들을 이파리를 가까이도 가서 보고 멀리서도 와서 이렇게 보고 그리면 그거 자체의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나무 색깔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게 어둡고 밝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난 이파리 그리고 조금 오래된 이파리 조금 말라가는 이파리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스프링 그린이나 메이 그린 같은 이런 연두색 계열의 것들은 이제 해를 받거나 아니면 새로 난 이파리들의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햇빛에서 가려져서 어두운 쪽에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이제 갈색으로 넘어가는 종류의 그런 이파리들은 뭐 제가 쓰는 걸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나 다크셉 그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흑색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색깔인데 이거 자체로 되게 매력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연이 담고 있는 색깔이 너무 다양한 거죠. 같은 초록색이라고 해도 약간 따뜻한 종류의 초록색과 약간 차가운 종류의 초록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색연필에는 대부분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색깔들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색깔들이 필요해지네요. 근데 특히 초록색은 그때마다 초록색의 범위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봄에 나온 이파리, 새로 나온 이파리들의 색깔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로 표현하니까 되게 좋으네요.

정원이 있어서 이런저런 꽃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꽃이 있는데 양귀비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색깔은 아니고 색연필이 딱히 이 색깔이 없네요. 마커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덩어리로 보이는데 안에 꽃이 엄청 많아요. 한 30개 되는 것 같아. 안쪽은 또 조금 분홍색이에요. 그래서 분홍색으로.

노란색을 한번 그려볼까요? 노란색이 여기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렬한 색깔들, 비비드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색깔들 오늘 되게 다양하게 봤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색연필이랑 같이 노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성된 정원이 10월 초까지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아마 꽃이 뭐 졌다 폈다, 다른 꽃이 졌다 폈다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초록색의 다양함과 꽃들의 색깔들의 다양한 것들을 그냥 산책 나와서 보셔도 좋겠지만 색연필 한번 가지고 나오셔서 그 색연필에 맞는 꽃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려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햇살이 이렇게 따사로울 때는 네. 공원을 거니는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오늘 너무 좋네요. 네.
0: 아. 예, 여기가 이제 월드컵 공원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이 노을공원입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1: 뭐야?
0: 이 월드컵 공원이 네.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공원, 난지천공원, 난지 한강공원 이 다섯 개를 합쳐서 월드컵 공원이라고 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저는 각각 이 다섯 개가 다른 공원인 줄 알았어요.
0: 대부분 보통 그렇게 네. 아실 거예요.
1: 정말 넓네요.
0: 그렇죠. 네네. 그리고요, 이 노을공원이 다른 다섯 개 공원에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뭘까요?
1: 또 턱 나오네. 공부했구나.
0: 공부 좀 하고 왔죠?
1: 뭐예요?
0: 모르시겠어요?
1: 힌트. 오, 풍 좋네요. 아, 설마 골프장?
0: 골프장 비슷합니다.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0: 골프장 하면 너무 멀리 가야 되잖아요.
1: 그쵸.
0: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요.
1: 너무 비싸죠.
0: 근데 여기는 공원 안에 있고 네. 또 접근성도 너무 좋고
1: 맞아요, 맞아요.
0: 쳐보고 싶네요.
1: 그렇죠. 파크골프가 네. 저는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늘상 찾아다니는 공공미술과 좀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골프란 거 자체는 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파크골프 접근하기 쉽잖아요. 미술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만 공공미술 같은 거는 접근하기가 쉽다.
0: 제가 볼 때 이렇게 파크골프장까지 있을 정도면 네. 예술품이 많을 것 같아요.
1: 나 오늘 이곳에 또 예술품이 네. 많습니까?
0: 좀 곳곳 둘러보면서 네. 찾아볼까요?

0: 와 정말 진짜 시선 압도하는 네. 엄청난 포스의 작품이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이거 너무 멋있다.
0: 너무 멋있어요. 어.
1: 이거 김영원 작가의 그림자의 그림자, 부제가 홀로 서다라는 작업이거든요. 김영원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0: 오늘 뭐 퀴즈 배틀입니까?
1: 배틀이에요. 지금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봤어.
0: 뭐지?
1: 응.
0: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1: 광화문 광장에 네. 세종대왕상.
0: 아 그거?
1: 예.
0: 아 그 작품을 네, 김영원 작가님께서 아, 만드셨구나. 네.
1: 그거 외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10명의 대통령의 그 동상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김영원 작가는 40년간 인체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하시면서 현대인들의 실존적 초상,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 부속품으로 전락한 현대인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뒷모습을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다른 각도로 붙임으로 해서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면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0: 안 보이더라고요. 반을 잘려 보이더라고요. 예,
1: 이 작가님께서 노자 철학의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 공존하면서 서로 살게 한다, 그런 거를 대입하셨어요.
0: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떤 걸 저는 느끼느냐면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어디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1: 인간의 다중성
0: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 또 담고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1: 아, 아주 훌륭한 해석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네.

0: 인간과 인간 간에는 서로 소통이 점점 힘들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은 인간과의 소통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진준 작가는 이럴수록 서로 더 함께 꼭 껴안아줘야 될 것이다. 꼭 껴안으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1: 그렇죠, 들리죠.
0: 상대방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서로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갖자, 뭐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1: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이 작품도 거대한 작품 봤으니까 또 다른 작품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0: 아, 그럼 또 퀴즈 갈까요?
1: 아, 퀴즈. 오늘 퀴즈가 너무 많은데 한번 이번에나 맞춰보겠습니다.
0: 자, 힌트 들어갑니다.
1: 네.
0: 이거보다 커요.
1: 이거보다 크다고요?
0: 네.
1: 너무 큰 거 아닌가요?
0: 그리고 인체의 신체의 일부예요.
1: 저 알 것 같아요.
0: 어, 자, 여기가 그래.
1: 머리니까 이 몸이 있는 거죠.
0: 돌다 보면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겠어요?
1: 아, 소개 너무 궁금해서 못 찾겠어요. 가시죠. 네.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교수님, 어디예요?

0: 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1: 네. 이 작품이 DMC 상징 조형물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성대, 그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해요.
0: 첨성대도 담고 있다고요?
1: 예, 이게 형상이.
0: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네. 분명히 신체의 네.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는 뭐 대장이나 소장 같은 건가요?
1: 아니에요. 이 작품이 밀레니엄 아이라고.
0: 그럼 이게 아이니까 눈입니까, 이게?
1: 대성 씨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작가님을 어렵게 초청했어요.

0: 뒤에 보시는 저 엄청난 작품, 거대한 작품을 만드신 우리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배경 작가입니다.
0: 아, 이배경 작가님. 인사 너무 단촐합니다.
1: 아,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0: 네네네네.
1: 시간, 공간, 몸이라는 주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질문들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겨서 전시를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0: 그 어떤 작품인가요? 저 작품이 궁금합니다.
1: 형태를 보시면 네. 어떤 게 떠오르세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레니엄 아이니까 네. 눈
1: 외부 형태만으로 좀 유치해 보기는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0: 네네.
1: 개념적으로 이 형태가 나온 건 사실은 첨성대예요. 뭔가 상징성 있는 형태를 부여해야 되는데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형태가 없어요. 작가 개인적인 상상력으로 하기에는 공공미술 작품에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책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여기 앞쪽에 문구라도 읽고 유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역사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바깥의 세상에 관심을 가진 가장 최초의 아직 현존하는 유물이 뭘까를 한번 봤어요.
2: 네.
1: 그랬더니 선도경왕 때 만든 첨성대였다.
0: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딱 보자마자 약간 놀이공원에 온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공원이랑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어울린다.
1: 그게 저희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햇빛 뒤에 있는데
0: 네.
1: 햇빛 비치는 방향이나 빛이 불분명할 때 이렇게 보면 리얼 세상에 3D 가상 물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네.
1: 풀 스테인리스로 한 이유가
2: 네.
1: 현실에서는 저런 반사나 네. 뭐 저런 느낌이 나는 자연 물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걸로 동그랗게

0: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더욱이나 그런 반사나 형태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은 되게 생경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저게 네. 실제가 아닌 그냥 가상의 데이터로 딱 갖다 놓은 그런 느낌?
1: 네네네. 네, 네.
0: 좀 약간 그런 네. 느낌을 주려고 했죠.
2: 이 작품 제목이 밀레니엄 아이잖아요. 작가님께서 그 밀레니엄 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맞게 뭔가 기획한 의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0: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지금 낮이어서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밤에 가시면은 LED가 반사가 돼서 구체들이 또 서로 반사하니까 네. 셀 수 없을 정도의 눈의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밀레니엄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어떤 세대의 전환 같은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그 세대에 전환하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걸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저희 제목이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저 가운데 누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서울의 지구 반대쪽에 하늘이 실시간으로 보여요.
2: 우루과이.
0: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앞바다예요.
1: 아, 네. 그 누가 가 있습니까? 찍어준 사람이?
0: 현장에 제가 카메라를 네. 설치하고 왔어요.
1: 아, 진짜요?
0: 네, 그쪽 시청 도움을 받아서 우린 밤에 여기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하늘을 볼 수 있고
1: 멋있다.
0: 낮에는 그쪽에 야경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1: 지금도 이제 가능합니까?
0: 지금은 관리 서울로 망가져 있는 상태.
1: 서울시에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를 독일에서 전공하셨잖아요. 네.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것이 좀 작품에 도움이 되나요?
1: 저는 조각 전공도 했고 뭐 영상 전공도 했고 미디어 전공도 했으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무슨 재료를 쓸 거냐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는 거군요.
2: 그리고 세 개 중에는 뭐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1: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제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아 이걸 전시 작품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 테마를 펼쳐놓기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2: 그 지금 혹시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습니까?
1: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작업인데요. 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물방울이 여러 군데에서 떨어지는데 이 물방울에 떨어지는 속도를 레버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 아, 네네네네.
1: 그럼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똑똑똑똑. 그 물방울 하나마다 악기를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주가 일어나겠죠. 아.
0: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색이 달라지고 형태도 그렇죠. 달라지는 궁금하네요.
2: 궁금하네요. 이게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1: 저도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는 놓는데 네. 불협화음이 분명히 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더 유심히 보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나한테 말을 안 하면 무시하셔도 되고 제가 나한테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보시라.
0: 뭔가 심오한데요?
2: 심오한 이런 답변은 솔직히
0: 처음이야.
2: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일반 분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1: 이해하실걸요?
2: 아, 이해합니까?
1: 우리가 네네. 지나가다가도 내 관심이 아닌 나무는 그냥 지나치고 내 관심에 부합하는 나무들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2: 맞죠. 네.
1: 그러니까 작품도 내가 작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모든 작품과 소통해야지 이건 좀 욕심인 거고 지나가다 마음에 들거나 뭔가 느낌이 오는 작품들하고는 소통하시고 네. 아니면 지나치셔도 되겠다.
0: 정확하신 답변인 것 같아요.
2: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밀레니엄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조금 이따가 밀레니엄 아이랑 좀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여기가 바로 네. 울산의 상징, 울산대교.
1: 아, 울산대교. 네. 야경 맛집.
0: 근데 여기가 또 네. 생태도시면서 고래도.
1: 고래. 네.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0: 야, 이 안에 대상까지 다 이렇게 해놨으려고 생각 못했네요. 와. 이게 지금 실제 고래뼈죠?
2: 네, 실제.
0: 실제요?
2: 네.
1: 와, 집과 옛날. 그 예전에 담이 이렇게 있었어요.
0: 지금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선의 시조가 이분이에요. 아. 이게 진양군.
1: 네, 진양군.
0: 한 속에 있던 진양군.
1: 와, 진짜 크다.

0: 아니 비가 이제 약간 멎어 있는 것 같은데.
1: 아이고.
2: 비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아, 아유 반갑습니다.
3: 친구를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유,
0: 네. 어디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3: 저는 오늘 중구 대표 관광지인 함얼루를 안내해드릴 관광 가이드 울산 큰애기입니다.
0: 네, 아, 울산 큰애기.
3: 아 저는 네. 울산 중구 대표 캐릭터이자 네. 관광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아 7급이면 높은 건데.
3: 뭐 그렇죠.
0: 7급 공무원이요?
3: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일할 때도 항상 이거 쓰고 가시는 거예요?
3: 아 그럼요. 아,
0: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공무원이네?
3: 아, 이 아니, 제가 얼굴인데.
2: 이 캐릭터가죠.
0: 아, 이거, 아, 그렇지.
3: 제가 중구의 얼굴이거든요. 네. 아~
2: 예. 함얼루가 해맞이를 여기서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면서요?
3: 아, 여기서 해맞이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너무 잘 물어보셨어요. 네네. 저희 함얼루는 달의 기운을 받았다고 해서 함얼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요. 남쪽으로는 울산 공업단지, 동쪽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인 울산 대교, 그리고 서쪽으로는 영남 알프스까지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제가 함얼루 또 소문을 들은 게 이게 또 울산 칠경 중에 하나래요.
0: 그렇죠. 아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3: 누가 위에 역시 뭘 늘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뭘 이렇게 하고 뭐 약간
3: 올라가서 구경해 보세요.
0: 네, 아 그래요? 아 그럼 저희 안내.
3: 아 예, 저를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예.
0: 우리 큰애기 따라서.

0: 덩덩덩. 그래서 제자리 기도. 쿵. 제자리 쿵.
1: 어.
2: 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와. 잠시 넋을 잃고 봤어요.
3: 의상도 너무 예쁘고.
1: 네.
3: 이게 지금 처용무.
2: 처용무.
4: 아, 처용무. 네. 아.
1: 제가 했던 드라마 중에
2: 아,
1: 처용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2: 네.
1: 거기서 약간 따와서 네. 뭐 그래서 저 살짝 알기만 하는데 네. 전혀 다른 거네요, 장르가 네. 저랑.
3: 이 춤이 신라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0: 네, 네 맞아요.
1: 네.
5: 우리의 역사 이렇게 어린 얘기에 문헌을 뒤져보면 뭐 고려시대 때부터 해서 신라 흥건왕이 울산 계엄포에 나들이 나오셨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우무가 끼고 앞에 길이 안 보여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니까 신라가 아래 길을 동해 용왕이 노해서 그러니 이게 좀 그걸 빌어주면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그룹이 다 그치고 이제 길을 터가지고 딱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뭐 최영무가 천년을 넘게 지금까지 이만큼 네. 활성하게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고
1: 유네스코
5: 예 이게 지금 유명한
0: 한국 춤이에요. 춤 중에 유일하게 네. 등재된
1: 아,
0: 춤이 최영무예요.
1: 네. 아, 다른 춤은 아닌데
0: 안 돼요. 네네.
1: 근데 원래 남자가 하는 걸로
0: 조선시대 때는 남자들이 많이 했는데 예전 문헌들을 보면 여자들 또 고려 신라시대 때는 또 여자들이 대빵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1: 지금도 다 여성분들만
0: 네 저희 보존회가 남자도 있지만 지금은 여자들
1: 아 보존회가 있어요?
0: 네
1: 처용무
5: 네, 보존회
0: 처용무 보존회가 서울에 중앙에 이제 국가무형유산 해가지고 처용무 보존회가 있고 울산은 이제 울산지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1: 울산지부.
3: 이게 처용탈.
1: 네. 탈.
0: 좀 닮아.
5: 좀 써보실래요? 안 써보실래요?
0: 좀 닮으셨어요.
3: 아니, 왜 이렇게 지우 씨 얼굴인데?
5: 한번 써보세요.
1: 아이, 많이 닮았네. 아이. 귀엽네.
5: 너무 잘하십니다.
1: 아 그래요. 아, 이게 애굽조끼 위해서 이렇게 탈 이 모양을 좀 이렇게 하는
0: 네.
1: 건가요?
0: 네. 그게 피부색을 보시면 팥죽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1: 그래.
0: 우리 왜 동짓날에 팥죽 뿌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군을 쫓는 이제 팥죽색 피부에 여기 복숭아의 일곱 가지 의미는 또 수명장수를 바라는 거고 여기 또 모란꽃 옆에 두 송이가 있어요. 네. 이거는 부귀영화를 누리자라는
1: 모란꽃.
0: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낸
1: 그리고 귀걸이는?
0: 귀걸이는 옛날 귀족들이
1: 아, 귀족들이
0: 네, 신라시대 때 화랑
1: 아, 그치,
0: 네.
1: 신라시대 때는
0: 그래도 그래서 인물이 이게 학급이 아닌 저 귀족기라는 의미
3: 그래서 보면 그 신라 향가 중에
0: 네.
3: 세벌 발기 달에 밤들이 운이다가
0: 네.
3: 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더니 가라리 내히어라
0: 아.
3: 그 처용가가 있잖아요
0: 네.
1: 처용가
3: 그거랑도 지금 연관이 되는 거죠
0: 이렇게? 네 맞아요
1: 저희 한번 조그만 동작 간단한 거 한번
0: 네.
1: 배워볼
0: 네,
1: 수
0: 네.
1: 있을까요?
0: 그러면 한삼을 전달해드리고 제가 먼저 앞에 서서
1: 네,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네. 대무를 하는 거에서 처용무는 관용을 하고 포용을 하는 이런 진지적인 인물이라서
1: 관용과 포용
0: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주먹을 쥡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천 끝을 탁 잡으셔야 됩니다. 오른발 같이 들어서 하나, 둘, 셋, 왼발, 넷, 다섯, 여섯, 오른발 같이 들어서 하나, 둘, 셋, 왼발, 넷, 다섯, 여섯, 또 한 번 더 하고, 둘, 셋, 뒤로 크게 한 발. 뒤로, 여섯, 그래서 어깨 하나 메고 같은 발, 같은 손을 듭니다. 네, 그래서 뒤를 보고 한번 뿌리고, 뒤로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뒤를 보고 뿌려요.
3: 뿌려요. 이게 어렵다.
0: 발 내리고. 뿌리고 허리손 하고 왼발을 들고요 하면서 이 손을 맵니다 매고 정면을 보고 돌아서 다시 앞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둘, 셋, 넷, 다섯 정리를 하는 겁니다.
4: 되게 어려워.
0: 네. 방향이 달라지니까.
3: 약간 우리 그 옛날에 송검수 16개 동작에 좌, 펴, 우, 펴.
0: 그런 거 맞는데. 이 손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고 배꼽까지. 배꼽.
6: 이발을 들으셨잖아요. 이발을 놓고 가면서
0: 쭉 밀어서.
6: 이발이 딸려와야 돼요.
0: 쭉 가고.
6: 딸려와야 또 왼발을 들거든. 또
3: 아이, 어려워, 어려워.
0: 그러면 두 분이서 마주보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Listen and repeat.
1: 아까 배운 거.
0: 네, 도드리 장단에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뒤로. 네.
5: 오른손, 오케이.
0: 뒤로.
5: 뒤로.
0: 하나, 둘, 셋.
5: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하나, 둘.
0: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5: 네.
0: 다섯.
5: 한 번 더.
0: 하나,
5: 둘. 왼발 들고.
0: 셋.
5: 넷. 다섯. 오른발 들고. 하나, 둘. 왼발 들고.
0: 넷. 뒤로.
5: 오른발 들고.
0: 뒤로. 하나.
5: 왼발 들고.
0: 네.
5: 자, 오른발 들어요. 다시 오른발. 돌아갑니다.
0: 오른발 들고.
5: 오른발 들고 왼손 어깨 메고.
0: 하나. 둘. 셋. 넷.
5: 다섯. 여섯.
0: 잘하셨습니다.
5: 혹시 뒤에 알려주시니까 어때요? 옷 입으니까 더 힘들죠?
1: 그래도 옷을 입으니까 라인이 살아요.
3: 마음가짐이 달라요. 네,
1: 라인이 삽니다.
3: 아, 근데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이 네. 섬유유연제 냄새가 좋아. 아, 빨래를 잘 하셨어. 눅눅한 냄새가 아니야.
1: 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 저희가 또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이씨.

0: 와, 여기 남창 옹기종기 시장?
1: 일단 이름이 예쁘죠. 옹기종기 시장.
0: 이게 시장에 꼭 와야 돼요. 그 지역에 가면 시장에 가야 돼요.
2: 맞아요. 여기가 옹기종기 시장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옹기랑 연관이 있어요.
0: 네. 옹기종기니까 그냥 옹기종기 모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2: 그게 이 인근에 네. 그 외고산 옹기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옹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0: 야.
2: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옹기를 원래 거래하던 시장이었는데
0: 아~
2: 이름에 아예 옹기가 들어간 거죠.
0: 아, 그래서 또 이게 또 옹기종기 모인다는 의미로 또 이렇게 옹기종기. 네. 뭐. 아~
2: 그리고 우리가 속담에 네. 가는 날이 장날.
0: 가는 날이 장날.
2: 우리가 온 날이 장날입니다.
0: 오늘 장날?
2: 네, 3일하고 8일 여기 딱 장이 열려요.
0: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시장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도 그랬었고 목포에 살 때부터 장 되면 무조건 장을 가야 돼요.
2: 시장이 또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0: 네. 네. 와.
2: 그러니까.
0: 근데 우리가 좀 네. 이렇게 그래도 좀 여기 왔는데 또
2: 아 여기 또 상인회에서
0: 아 상인회에서
2: 시장을 좀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또 나와 계신 분이
0: 계세요. 아, 여기 계시네. 네.
2: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네.
0: 아, 안녕하십니까.
2: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네네네.
0: 이중이죠.
2: 네네네.
0: 와,
3: 저희 남창 옹기종기 시장은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0: 100년이요?
3: 네. 1916년부터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지금 뭐 전국 5대 시장 안에 들어갑니다.
0: 아,
3: 안에 들어갔지만 예. 네. 엄청난 넓고 웅장하고 지금도 뭐 현대 사업에 계속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아, 시장에 데리고 갔으면 뭐라도 사게 돈이라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래서.

0: 바로 옥놀이 상품권. 오!
1: 거봐. 이게 제가 냄새는 잘 맡아요. 네.
0: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건데.
1: 아, 그래요? 아.
0: 이를테면은 네. 현금이랑 똑같이 쓸 수 있고 거스름 돈도 받을 수 있고.
1: 되게 많네.
0: 그러니까 이게 5만 원.
1: 아, 뭐야. 나만 5만 원이 아니고 같이 5만 원인 거예요? 아, 이제 치사하게 진짜. 아,
0: 근데 여기가 또 물가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싸니까.
1: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이거 가지고 가면 푸짐하게 쓸 수 있어요.
1: 아, 맞아, 맞아.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2: 이걸로 한번 맛있게 예, 예. 한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인물이 잘생겼다.
4: 그래요. 피디가 잘생겨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0: 아, 그렇구나. 화면에도 잘 나와야 되는구나. 네. 이거 중무 아닌가?
1: 네.
0: 아, 비트인가? 비트?
1: 비트.
2: 여기다 여기.
5: 안녕하세요. 여기요.
2: 네. 아, 안녕하세요. 와. 와 이거 진짜 맷돌이에요?
0: 맛있겠다 맛있겠다.
2: 이거 몇 년 됐어요? 이걸로 하신 지가?
6: 제가 하신 내가 이거 맷돌 돌린 지가 한 15년
2: 넘. 15년. 와.
0: 이게 지금 콩국이죠 콩국.
2: 네. 서이태? 백태
0: 백태.
2: 아 색깔이 딱 그.
0: 그럼 이걸로 한번 초벌을 갈아서 또 가는 거예요?
2: 아 너무 많이 줘. 조금만 줘 보시지.
6: 네. 아,
2: 이게 가는 거죠?
6: 네. 와.
2: 여기 줄기 같은 건 뭐예요?
6: 아, 우무.
0: 우무.
2: 아, 우무.
1: 진짜 오랜만 본다 우무도.
0: 이게 소금강이 살짝 돼 있어.
6: 해야 돼.
1: 진짜 고소하다.
2: 간이 딱 돼있네요.
0: 원래 경상도 쪽이 네. 시장 오면 여름에 콩물을 차게 해서 많이 먹어요.
2: 만 원.
0: 어, 만 원.
2: 만 원에 세 개. 와.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네.
1: 와. 여기는 다 직접
0: 맞아, 맞아.
1: 농사 지은 거를 이렇게 다 갖고 나오시나 보다.
0: 네. 여기 이제 주민분들이 직접 농사 네. 지으시는 거니까 확실히 한눈에
1: 와,
0: 봐도
1: 신기한 거 같아.
0: 싱싱해.
1: 고추가 이게 크다고? 네. 이야. 와. 이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와.
0: 네, 오지오 맞습니다. 네.
2: 네. 많이 파세요.
0: 네. 네.
1: 감사합니다.
0: 이야 드디어
1: 와
0: 드디어 발견
1: 그배배배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유 저희가 이 배를 좀 찾고 있었어요
1: 아이 뭐 오시자마자 배도 이런 거 오자마자 이런 거죠
0: 진해
1: 야 이거 장 보다가 배 차겠다
0: 아, 그러니까
2: 아니 어머니 또... 이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6: 예.
1: 아 진짜 이거는 즙이고 이게 그러면 이게 서생배예요?
6: 예.
1: 울산 서생배?
6: 예. 요거는 신고.
1: 예?
0: 신고배.
1: 아 신고배. 아, 배 농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6: 배 농사 지은 지 오래됩니다.
1: 올해 한 50년?
6: 60년.
1: 60년 진짜로요?
6: 제가 19에 시집을 가요.
1: 에이 와.
6: 87년.
1: 아 대단하시네.
6: 쌈배랑
1: 아 이렇게
0: 와 이렇게 여기 햇배
1: 바로 나온 거.
0: 단단하면서도 물이 많다.
1: 너무 맛있어. 아 이거. 이거.
2: 아이고. 나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그러면 이거 만 원.
0: 만 모대기.
1: 한 모대기. 아이,
0: 또 더 주셨어. 아, 진짜 덤 주셨어, 덤. 원래 시장님은 덤이죠, 그죠? 네. 네. 원래 시장은 진짜 덤 주는 그 재미에 오는 건데,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1: 아,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확실히 시장에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보이네. 네,
2: 여기는 또
1: 모종 같은
0: 모종 모종을 파네. 네. 아.
3: 안녕하세요.
1: 여기는 또 약간 여기 밥 되는 냄새 나는데?
0: 어, 특이하다.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이게 뭐예요? 고기 호떡?
4: 올스 고기 호떡입니다.
0: 네. 약간 햄버거.
1: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햄버거 같아.
4: 예, 네, 맞아요. 네.
0: 잡채?
4: 잡채, 고기 잡채.
0: 잡채인데 뭔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커.
4: 맞아요.
0: 네, 한번 드셔보시죠.
1: 자, 일단 맛을 또.
0: 야, 그래. 이 바깥이 약간 호떡처럼 바삭하게 구워졌다. 뜨거워.
1: 오, 이거 잡채는 약간 중국식 고추 잡채 같은 그런 냄새인데?
0: 맛있어.
4: 맞아요.
1: 그죠? 예.
4: 네.
0: 그러네. 약간 고추 잡채 향이 약간 나면서.
4: 어때요? 맛 괜찮죠?
1: 맛있어.
4: 진짜 맛있죠? 네.
0: 그러니까 여기는 농산물이 좋으니까 따로 시장 안 봐도 여기서 보고 바로
4: 하고 맞아요.
0: 떨어지면 또 와서 바로 하고. 야, 이건 맞습니다. 이게 너무 좋네. 최고급 슈퍼가도 이런 거 없잖아.
4: 네, 없어.
0: 야, 그거 진짜 너무 좋네.
4: 없습니다. 진짜로.
0: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별것도 아니지만 기운을 또 드립니다, 저희가.
4: 어떻게 드릴까?
0: 잘 드시라고.
4: 아, 진짜?
0: 잘 드시라고. 하나, 둘, 셋. 하나 더. 자, 안녕히 계세요.
4: 멀쩡하세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1: 아, 시장 인심이 정말 장난이 아니야.
0: 와,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주시고.
1: 네, 그리고 계속 뭘 더 주시려고 그래가지고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0: 한 바퀴 돌아왔는데 배가 불러. 그러니까.
1: 근데 또 여기 왔으면 옹기 구경을 안 하면 안 돼요.
0: 아,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옹기가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1: 이 시장이 형성되게 된 데 큰 역할을 한 옹기 보고 가야 되니까. 와. 여기 가면은 이제 옹기를 아주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있대요.
0: 와, 그러면은 진짜 옹기, 여기 있는 옹기야말로 이제 울산의 또 진별만 볼 수 있겠네요.
1: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산업의 중심이었대요.
0: 아, 그렇죠. 여긴가 본데?
1: 여기네.
0: 아, 여기네. 전통 옹기.
1: 직판매장.
0: 직판매장. 아. 안녕하세요. 왜 마스크 쓰고 계세요? 더운데.
5: 연예인 이제.
0: 와, 이거 이게 옹기예요?
5: 네.
0: 그럼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5: 아니고 네. 우리 아저씨가 젊을 때 옹기 만 거는 대장 이래 했는데 이제 나가만 애가 올게 85 이래 되니까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1: 아, 이것도 힘이 있어야 이걸 또.
0: 그럼 지금은 안 만드시고?
5: 지금 안 만들어요.
0: 그럼 예전에 남편분께서 이걸 다 만들었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지금 이거 만드시는
5: 이거는
0: 거예요?
5: 저는 이제 일해주고 임금비를 옹기 만들어주면은 월급을 자꾸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일해주는 값에 옹기를 받아가 집에 재놨다가 앉아.
1: 아, 집에 재놨던 거 계속 파시는 거예요?
5: 네, 팔고 앉아 그러는 거예요.
0: 이야. 여기가 예전에는 이 옹기가 가장 유명했었던 거예요?
5: 예, 네, 한 60년 다 돼 가요.
0: 아, 60년.
5: 그럴 때 이제 한참 여기 옹기 공장이 억수로 왕성했거든요.
0: 아,
5: 남창이 여기는 전기불도 없을 때 거기는 이제 발동기 일하가 전기불도 다 돌아오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사양기를 접어드니까
0: 그래요. 이런 거는 뭘 넣나?
1: 이거 이제 식탁 위에 올려가지고
0: 식탁 위에
1: 장을 덜어가지고 이제 김치 같은 김치깍두기 같은 거 이제 여기다가 딱 넣어가지고 하면은 운치 있지.
0: 맛있겠는데? 나 혼자 집에서 있어. 여기다가 김치 내 것만 따로 먹을까 보다.
1: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지.
0: 그러네. 요새 닭가슴살에 김치만 먹는데. 그러면 이런 거 하나에 얼마예요?
5: 그거 하나에 큰 거는 10,000원, 작은 건 8,000원.
0: 이거 8,000원?
5: 예.
0: 그러면 10,000원짜리로 요거 하나만.
5: 네, 보내드릴까요? 주세요.
0: 여기 안에 10,000원 들어있어요. 네, 상품권. 네.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

0: 지금도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은데 골목골목이나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집들이 되게 정겹거든요.
1: 네. 변한 거는 네. 뭐, 여기가 복숭아 맛이 있었는데 네, 네, 네. 그게 좀 없어지고 마을버스 올라온다는 거. 네. 곳이 변화가.
0: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막 아파트 빽빽하고 막 바뀐 도시 보다가 여기 정릉은 그래도 그 1960년대나 지금이나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야,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회장님께서 딱 여기 이제 오셔갖고 사셨을 때 그 집들이 많이 있었나요?
1: 아,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하루아침에 좀. 소나무랄까 이제 나무 네. 펴내고 네. 거기다 터 잡아서 고루고루 다섯 개 싸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저 들어가는 집이지.
0: 야, 그래서 정말 이 정릉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당시에 이제 추억의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좀 보고 싶거든요. 예. 예, 예. 아, 예, 마침 예. 아, 야. 야, 이 눈 왔을 때인가 봐요.
1: 예, 그렇죠. 여기 눈은 뭐 스케이트 타이어예요.
0: 스케이트 타요?
1: 네, 예, 미끄러서 못 가.
0: 아,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 비료 푸대? 예. 비료 푸대 같은 걸 이렇게 해갖고 비닐 푸대나.
1: 자동이야.
0: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언덕 있으니까.
2: It's a place where they've shared over 50 years of joy, sorrow, and everything in between. Though many tough days have come and gone over the years, Jeongneung-gor has always quietly embraced and nurtured them. Because the scenery might soon disappear due to redevelopment, every photo they've taken here feels more precious than ever. For Kwon Hyun-sik, Jeongneung-gor, which has grown old alongside him, is simply a place he cherishes deeply.
0: 우리 회장님에게 정릉골이란
1: 뭐 내년이나 먼 후년이나 사라지겠지만 네네. 그래도 간직한 동네, 기억하고 싶은 동네 네. 그냥 많이 보존하고 싶어서 네.
2: Though life was difficult and everything seemed scarce, looking back now, those were truly happy times. This place is his pride and his forever hometown.
0: 네, 이 정릉골 제가 이렇게 골목골목 이렇게 구비구비 하면서 이렇게 회장님 댁에도 와봤는데 참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다 뭐 이렇게 골짜기였을 거 아니야? 개발도 덜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직접 일궈내 갖고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집을 지었다라는 게 야 정말 좀 놀랍고 정겨운 느낌이 듭니다. 예.
2: For some, Jeongneung-gor was a beacon of hope in life, and for others, it was the joy of living in the present. With redevelopment approaching, more and more people are leaving the village, and now there are quite a few empty houses. But still, the village alleys are filled with the warmth of those who love this place.
0: 야, 슈퍼가 있네. 운영을 하시는 건가? 야, 이게 여기 사장님 사진이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쌍둥이 슈퍼. 와, 아, 이게 손주분이신가 보다. 자녀분이시거나. 야, 정말 오래된 슈퍼 같은데. 안에 계시나 사람이?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동네마다 이렇게 조그만 슈퍼들이 있었거든요. 네, 마치 여기 이제 앉을 곳도 있고 이렇게 그래갖고 사랑방처럼 동네 분들 오셔갖고 막. 네.
2: 아. The neighborhood market, which embraces the unique stories of each resident. As I slowly walked up the uneven hillside, a rather unfamiliar view of Seoul unfolded before me.
0: 네, 제가 이 정릉에 아, 거의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동네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네. 근데 보시면 뒤에 보시면 특이한 건물 보이시지 않으세요? 보통은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거 수직인데 저 바로 앞에 있는 저 아파트는 수평으로 돼 있습니다. 와. 저것 또한 이 정릉만의 특색인 것 같은데 이 풍경을 제가 또 그림을 전공했으니까 그림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In the hope of preserving even a small memory of this beautiful Jeongneung-gol, which may soon disappear, I've recorded it with a sense of longing and hope. What do you think? I hope Jeongneung-gol is remembered for a long time. Passing through the humble Jeongneung-gol, I head toward another place filled with memories. For many years, this has been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buses, quietly accompanying the daily lives of the Jeongneung residents. In particular, this place holds a special significance for the locals as it is the terminus of Seoul City Bus No. 1. In this place, which was bustling with people 365 days a year, I met the driver who's been operating the buses for many years.
3: 내가 네. 연애를 60년도 18살 때 여기 돌았어.
0: 네네.
3: 그때는 버스가 없고 운전면허 60년 내가지고 8년 있다가 대형면허 내가지고 이제 삼성 동양 대진 정년 정년 안 되지 13년밖에 안 돼. 정년이요. 딱 여기서.
0: 13년.
3: 어어. 쫓기랑에서 거쳐 차를 이렇게 줄여갖고 가고. 네. 이래가지고 정이 많이 들었지.
4: 네. 서울 시내 제 1억 버스 기사예요.
0: 와.
4: 그 16인승이었죠. 네. 그때는 16인승일 때 저거 저
3: 마이크로
4: 버스가 16인승인데. 각 구에 한 대밖에 없었어요.
3: 그렇습니다.
4: 예. 그래서 그렇게 운전하다 계속 버스만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3: 저 16명 타는 마이크로 버스라고
5: 아니,
3: 그때
5: 우리 또 예, 어르신이 하신 말씀 많아요.
3: 아니, 사진에 다 나오잖아. 그 전부 다 내가 데리고 다니는 애들
5: 아니야. 이 안내형이래. 그 당시 안내형.
3: 야. 아, 이때 대접 좋고 뭐 그냥 손님 안 태워주면 그냥 찍찍 울고 뭐 그래서 사람을 태워줘야 돼. 그래야
5: 남내양들도 손님 많이 태워야 하기
3: 그렇지.
5: 때문에 기사님이 빨리 문을 닫고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네. 기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3: 아,
5: 옛날에는 지금이야 어림도 없겠지만
0: 그분도 이제 많이 태워야지 자기도 이제
3: 그렇지.
2: 박부웅 A bus driver who has been driving the Jeongneung bus for 50 years tells me that he still remembers the faces of the passengers he greeted every day.
0: 이게 버스가 항상 이 첫 차나 막차가 중요한데.
3: 그렇지.
0: 네, 첫 차를 항상
3: 4시야, 4시.
0: 늦지 않고 항상 매일매일
3: 딱 출발해야 돼. 네. 네, 늦게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0: 주셨다고.
3: 4시에 딱 출발하고 막차도 시간대로 딱 예? 피곤하다고 해서 미리 와서 안 되는 거야. 시간까지 일하고 도장 찍고 욕 먹고 손님한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첫차 막차를 마무리 잘해라. 또 하나.
0: 사명감에 사명.
3: 항상 손님한테
0: 친절하게.
3: 이래 쳐다보고 인사하지 말고 눈을 맞춰라. 어서 오십시오. 이런 막 학생들한테 이렇게 맞추면은 다 불친절.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빨리 했는데 천천히 타세요. 전부 노인들이 타고 댕겨 지금 노인들이 후닥닥 넘어지면 아니 뭐 앉으세요.
0: 이거 들고 계신 건 뭐예요?
3: 이거 사진이야.
0: 와.
3: 그 원본이야 원본. 원본. 그러지 마요.
0: 어르신세요? 와. 옛날 이거 버스예요 그럼요?
3: 아 여기는 마이크 또 톱이라고 여기 부산에서 네. 나온 거 면허증 네. 내 가지고 여기 18살 때 내가 운전면허를 냈어.
2: A faded photograph he always carries quietly in his wallet. This photo not only reflects Park Ki-hun's life, but it also becomes a meaningful record of Jeongneung Village. The village residents, whose lives are intertwined with the place, took the lead in preserving and remembering the village's appearances for a long time. They hope that this record will help transform the village they love into something even better. I've discovered another face of the village that the residents wish to remember.
0: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이 동네 이렇게 내려오는데 빵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예, 아 그리고 여기 딱 봤을 때 오리지널 빵집 같아. 아 빵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지금은 이제 모닝 베이커리라고 돼 있었지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저희 동네에도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나라 이름을 해갖고 독일 빵집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긴 영국 빵집이라고.
5: 예, 영국 빵집을 하다가 이제 예. 건너와서 이제 모닝 베이커리. 어. 아침에 신선한 빵을 만든다는 이제 모닝 베이커리.
0: 아, 그냥 그런 아주 단순한 진리의 이름으로 해갖고. 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사장님께서 아침 새벽 일찍부터 나오신다고.
5: 네, 이제 저기 아침에 5시에 일어나시갖고 계속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시갖고 청소 동네 청소 이렇게 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빵을 만들어요. 아. 5시 반에 이제 나와갖고.
0: 그러면은 여기 빵을 직접 만들어 주신 분 남편분께서 혹시. 예, 예, 예. 아, 아.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에 빵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5: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셨어요.
0: 야, 그러시구나. 어쩐지 빵 냄새가 아침부터 확 나는 게 이제 상가들 뭐 주변에 보면 대형 빵집들이 많이 차지했는데 이렇게 오래된 빵집이 흔하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참 저는 추억의 케이크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야 이런 야 이렇게 이 추억의 케이크.
5: 아무 데서는 안 하고 네. 우리 이제 그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런 이제 한결같이 이런 이제 초코 케이크나 뭐 이런 케이크 뭐 아,
0: 이것도 오래돼 보여 이것도 야.
2: Although there were many challenges amidst the large bakeries, thanks to the unwavering dedication of the owner couple and the longtime support of the residents, they've been able to keep up the spot for over 40 years. Pastries made with so much heart. I also picked one to try. Looks delicious, doesn't it? Thanks to the customers who always say, never close the shop and stay until the end, the owner couple feels encouraged every day.
0: 빵 좀 사가야 되겠는데요, 사장님?
5: 네, 안녕하세요.
0: 네. 단골이신가 봐요.
5: 네, 단골이.
2: It reminded me of the cakes my father used to bring home on special days when I was a child. Suddenly, those memories came rushing back.
0: 네. 이런 케이크를 맛본 기억도 너무 오래됐어요.
5: 오래됐죠.
0: 네, 어렸을 때 맛보고. 네.
2: Let me continue chatting with them over a nostalgic cake.
0: 어떻게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5: 그냥 이게 좀 항상 또 이런 것만 많이 선호를 해요.
0: 네. 야, 지금 케이크 먹었던 네. 네, 이 빵이 지금 요, 이 사진에 담겨져 있습니다.
5: 네, 맞아요.
0: 이렇게 빵, 이렇게 케이크를 많이 만드셨어요. 이게 저기 남편분이세요? 와.
5: 크리스마스 때는 진짜 옛날에는 너무 케이크 많이 나갔어요. 막 이렇게 막 쟁이 놓고 네. 몇백 개씩 팔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크리스마스 같은 게 없어요.
2: Whether there were many customers or just a few, the couple has always steadfastly kept this place. Although Cheongneung has undergone countless changes, this bakery has remained faithfully in the same spot.
6: 네, 저는 이 사장님께서 이 사진 같은 거 막 보여주셨을 때 어, 사진의 기록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0: 중요하죠.
6: 이 공간에 대한 중요성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네. 사장님이 온 곳이 이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삶을 같이 사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갖고는 그 마을 주민의 그 생활상 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시면서 동네 빵집의 그 공간을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고.
0: 네. 네. 이 사진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거고.
6: 그 맞습니다.
0: 또 그 당시에 일했었던 거를 이제 기억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거죠.
6: 네, 맞아요. 네.
2: Ingrained deeply with the residents' lives, this place has become a precious space that passes on memories.
5: 아 이제 저기 요 경국사 있는 데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 동네가 없을란가 싶었는데
7: 와서 딱 내리면 여기가 동네가 딱 보라가더라고요.

0: 그 경국사 있는 데서는 동네가 안 보여요. 여기 오니까 이제 싹 보이면서 너무 이게 공기가 너무 좋고 제 여기에 없는 별로 도시 같지 않았었어요. 그냥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제 요 지금은 많이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또 아파트도 새로 다 지었고 이제 산장 아파트만 이제 그대로 있고 다른 거는 다 변했어요. 다른 게. 이제 동네에 이제 또 오래되신 분들을 돌아가시고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태어나지만은 이제 옛날에 있던 모습들이 없어지니까 너무 아쉬워요.
1: As much as it's sad to see it fade away, I hope that when the residents feel weary and exhausted, they can come here and find strength. Along the clear waters flowing through the Bukhansan Valley, there's a place that Cheongnyang residents speak of in unison as a spot filled with memories. It's Changsujang, a place that holds the happy memories of the residents. Once used as a villa by the Japanese, it is now serving as the Bukhansan National Park Visitor Center. In the exhibition hall, I was able to see images of the old Changsujang, a place beloved by the residents of Cheongnyang. Located deep within Cheongnyang Recreation Area, Changsujang was a popular spot among the residents. In particular, the now gone Star Pool and Cheongnyang Pool were quite popular as family outing destinations. This time, I visited an old beloved restaurant that the residents frequent to experience the atmosphere of Cheongnyang Village up close. This place conveys a simple nostalgia with its homemade hearty buckwheat jelly. From the very entrance, it has a warm and welcoming feel. As always, the owner is preparing to greet customers with the door wide open. A place that has quietly remained unchanged in a small alley in Cheongnyang, continuing the family business for two generations. For some, it's a precious space that brings back forgotten tastes and memories.
2: 딱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3: 요 아래서 장사할 적에 네네. 우리 딸이 전부사때에다가 네. 간판을 써서 붙였어요.
2: 따님이 네. 간판을 직접 만드셔갖고
3: 저거 지금
2: 펜트 칠해갖고 네. 와 그게
3: 엄마 이제 간판이 보여야 사람이 오지 그 무슨 나
2: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4: 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페인팅해서
2: 네. 아드님한테 누님이 되시는 거예요?
3: 아니 동생.
2: 동생? 아 동생.
3: 오빠지.
2: 오빠.
4: 아마 그 기억이 아마 많이 나시는 거 같아요.
2: 이야 그 처음에 이제 장사 시작하기 전에 딱 간판 달 때가 제일 좀. 네.
1: Opened in 1982, many years have passed, but there are still those who can't forget the first time they visited. And the past 40 years spent with the residents of Cheongnyang have been a great happiness.
2: 야 이게 그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옛날 그 사장님 동생분이 직접 만들어주신 간판인가 봐요.
5: 예, 맞아요. 제 여동생이 예. 어머니 집에 오다가 만나가 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 칠해갖고 페인팅해서 글씨까지 해서 동생이 네. 여기 써서 요거를 이제 어머니가 전봇대에다가 그런 간판이 이 간판이에요.
2: 동화북 칼국수. 예. 저희 한번 이제 들어볼까요? 예. 아, 자 여기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네. 이렇게 달았다는 거잖아요. 네. 전봇대에다가.
5: 네,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손님들이 어? 뭐 이게 간판이 신기하네? 뭐 이러면서 여기 찾아주시고.
2: 야 그때 당시 이거 뭐 구멍 자국도 있고.
5: 그렇죠. 전봇대 이렇게 이렇게 네. 해서 야. 밑에 전봇대에다가 전봇대 뚫으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이런 간판인데 네. 지금 이렇게 펴진 거죠.
2: 야.
1: The old sign, weathered by time, has been carefully preserved until now. The kind and warm impression of the owner seems to show just how happy he was here. Only the shadows are there. And here, in a place where the past and present seem to meet, there's a small village where traditional hanoks coexist with modern homes and restored houses. Cheongdin Village emits warmth, as suggested by its name. I met one of its longtime residents. We visited a Pung house nestled in a charming alley, one of the few left in the heart of Seoul. With over 60 years of history etched into its walls, the place has been carefully preserved and maintained by Mr. Kwon Young-kwan. It feels as if time here has stood still. Although the surrounding landscape has changed greatly, the residents continue to uphold the value of their village.
2: Wow. Yeah. 정말 신기하네요. 구조가 참 신기하네요.
5: 신기하죠.
2: 예.
1: In an era where disappearance has become familiar, Cheongdin Village saw change not through redevelopment, but through a new approach. By preserving the village's historical significance while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they have worked to create a more livable community. Above all, through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among residents, they have created and documented memories together.
2: 여기가 이 정든 마을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인가 봐요.
6: 예, 주민 공동
2: 네.
6: 아, 시설로.
1: The residents have captured the various aspects of their village, which has been their steadfast support over the years, through photographs. Knowing that these photos will become a valuable asset for future generations and for the village's history, the residents themselves have sincerely documented their memories. Their love for the village has transformed narrow alleyways into playgrounds full of laughter, and old, worn walls into vibrant, cheerful spaces. By actively documenting their memories and engaging with the community, the residents themselves share in the spreading happiness. Have you ever wondered just what it is? And so, the history of Cheongdin Village has been built up little by little.
2: 아, 여기 그 말씀하셨던 팝콘 파시는 그, 예. 파셔갖고 여기다 또 보태주시고.
1: For some, Cheongneung is where they found their greatest happiness in life. That's why, even without being asked, the residents continue to build and cherish those memories, one layer at a time. I know it's really
7: rather stupid of me. 뭐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나 생활하면서 이 지역을 돌면서 어느 순간 순간 없어져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없어지면 우리가 기억도 희미해지고 이런데 결국은 남는 건 사진이나 글 뭐 이런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몇몇 사람들이 나름 이 지역에서 없어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기록에 조금 기록에 남기고자 애쓰고 있는데요. 무슨 뭐 막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2: 요즘은 이웃 간에 이렇게 관심도 없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단절된 시대인데 오늘 이곳을 방문해 보니까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소중한 공간과 좋은 추억들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오래오래 좋은 추억들 많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We're gonna take you to hands down the hottest place on earth. Shall we go see what's happening at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Let's do it one more time.
1: Vibe in action.
2: Where researchers are working to recreate the nuclear fusion reactions that occur at the core of the sun here on Earth. This is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KSTAR, known as Korea's artificial sun, is an experimental device that verifies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nuclear fusion power plants. At the heart of nuclear fusion is plasma.
3: 융합 에너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소와 같이 가벼운 핵을 서로 합쳐서 다른 핵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건데요. 핵을 서로 합치기 위해서는 이 핵에 있는 전자를 먼저 떼어내야 됩니다.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고 이 플라즈마를 1억 도라는 높은 온도까지 올려야 비로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The challenge is that plasma is extremely unstable. To become a viable power plant, it must be confined within powerful magnetic fields and operated continuously for hundreds of seconds or more. In experiments conducted at the end of 2024,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successfully maintained 100 million degree plasma for 48 seconds, setting a new world record. This marks another major milestone on the path toward commercial nuclear fusion.
3: 저희가 파이어 모드라고 부르는 조 모드를 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네이처에도 출판을 하고 다 성과를 이뤘고요. 2022년부터 계속 연구를 하면서 1억 도 플라즈마 기록을 계속 갱신하다가 2024년도에 48초라는 최장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이 기록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1억 도라는 온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핵융합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는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2: As effort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nd accelerate the energy transition intensif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oving beyond experiments and preparing to generate electricity from fusion. KSTAR is also accelerating the validation of technologies needed to operate future demonstration fusion reactors. One of the biggest changes is the material used inside the reactor. Researchers replaced the diverter, a critical component that directly withstands the plasma's heat, from carbon to tungsten. With a melting point of over 3,400 degrees Celsius, tungsten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commercial fusion power plants. However, if tiny tungsten particles enter the plasma, the reaction can become unstable in an instant. The researchers' solution is AI. Hundreds of sensors continuously monitor the plasma in real time, while AI detects early signs of instability and immediately adjusts magnetic fields and heating power. In moments when human operators cannot react quickly enough, AI steps in first.
3: 실증로에서는 이 안정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영역에서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죠. 이 AI를 활용하면은 플라즈마의 굉장히 미세한 변화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운전 경로를 잘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 The next goal of all these experiments is to develop the operating scenarios needed for a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The target is to achieve this by 2030. To realize fusion energy as early as possible, the testing period at the demonstration reactor stage must be shortened. The government is also stepping up its efforts. This year, the nuclear fusion research budget has nearly doubled from the previous year to approximately $75 million. The goal is to build a Korean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in the 2030s and move toward generating electricity from fusion power.
3: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가상 핵융합로가 있어요. 가상으로 K-STAR를 만들어서 이 K-STAR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걸 한번 모사를 해보겠다. 그런 목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요. 이 가상 핵융합로는 쉽게 그 실제 실증로 사이즈 늘려가지고 다시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K-STAR와 가상핵융합로 기술 그리고 AI 기술을 결합해서 실증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When nuclear fusion begins generating electricity, how will the energy landscape change?
3: 핵융합 발전소라는 게 굉장히 좋은 특성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건설하는데 입지 같은 제약을 많이 안 받는다는 게 특징이 있고, 뭐 도시 옆에도 지을 수 있고, 뭐 데이터 센터 옆에도 바로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또 24시간 꾸준하게 기저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핵융합이라는 거를 기존의 어떤 다른 어떤 수단의 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단계에 온다면은 기저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핵융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From experimentation to demonstration. Korea's artificial sun is now moving toward a future that generates electricity.
4: As I was listening, if I'm honest, I was thinking, yeah, this is incredible, but is it really going to happen? But after seeing it, as you mentioned, seeing is believing, it does genuinely feel hopeful, like this is going to be possible. A reality, 2030s, that's not too far away.
0: Yeah,
4: unbelievable.
0: Yeah, yeah, we've just seen the research center up and running. Mm. And I've seen Mr. Yoon. Yeah.
4: In the flesh.
5: There is still a long way, I believe. Fusion system development takes a lot of time and resources. Mm. So we have to go in a long step rather than a short one. So 2030, in 15 years, mm-hmm. we have to demonstrate everything.
0: So reassuring.
4: Yeah.
0: Well, then I guess all the doubts have been cleared and all possibilities have been explored. So until the day an artificial sun rises here in Korea, either in the West or in the East, we'll be cheering on the journey of K-Star every step of the way.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ill the end. And everybody together.
4: One last time.
1: Vibe in action. Wow.
6: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 truly transformative technology.

0: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1: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2: beautiful juicy part.
0: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 galbi.
2: Oh yes.
1: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3: 술라고.
1: 소주예요?
3: 네.
1: 오.
0: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o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1: Hello,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인사드릴게요. 근데 먼저 해외 친구 인사해야 돼요. 잠깐만요. Hi everyone, welcome, buongiorno to a new episode of our very, very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beautiful, delicious food of this beautiful land and of course the traditional liquor. Today I brought you in Andong. It's a must-know location because it's a very, very historical place. To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and to let you know more about this history, the first place to start, traditional market. So now, let's go shopping.
4: Oh,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여기 어시장도 아닌데 왜 문어가 이렇게 많아요?
5: 그렇죠. 여기는
4: 제사
5: 지낼 때요.
4: 아, 제사.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거.
5: 안동에는 이제 20대 결혼식.
4: 결혼식에도.
5: 때 이제 모녀가 빠지게 되면은 아 그 집에 잘 못했다.
4: 아, 그거 안 돼요? 와.
5: 대접받고 있어요.
4: 오, 감사합니다.
0: So Korean people, when there's a big event, they are praising their ancestors and they are preparing a table to give to offer to them beautiful food. And this was something that could never miss on that table.
5: 서로 가지고 있으니까
4: 한번
5: 시식해 보세요.
4: 아, 진짜로?
5: 일단 모녀 머리 한번 시식해 보시고요. 그냥 드시고요.
4: 오, 머리 내장. 그리고 내장.
5: 살짝 찍어 드셔도 돼요.
4: 살짝 이렇게.
1: 버터. 버터예요. 응, 진짜 녹아요.
5: 하나 드릴게요.
1: 아, 진짜로?
5: 네.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1: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생고등어 아니죠? 이거 다 소금 이렇게 뿌려서 진짜 색깔이 좁고 진짜 단단해 보여요. 그 살이
6: 단단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보면 피대피
1: 피
6: 칫솔질 해줘야 이제 잡내가 없고 덜 비리고.
1: 와, 그 진짜 분미가 진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맞죠? 이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로 여기 이 지역에 전통주랑 잘 어울리는 한상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6: 이렇게 고등어랑 네. 어울릴 만한 중유주라고 안동 소주가 있습니다.
1: 소주?
6: 안동 소주.
1: 와, 이거랑 같이
6: 구워서
1: 그리고 소주. 이렇게 조금 하죠.

0: 그 여기 근처에 방문할 만한 양조장이 있을까요?
1: 맹계 마을이라고.
0: 맹계 마을.
1: 맹계 마을 가면 마늘 방법도 운영하실 수 있고.
0: 그것도?
1: 시음도 할 수 있고.
0: 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좋은 구매해야 될 것. 저는 이렇게 바로 굽고 싶어서. 나비, butterfly 손질. So the butterfly filleting. So that means just open like that. I can put on a frying pan and make delicious crispy skin. 와 이렇게, 오 완벽해요. 이거 두 마리. 감사합니다. 오? 이거 딱이죠?
2: 예.
0: 이거 커요. 퉁퉁퉁퉁해요.
2: 이렇게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0: 아, 제일 큰 사이즈. 근데 저는 소주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지금 좀 생각하는 중이에요. 이거 고등어? 근데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안동 소주랑 닭갈비 잘 어울릴까요?
2: 좋죠.
0: 네, 좋죠. 가능한다면 이거 닭다리살, 아, 다리살.
2: 그러면은 닭다리만 갈라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0: So now I asked the sajanim to prepare some Thai made perfectly for dakgalbi. 예. 맛있는 요리 만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 이 냄새 어디에서? 사장님 실례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이거 전기를 차는 거예요?
3: 네,
0: I was right. These machinery are just pressing the sesame seeds and making oil out of them. You can consider this the extra virgin olive oil of Korea. This is the final touch of many Korean dishes. 아까 그 안동에 강고등어 구매했거든요. 이거 조금 뿌리면 어때요?
3: 뿌리면 더 맛있죠.
0: 더 맛있죠. 아, 그러면 하나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네. 네
0: 감사합니다. 아. I think I shop too much, but it's really worth it. So let's go to check the brewery, Menge Mauer. Let's go. 실례합니다. 계세요?
4: 계세요?
0: 어,
4: 무거워.
0: 네, 무거워요. 진짜? 여기까지?
4: 오, 이렇게 무거워.
0: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맛있는 안동의 특산물 있어요.
5: 이게 지금 소주 만드는 증류기예요.
0: 무슨 소주 안?
5: 저희는 안동 소주 중에 네. 한 소주인데요. 저희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가 밀로 만든다는 거.
0: 밀로?
5: 네,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예요. 5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0: 어, 근데 혹시 그 진맥, 맥주맥이에요?
5: 네, 그래서 진짜 곡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밀을 진맥이라고 불렀어요.
0: 아, 왜 갑자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이에요? 이거 정수하는 거예요?
5: 아니요, 술 나오고 있는 거예요.
0: 어, 소주예요?
5: 네.
0: 오!
5: 한번 맛보실래요?
0: This is unbearable moment.
5: 괜찮아요?
0: 깔끔해요.
5: 네.
0: 깔끔하면서 근데 전 맛보다 진짜 뒷맛은 더 깊어요. 어,
5: 네.
0: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곡물. 곡물의
5: 향이 나죠. 밀의 향기.
0: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라파. 어, 그라파 있죠. 어. 뭔가 그런 향이 나요. 맞죠? 아, 근데 이거 고급스러운 소주 아직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요.
5: 이제 숙성실 한번 가보실래요?
0: 가봅시다.
5: 네, 자, 짐 들고 가시죠. 제가 요거 하나
0: 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5: 아까 증류기에서 나왔지만 이 시간을 숙성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40도 술이에요.
0: 어, 40도. 아, 아까 60도. 근데 이제 숙성돼서
5: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먹기 편한 도수. 그게 한 40도 정도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성돼서 나오는 그 숙성 소주. 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맛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0: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눈 감고 아, 이거 아, 이렇게 그 가능해요? 네. 오. 소주 소믈리에인 것처럼 이제 오 와, 다르네요.
5: 네, 다르죠.
0: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거 정수 입가심 네. 완전 입가심. 근데 아까보다 이거 숙성되는 것은 다 이거 매끄러워졌어요.
5: 네. 네, 두드러워지고.
0: 오, 와 이제 이거. 어야 이거 계속 입안에 맴도는 거. 와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 진짜
5: 네, 열어드릴게 원하시는 거.
0: 자.
5: 오, 오케이.
0: 어, 왜요?
5: 아, 이거는 저희가 버퀴시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데
0: 메밀 버퀴이에요.
5: 네, 도수는 좀 높아요. 한 60도.
0: 어, 그 상관없어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네.
5: 제가 열어서 드릴게요. 특별한 술. 증류소로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0: 꿀, 바로. 바로 그런 꿀향이 확 이렇게 나요. 와. 세요.
5: 세요.
0: 어?
5: 60도.
0: 근데 뭔가 상큼해요.
5: 네, 맞아요.
0: 어떻게? 술 때문에 진짜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5: 아, 네.
0: 너무 좋아요.
5: 근데 뭘 오늘 사오신 거예요?
0: 네, 오늘 딱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맛있는.
5: 이거 뭐예요?
0: 참기름. 근데 바로. 바로 찬 거예요. 이게 주인공. 이거.
5: 오,
0: 안동. 예, 안동하면 이거 무조건 간 고등어죠.
5: 자, 와, 엄청 크고 좋네.
0: 이거 기름진 음식이라서.
5: 맞아요.
0: 에, 이거 같이 완벽. 그리고
5: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0: 이거 맛있는. 저는 이렇게 큰
5: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0: 에, 이거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닭다리 살만. 제가 제일 딱 요리 닭갈비예요. 소주, 닭갈비, 조금 그 매콤한 맛, 이런 꿀 같은 부드러운 맛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전 더 이상 이거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요리하러 가시죠.
5: 네, 저도 빨리 먹고 싶습니다.
0: 예스! 네,
5: 가시죠. 네.
0: So today, let's cook together 닭갈비 and the salted mackerel. 닭갈비 is a very, very delicious chicken recipe here in Korea. It's stir-fried together with vegetables. So let's start with the chicken. As you can see, it's big, so I have to cut it like they say in Korea, 먹기 좋게. That means for a good size for be eaten. So let's start. 이 see, I'm taking out extra bits and pieces of the skin because I don't like to be too much inside. Otherwise, it's coming out too much fat and grease, and that is gonna mute all the other flavors. But I want the other flavor to shine, so I'm just taking just enough to be yummy. So let's keep finishing it, and then when I will finish it, I will just put the yanyeom, the seasoning inside. It's done. And now the seasoning. Look at this. The protagonist is gochujang. One big spoon, chopped garlic. And then gochugaru, the Korean soy sauce. And this is a kind of a corn syrup. This is not just for sweetness, it's also for shininess. And then hint a touch of sugar. Then of course pepper. Let's mix nicely, and then we have to let it sit for like 10-15 minutes. Good, very, very good. Okay, let's let it sit there for 10-15 minutes. So let's go like this. Little bit bigger chunks. 오케이. 어니언단. Now, 양배추. It's cabbage. This. And this. And then let's chop it in chunks. And now is the turn of the pa, the spring onions. So I will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in chunks. Done. Now, cheongyang pepper. And now the end, catnip. In very large chunks. Done. Oh yes, here we go. This is done. This is done. Let's start the cooking. So let's pu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And then, ready? Just hear this. Listen.

I think this is the right time to flip it. Wow! Oh, yes. Nice.

0: 맛있게 드세요.
1: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일단 순장 먹어보고.
0: 자, 먼저 이거 그 다음에 소주. 와우, 맛있다.
2: 뭔가 간식한 거야?
0: 아, 저 병인 줄 알았어.
3: 약간 매운 것 같지만 또 그 고소한 참기름하고 향도 너무 좋고.
0: 이제 우리 소주랑 잘 맞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3: 이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브랜디 같은 느낌 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3: 맛들을 도로 약간 단맛이 좀 중화도 시켜주고 이 오크 향하고 얘랑 어쩜 이렇게 잘 맞죠?
0: 너무 너무 잘 맞아요. 오
3: 밥이에요.
0: 밥. 아 이거 진짜 그런 맛있는 소스다 할 수도 있어요.
3: 역시 한국은 밥이 있어요. 한국 사람.
0: 자, 이제 조금 더.
3: 웜.
0: 아, 오.
3: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고 잘 어울리죠?
0: 진짜. 이거 하나도 남았어요. 고등어.
3: 그냥 이렇게. 아,
0: 찍어 먹는 거.
3: 레몬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입에 잡내가 하나
0: 없어요. 오, 하나도 없어요. 다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
3: 이거 진짜
0: 역할이에요.
3: 킥 맞네. 아, 너무 맛있네.
0: 아, 자, 근데 이런 조금 기름진 맛이랑 좀 다른 소주 어떻게 마실지 너무 궁금해요.
3: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0: 오, 잠깐만. 잠깐만 조금 더 뚜렷하게 맛보고 싶어요.
3: 생선 너무 맛있어요.
0: 와, 살짝 짭짤해요. 근데 여기 은은하게 그런 단맛도 뒷맛으로
3: 있죠.
0: 네, 있어서 단짠단짠. 네. 오, 너무 네. 이거 조화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3: 저도 이 술을 고등어하고 먹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는데 오늘 셰프님 때문에.
0: 어, 진짜?
3: 네, 그런데 그냥 고등어가 아니라 이 소스랑 또 술을 같이 먹으니까 저도 놀라운 발견.
0: I'm happy. 너무
3: 진짜 맛있는데 쌈을 한번 먹어봐요.
0: 맞다. I have to show you how to eat 쌈. Because there's a rule in Korea. If you do your 쌈, you must eat at once. 자, 그러면 네. 이렇게
3: 네, 저도 한번
0: 쌈보겠습니다. 떡볶이, 야채 이렇게 하면
3: 저는 그럼 깻잎으로.
0: 아우, 깻잎. 정말 상추.
3: 네, 쌈장? 저는 양파랑
0: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케이? Look at this. You wrap it. Actually, 쌈 means wrapping because 싸다 means making a wrap. And then you also have to do like this with the person you're sharing. I really hope that today you enjoyed as much as I enjoyed this adventure. Now having this beautiful food with this very, very delicious liqueur, it's everything. This is a good pairing, yeah. And we are a good pairing, and we also are a good pairing. So I really hope you are waiting for the new episode because I want to bring you in another special place of Korea and let you know a little bit more of Korean history, Korean culture, Korean food, and liqueur.
3: Wow.
0: Wow.
3: Thank you. Thank you so much.
0: Yeah.
3: 제 생각에 이거를 그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
3: 파부리 안동상. 실제로 그냥 빈말 아니고 한량적으로.
0: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밀키도로 이거 잘 치맥 소주 한 병 그리고 옆에 이런 거.
3: 좋아.

0: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날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는 오늘 김포청년 명인명무전의 사회를 맡은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수도권 중에서도 정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는 그 김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김포로 또 이사를 하고 있고요.
0: 그렇죠.
1: 그 중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김포에서 나고 자란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래서 이 김포가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 그래서 오늘 김포 전통예술계의 유망주인, 네. 청년 국악인 다섯 분을 모시고 오늘 정말 다채로운 국악 한마당을 한번 열어볼까 해요.
0: 몇 분이요?
1: 다섯 분.
0: 별이?
1: 다섯 개
0: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는데요.
1: 네.
0: 자, 첫 번째로 들려주실 아티스트는 윤경난 해금 연주자의 지영이류 해금 산조, 전통 산조죠. 전통 음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윤경난 씨는요, 연주자는 초중고를 김포에서 다녔다고 하고요. 처음으로 해금을 접한 곳도 바로 이곳 김포라고 합니다.
0: 그래서 김포에서 예술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네. 하고요.
1: 우리 윤경난 해금 연주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와 추임새로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그리고 고수에는 최영진 고수가 장단을 쳐주신다고 합니다.
0: 네. 자, 최영진 고수와 윤경난 해금 연주자의 멋진 연주죠. 지영이류 해금 산조,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쥐락펴락 밀고 당기고 네. 우리가 마음이 함께 호흡이 밀었다가 당겨지는
1: 그렇죠.
0: 그런 체험을 네. 첫 번째 무대를 통해서 해봤고요.
2: 마치 해금 연주를 연애하듯이 아. 밀당하듯이
0: 아 상화 씨가 못하던 거
2: 그렇죠. 아. 쥐었다 폈다 네. 네. 이렇게 또 하는 거 아주 매력적인 무대였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0: 네.
2: 해금은 줄을 명주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활대 있죠. 바이올린 보면 이 활대 있듯이 우리 해금에도 활대 있잖아요.
0: 줄 사이에 끼고 연주하죠.
2: 이거를 옛날에는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말꼬리.
0: 그렇습니다. 말총.
2: 말총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도 오늘 팁으로 알아가시면 좋겠죠.
0: 네. 자 이렇게 해금 함께 감상을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악을 했으니까 그 다음 가를 해야겠죠.
2: 네.
0: 판소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야, 이분도 지금 김포에서 정말 자랑하는 예. 스타 별입니다. 별 이름하여 신한별님이
0: 진짜 별이 들어가요.
2: 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바로 박동실제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 빠지는 대목을 예. 함께 감상을 해볼 텐데
2: 우리 신한별 소리꾼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많은 추임새가 나오기를 꿈꿔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한별 소리꾼의 이 꿈 여러분들 같이 이뤄주실 거죠?
0: 네,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판소리에 이어서 감상할 무대는 바로 한국 무용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김지우 씨의 무대인데요. 고향 예고를 졸업을 한 후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에 지금 재학 중이고요. 어릴 적부터 유명했대요. 김포에서 신동 났다고
2: 춤을 잘 춰서.
0: 네. 그만큼 오늘 무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2: 네.
0: 현재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무용 경연대회 대상을 그냥 휩쓸고 있고요. 야. 그만큼 인재라고 합니다.
2: 네.
0: 오늘 무대는 국가무용문화재 제97호인 임해방류 살풀이 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2: 네.
0: 판소리 감상한 후에 춤까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두 아티스트, 두 출연자의 멋진 무대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심청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범피중류 둥덩실 떠나갈지 소상 팔경 지나 인당수에 당도하였겄다. 한 곳을 당도하니 이난 곳 인당수라. 광풍이 대장오고 파도가 대놈 헌용이 싸우난 듯해 전바다 한가운데 도도일 밭도 근처 용총절 끊어져 뒤 빠뜨고 바람불 제야 한계 찾아진 날 갈 길은

저도 청크로 저 채척 분별할 수 없다. 선인들 황황대고 고삿기구를 처리제 섬살로 밥을 짓고 큰 소잡아 이틀고 봉우술 삼색실과 오색 당소를 받쳐놓고 삿도 잡아 큰 칼꽂아 기는 듯이 받쳐놓고 심청을

그때여 부사공이 북채를 들어 고사를 드리는디 보글 두리둥 두리둥 동동동 두리둥

본을 받아 타가기 위해 편히 막대한 공이 아닌가 하우시 군현지수 배 타고 다살일째 오보그정한 음식 구조로 돌아들고 해성의배 한장 오강으로 돌아든 적에 그도 또한 배를 타고 임술지 조치로를 종의 위지 소유하고 지국 종업

신 성의 백룡신 북해 응용신 강한지장한 천택지군이 일시로 흥냐

설 찾느나 혈혈 단신 우리 부친 누구지 헌다

동 바라 심청인 고동 바라 바람 맞은 병신처럼 이리비 저리비들 백전으로 나서더니 다시 한번 생각한다 대가 이리채 되기는 부친 유신 부족합니다. 치마 봄물 없애고 두 눈을 딱 감고 백전으로 손 한번 해치더니 강사

0: 또 다른 김포가 자랑하는 별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름은
1: 2023 김포시의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0: 아, 벌써요?
1: 벌써요? 무슨 말이죠?
0: 대단합니다, 진짜.
1: 아, 그렇습니다. 오. 그만큼 참 영향력 있는 멋진 소리꾼이 바로 양은별 씨인데요. 네. 국립국악고 그리고 한양대를 거쳐서 동대학원까지 꾸준히 국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0: 네.
1: 오늘은 가야금의 임재인 그리고 피리의 이근재의 반주 위에 아주 꾀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로 긴 아리랑과 창부타령 두 곡을 들려준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0: 자, 그리고 한아름 연주자의 채상설장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1: 네.
0: 한아름 연주자는 현재 세안대학교 전통연희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대회죠. 전주대사습 놀이에서 장원
1: 와우.
0: 1등, 그다음에 임방울 국악제 농악부분 대상 1등 아니면 안 받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수상한 정말 실력파 연주자입니다. 장구제비. 자, 이 두 분은 이제 바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1: 먼저 양은별 소리꾼의 무대부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0: 네.

0: 자, 이분들이 이제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을 배워서 새롭게 또 뭔가를 만들어낸다.
1: 그쵸?
0: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오늘 딱 이 자리, 이 무대를 위해서 그동안에 엄청 심사숙고해서 창작을 했는데 어떤 분은 직접 작사, 작곡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정말 정말 들기름 짜내듯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오늘 무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1: 자, 첫 번째 무대는요. 네. 김포의 아까 신동이라고 말씀드렸죠.
0: 토박이.
1: 김지우 씨.
0: 네.
1: 김지우 씨가 말이죠. 여기가 지금 통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0: 네.
1: 알고 봤더니 김포 토박인데 여기 통진 초등학교 나오고 통진 중학교 나오고 그랬대요.
0: 통진의 정말 찐토박이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김포 금쌀을 제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먹어서 이제 엄청 춤을 이제 막 잘 추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추정해 봅니다.
1: 그리고 꿈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요즘에는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들, 감성들을 추구하는 게 추세인데 본인은 이 전통미를 추구하고 싶다. 전통미를 추구한 창작을 하고 싶다라고 밝히더라고요.
0: 네.
1: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추구하는 방향을 보고 오늘 새롭게 준비한 무대 흥청망청이라는 이 작품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 뭔지 알겠다. 김지우 씨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 알겠다라는 걸 단번에 느끼실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무대는요.
1: 예.
0: 아까 해금 연주 해주셨던 윤경란 해금 연주자와 그리고 오늘 함께 무대 만들어주실 분이 가야금 연주자
1: 네.
0: 이해준 가야금 연주자의 활의 노래라는 역시 이것도 초연입니다. 무대를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1: 이 곡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손놀림이?
0: 뭔가
1: 현란하다. 네. 아, 이런 뜻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게다가 윤경란 씨한테 제가 김포는 나에게 무엇이다? 라고 물어봤더니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0: 네.
1: 김포는 나의 집이다. 깔끔하셨습니까? 완벽한 대답이에요. 나의 집이다.
0: 그렇죠.
1: 이보다 더 좋은 대답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0: 네. 자, 이 두 분 김지후, 윤경란 아티스트의 멋진 무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1: 우우.

너무 좋죠. 일단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너무 짜릿하고 정말 재밌고 일단 저는 겨울을 좋아하고 눈을 좋아하고 또 보드타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눈밭을 가르는 카빙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설레고 기분이 좋죠. 저는 대한민국의 스노우보드 선수 이상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정선에서 살다가 사북이라는 곳에 이사를 갔는데 정선에서 살 때도 썰매를 겨울마다 아빠가 이제 태워주셨거든요. 눈썰매를. 그러면서 사북에서도 눈썰매를 탈 곳을 이제 찾아주셨는데 그게 이제 정선군 스키협회에서 이제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 배추밭을 이용해가지고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또 옆에 한 켠에서는 스노우보드 강습을 같이 하던 곳이었어요. 그 배추밭에서 제가 겨울에 스노우보드를 강습을 받게 된 게 처음 시작이었고요. 보통 스노우보드를 탈 때는 본인의 키에 맞춰가지고 보드 길이를 정해서 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어렸었고 또 그 당시에 거기 이제 썰매장에서는 그 배추밭은 초등학생들이 탈 수 있는 보드 스노우보드 장비가 구비가 돼 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용 중에서 가장 작은 보드로 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성인용 중에 가장 작은 장비라 하더라도 그래도 초등학생한테는 굉장히 큰 보드였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지어줬더니 혼자 재밌다고 막 하는 거 보고 그 당시에 코치님께서 뭐 재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 시합도 한번 출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권유를 해주셨는데 또 우연한 기회로 시합을 또 출전해보게 됐죠. 그랬는데 또 거기에서 또 운 좋게 입상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스노우보드를 타는데 더 깊이 빠져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종목은 알파인 스노우보드고요. 스노우보드 알파인 같은 경우에는 세부 종목이 이제 평행 대회전, 평행 회전으로 나뉘는 건데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코스가 두 개가 세팅이 있어요. 레드 코스, 블루 코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코스에서 동시에 선수가 출발을 해서 피니시 지점을 먼저 통과하는 선수가 이기는 그런 종목이고요. 저희는 예선을 통과하고 나면 16강, 8강, 4강, 결승 이렇게 해서 순위를 가리는 시합입니다. 평행이란 이름이 붙은 만큼 저희 종목을 보시면 정말 0.02초의 차이로 승부 갈리거나 아니면 동시에 들어와서 이제 포토 피니시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대회가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그 빌리지 컵이었는데 그래도 다른 시합은 몰라도 주니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량을 조금은 보여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좀 그런 세계 무대의 벽을 좀 많이 이제 그런 실력의 갭을 좀 많이 느끼고 온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다 1등하고 막 그렇게 잘 탄다 해서 나갔는데 네, 세계 무대에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가 17세였어도 저랑 같이 시합을 뛴 고등부 형들은 제가 다 이기고 막 그러면서 그걸 나갔던 건데 세계 무대에 있는 뭐 19살, 20살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은메달을 딴 거는 세계 주니어 선수권을 졸업하기 그 직전 해에 이제 기회가 두 번 남았을 때죠. 그때 제가 은메달을 한번 땄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잘 탔던 러시아 선수가 그때 당시에 1등을 했었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중국에서 1등을 했었는데 항상 이제 좀 1등을 놓고 싸우는 선수들이 이제 저랑 스위스 선수, 러시아 선수 이렇게 그 세 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랑 같이 항상 메달을 다투는 선수들이 월드컵에서도 그대로 저랑 같이 월드컵 메달을 다투는 선수들이 됐거든요. 이 세계 주니어 선수권 무대를 졸업하기 전에는 1등을 한번 꼭 하고 이제 성인 무대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또 그런 목표가 그때 달성이 됐었어가지고 너무 기뻤었죠. 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3개월밖에 훈련을 하지를 못해서 보통 이제 뭐 7, 8월 같은 여름에는 눈 있는 이제 남반구 지역으로 찾아가서 뭐 한 달에서 길면 두 달 정도 전지훈련을 다녀오기도 하고요. 여름에 7, 8월에 갔다 오고 나면 또 그 사이에 공백기가 생겨가지고 감각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 감각을 이제 시합하기 전에 깨우기 위해서
10월, 11월에는 또 가을에도 유럽으로 전지훈련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3월, 4월에는 또 유럽에서 있는 나머지 시합들을 뛰러 다시 또 유럽으로 출국해가지고 예, 시합 투어를 돌고 지금도 그래서 거의 한국에 있는 게 1년에 한 반 정도는 거의 해외에 계속 나가 있기도 하고요. 평창올림픽에서는 이제 꼭 메달을 따고 싶었고 평창올림픽을 뛰기 전에 있는 월드컵에서도 이제 메달을 땄었던 상황이라 사실 월드컵이 올림픽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절대적인 그런 선수들의 레벨이나 나오는 선수의 풀이나 이런 걸 보면 월드컵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더 왜냐하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출전한 선수 인원이 각 나라마다 쿼터가 잘리기 때문에 각 나라당 4명씩밖에 출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강국인 뭐 지금은 출전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러시아나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서도 거의 뭐 적게는 6명, 많게는 10명씩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말 선수도 잘 탄 선수도 많고 정말 강국인 나라인데 그런 선수들이 많이 좀 이제 4명씩 쿼터 제한으로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이제 23살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었기 때문에 또 운도 잘 받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게 또 은메달을 획득했었죠.

월드컵이 저희가 많게는 이제 12월부터 3월까지 많게는 16차까지 있고 그 사이사이에 평행 대회전도 있고 평행 회전도 있는데 그 시합들을 모두 다 시즌 동안 치르면서 제일 마지막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때 시즌 종합적인 그런 포인트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월드컵을 뛰게 되면 이제 월드컵 포인트를 계속 시합마다 다 획득을 하는데 맨 마지막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때 그 포인트가 가장 높은 선수에 대한 그런 시상을 이제 또 1, 2, 3위를 나눠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평행 대회전과 평행 회전은 모두 종합을 한 게 이제 파라렐인데 그 파라렐은 종합 우승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빅 크리스탈 글로브를 받는 그런 종합 우승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그런 경력 중에서는 사실 그 빅 크리스탈 글로브를 제가 획득을 했던 게 제 스스로한테는 좀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상이자 트로피인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정도만 하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0.01초로도 이기고 지고 또는 동시에 들어와서 포토 피니시 할 때는 제가 손톱 하나 차이로 정말 이겼거든요. 이번 시즌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판독을 했을 때 정말 손톱 하나 차이로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는 이겼으니까 좋았지만 손톱 하나 차이로 진 선수는 정말 세상 억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또 잔혹한 것 같기도 해요. 또 이런 특히나 저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수로서 하기에 스포츠라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스포츠를 이제 본인의 직업으로서 선수로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정말 평범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네.

0: 어쩌면 우리가 본 것은 어둠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없었던 이야기라고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저한테 영화는 첫사랑이거든요.
0: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0: Just a bit.
1: 잠깐만요. 아까랑 텐션이 너무 다르다. 자, 원인 찾을게요.
2: 대체 뭐가 문제였어?
0: The shoot is not easy with many do-overs.
1: Action!
0: Will they get an okay after this take? Nope, not this time either. They're opting for a short break. The director wants to help the child actors to be more natural.
3: 이게 쉬도록 하면 잘 안 나오더라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냥 놀러 다닐 때 있잖아. 진짜 그 경험이 다들.
0: She leads with some questions.
3: 오늘 찍은 거랑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럼 혹시 그럴 수도 있을까?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4: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 건 계속하고 있긴 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5: 눈앞에 있으니까.
0: When asked for more natural acting, the girls think about what natural acting really is. Well, did the kids manage to act more natural on camera? There are cameras, but pretend there aren't any. It's a question about movies. It is the short, naturally. Now, we turn to director Chang Gun-jae's The Time of Cinema. Woo-yeon cleans empty theaters after moviegoers leave. Joo-yeon is a projectionist who works in a dark projection room. Se-jung is the theater manager. This short is about people who work at the movie theater.
6: 저 앞에 잠깐 봐도 되죠?
0: A focus on those who love and care for movies and make public movie viewing possible. One day, Woo-young
3: 저기요.
0: Stops someone in front of the bathroom.
3: 누구? 너 신영아 맞지? 우연이니?
0: Until, 맞아. Bingo, ah! They remember each other at last. Woo-young is excited by the chance meeting.
3: 지금? 극장의 시간? 그러면 좌석 하나만 부탁해.
0: And she makes a present of a movie ticket and of time at the theater.
3: 어머, 근데 누구예요? 내 친구. 오래 못 본 사람.
6: 나 이거 초대권 하나 남는 거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끊을게.
0: Oh! Se-jung also makes a present of a movie ticket to Woo-young.
3: 5시 하는 영화인데 제목이 극장의 시간이래. 그리고 우리 밥 먹자.
0: Woo-young is as excited as she would be if she were the one watching it herself. As for Young-hwa, how will she remember her day at the movies? Oh, then there's this person. He managed to arrive late, only after the movie had already started.
7: 제가 이 영화 보려고 지난주부터 회사에 그 반찬 신청을 하고 제가 봤는데 혹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0: He looks desperate to see the movie.
7: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이런 동안 시간 계속 흐르는 것 같은데.
6: 저 이거 내일 오후 상영인데요?
7: 네?
6: 이거 내일 오후 5시 상영.
7: 뭐라고요? 네?
0: Oh, this is something that sometimes happens at the movies. Like writing a letter to a friend who never changes. A love letter to movies and the theater. It is the anthology Time of Cinema. Let's hear from the directors and actors. The directors explored their thoughts on movies and the cinema.
8: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 일을 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영화 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재밌게 놀이처럼 작업하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을 때였어요. 아, 이 고민을 담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헐겁게 배우들과 제작진과 조금 더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서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달려가게 됐고
9: 극장이 좀 주인공이 되고 또 극장이 작동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오랜만에 극장을 찾은 사람이 우연히 만나는 그런 이야기
0: Actress Kwa Sung took on the role of director Yoon Gang in the short Naturally.
8: 아역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아역 배우들이 정말 좋은 작품 속에서 연기하는 걸 봐도 오롯이 관객으로 보지는 못한.

0: 가서 좀 일을 배웠었어요.
1: Actress 장혜진 who played it.
2: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극장을 운영하셨었어요. 그 극장의 딸이죠. 매점에서 많은 것들을 팔기도 했었고 그 영사실의 기사님도 계셨고 방송 노동자 이모님도 계셨어서 그때 그분의 이미지도 많이 떠올렸었고 어렸을 때 봤던 것, 경험했던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As many people involved in movies took part, various perspectives were included.
0: 극장은 놀이터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3: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기 의식을 계속 느끼면서 희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 저한테 영화는 첫사랑이거든요. 영화 많이 좋아하고 앞으로도 잊지 못하고 살 것 같습니다.
1: This was the movie Time of Cinema about people who love movies. 그 캐릭터 케이스 스토리 포커스 온 인 타임 오브 시네마.
4: 배고파?
5: 화장실고
4: 쉬었다.
5: 잠깐 쉬어야 돼.
1: Is the one with a job cut out for her. Working with child actors.
6: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1: The director who wants more natural acting for her movie. 고아성 acted as the director of the short and played out working on a movie shoot. Her acting was not only believable, she also added ad-libs.
0: 어린이 배우 친구가 알러지가 올라와서 알러지 약을 주고 배우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했는데 지나가듯이 배우님께서 그 현장에서
6: 야 유세야, 아까 약 먹은 거 괜찮아?
0: 뭐야 알러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을 대사로 쓰시더라고요. 바로 즉흥적으로.
1: Critics lauded 고아성's acting, which they say shows her 23 years of experience. A tribute to all who love movies. It is the movie Time of Cinema.

경북 칠곡에 있는 문해학교에 계신 할머님들을 실제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입니다. 실제 어린 시절에 한글을 배우지 못하신 할머님들이 나이 들어서라도 직접 한글을 배우시면서 설레임을 찾아 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0: 오지개는 허벌나게 아주 많이라는 뜻이고요. 가시나는 그 여자아이나 젊은 여성을 조금 낮추어 부르던 말인데요. 저희 작품에서는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 가장 시를 쓰기 좋은 나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1: 그러니까네, 자.
2: 아이고, 아이고, 수업 중에 술을 드신다고요?
1: 아이고, 이거는 술도 아니다.
2: 아, 술이 맞는데 어떻게 술이 아니에요, 선생님?
3: 아유, 정말 카메라도 있는데.
1: 자르면 됩니다.
2: 다큐멘터리란 있는 사실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서울 감독님요,

0: 보다 더한 화상은 엄청기다.
1: 할머니들의 그 진솔한 삶이 묻어나온 시가 그 어떤 시인이나 작사가보다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고스란히 곡에 담았고 또 극장을 찾아주시는 여러분께도 똑같은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뭐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것 같아요.
2: 지원 동기! 자, 이제 시 나옵니다. 감독님요, 여 딱 찍어있어. 아, 지원도 어렸을 때 가수 했으마 좋았을걸 좀에 아쉬워서 끝. 여보세요?
3: 팔팔한 나이 88세 양춘심님.
2: 예예, 그 낸데요.
3: 나는야 팔복리 가수왕 예선에.

0: 새끼다.
1: 글씨를 안다라는 게 단순히 기쁘고 그냥 설레고의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아, 인간으로서 이건 어떤 존엄성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할머님들이 이제야 글자를 알고 내가 스스로 거기를 어떤 가게인지 어떤 곳인지 알고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으로서 더 이분들과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경외심 드는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공연을 그저 이렇게 좀 즐겁지만 조금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0: 인자는 막 글씨를 배워가 손주놈이랑 받아쓰기도 한다.
2: 할머니,
0: 어이야.
2: 이번엔 내가 문제 낼게요.
0: 어이야.
2: 할머니.
0: 뭐든지 내봐라. 이제 할머니 다 할 줄 안다.
2: 나 여전히 이쁘자.
0: 너무 이뻐 죽겠네 정말로.
2: 아이고 자, 여기 공채.
0: 어이야, 어이야.
2: 그리고 여기 펜.
0: 해봐라, 그대.
2: 1번.
0: 에이.
2: 꼬꼬댁. 닭이 울어요.
0: 꼬꼬댁. 다. 다. 가만히 있어봐라. 닭은 다리가 두 개니까 받침이 두 개짜리를 누가 만들었어? 잠깐만. 꼬꼬댁 닭. 닭!
3: 45년 전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다 물었다.
0: 엄마 이 글자 어떻게 읽어? 야, 니는 그거를 학교에서 선생님은

저희는 할머니들이 실제로 살아낸 인생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또 슬프고 힘든 인생이지만 그것을 저희는

0: 고운 포장지에 잘 포장해서 작품을 만든 것이 저희 작품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국장님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니 할머니 어디 가세요?
2: 네, 마 집 갈라고.
1: 어? 아니 어제 오셨잖아요. 할머님들이 서울 한번 올라오시면 좀 오래 있다 가신다고 하던데?
2: 아이고 마 아파트는 심심해가 집에 갈라고.
1: 아 할머님들 보고 싶으셔서 일찍 가시는 거구나.
2: 아니 내가 내 집 간다 하는데 무엇이 이런 말이면 와! 왜?
1: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시면 가족분들이 많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2: 그런가?
1: 할머니 우리 편지 써보는 건 어때요?
2: 편지? 그래 마 내 이제 글자도 배워갖고 뭐 다 쓸 줄 아는데 한번 써보지 뭐 그 무엇이 어렵다고? 뭐 이것도 찍으려고?
1: 아 당연하죠. 반장님 시가 나온다는데.
2: 이게 시라고?
1: 춘심 할머니도 지원서에다가 시 쓰셨잖아요.
2: 그래 뭐 아무거나 다 시가 될 수 있다 하면은 이것도 시다 그자이? 한번 찍어보이소. 아들아 내 아들 네가 시큰 물도 안 내비릴라 했다. 니를 낳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린다.
3: 아들아 그 니를 낳아가 시큰 물도 안 내비릴라 했다. 나는 시어가 있어요. 저는 이 시어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직접 모든 세월을 겪고 정말 투박하지만 아주 직관적이고 감동적인 언어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할머니들의 시어의 힘이고 그래서 저는 그 시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감동 있게 읽었었습니다.
4: 자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반장님이 진짜 큰 도움이었습니다.
2: 아유 뭐
4: 반장님이 멋지게 건배사 한번 해주이소.
2: 그러면 내가 막 우리는 오지게 재밌는 할 테니까 다 같이 가시나다 하는 기다.
4: 네.
2: 자 우리는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다
5: 날 좀 봐.

0: 사실 저는 이 역할을 연기하면서도 느꼈고 할머님들을 뵈면서도 느꼈지만 저희보다 훨씬 소녀 같으시고 훨씬 큰 설레임을 안고 살아들 가세요. 그래서 사실 나이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단단한 순수함을 가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이 든다라는 걸 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더 단단하게 순수해지는구나 라는 기대를 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참기름 냄새가 나면 기름장이지. 족발 냄새가 나면 족발장이지. 냄새가 안 나도 나 인자다 안다. 아이고.

연등이 등에 불을 밝힌다는 뜻이거든요. 연등에는 지혜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춘다는 뜻입니다.

0: 나.
1: 네, over the past 2 weeks, Heartwave's Lian and Give It Up's Lukia stepped in as the special MC. I heard they completely won over the hearts of the fans all over the world.
0: 아, 그러니까요. 저도 챙겨봤는데 너무 또 풋풋하고 귀엽더라고요,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아주 아주 너무 든든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1: Yes, I feel the same way. Now that Myeonglan's is back, how about a quick cheer to get ourselves fired up? Fighting!
0: 아, 좋습니다. Woo-hoo!
1: All right. To welcome the summer season, we've got a special episode lined up today.
0: 네, Simply K-pop 여름 특집 그 첫 번째 시간이죠. 무더위를 멀리 날려줄 여름 플레이리스트 준비해봤습니다.
1: From songs that will instantly cool you down to stages filled with a summer spirit. Are you ready to hit play together?
0: 네,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요, 여름 저격 단짠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네, 강렬한 퍼포먼스는 물론 감성까지 채워줄 무대들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1: Uh-huh.
0: What's been your go-to song? Could you recommend a summer song for us?
1: Ah, ah, ah. 저 요즘 좀 자주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격하게 운동하거나 춤추고 나서 진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0: Okay, then what is it?
1: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아, 이 노래 많이 듣습니다.
0: That is so you, Wonjin.
1: Uh-huh.
0: But we all have that one song we turn to in moments like this. One that instantly gives you a boost.
1: 맞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너는 나의 에너지 플레이리스트.
0: Nice. Shall we check it out?
1: 좋아요. 뮤직 스톱.

0: 세븐의 K-POP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본 코너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1: They are the next generation of global icons. Please give it up for Zodiac.
0: Welcome. Welcome.
2: Come on in, come on in.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All right, hello Zodiac. Can you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Thanks, global. 안녕하세요, 소디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곡 Phantom Fire 제목부터 강렬한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 세 번째 미니 앨범인 Phantom Fire라는 앨범은요. 총 수록곡이 다섯 곡으로 되어 있고 동명의 타이틀곡인 Phantom Fire라는 곡은 알리바이 세계관에서 이어져 온 노래인데요. 환영처럼 불꽃이 내린 밤 환영처럼 불꽃이 내린 순간 종말 직전의 밤을 자유롭고 대담하게 저희만의 방식으로 즐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아, 나이스. 좋습니다.
1: Also, I watched the Phantom Fire performance and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 sexy and laid back vibe.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5: 네.
6: 네. 네, 안무 포인트 동작은 먼저 약간 Phantom Fire 제목과 같이 좀 더 환영 속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휘어잡고 땡기면서 열정을 보여주는
5: 열정.
6: 네, 다시 한번 땡기고
7: 열정
6: 땡겨서 열정 어깨를 쳐서
0: 열정
6: 다음에 여유
0: 여유까지
6: 치고
0: 에이
6: 와서
0: 네
6: 다시 여유 네,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0: 에이
6: 모여서
0: 열정.
6: 포즈 하시면은 저희 싸비의 챌린지 안무 부분입니다.
0: 아, 너무 멋지네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연습을 조금 해봤는데 어떻게 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으실까요?
6: 네.
0: 렛츠고.
2: 우리 명란즈의 열정 한번 뽑아내볼까요?
0: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여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1: 오케이.
0: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3: Yeah. 네, 됐습니다.
1: Alright. 뮤직 큐.

0: 들으셨나요?
1: 오, 너무 좋은데요. 오,
2: 좋은데요? 좋은데요?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3: Alright, we,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Zodiac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Yes, you all look so amazing today. What's the key point of each of your outfits?
0: 오늘 의상의 포인트가 뭔지 궁금해요.
5: 네, 범서 씨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아, 오늘 옷의 포인트는 이 주렁주렁 걸린 체인인 것 같은데요.
3: The key point is the chain that is hanging very loosely on his chest.
5: 어, 좋습니다. 혹시 씽님은 있으실까요?
6: 저는 이 모자입니다.
7: 어, 특기. 오. 오.
3: So like a hood with ears on it.
5: 자, 다빈님 있으실까요?
8: 어, 저는 딱 두 개인 것 같은데요. 이 팬텀 파이어, 파이어를 표현하는 이 바지와 그 다음에 하네스. 하네스인 것 같습니다.
3: Okay. So the pants that looks like fire and the harness he has on.
5: 좋습니다.
3: Al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4: Okay. Which member do you think has the best sense of style? Has there ever been a look or outfit worn by another member that you think, I'd love to try that?
0: 아하, 예, 평상시 패션 감각이 뛰어나는 멤버가 누구신지 그리고 탐났던 스타일링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5: 좋습니다. 한번 웨인님부터 답변을 해주실까요?
9: 어, 저는 저희 그룹에서 그래도 리오가 패션 감각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3: So Wayne thinks it's Leo.
9: 리오가 이쁜 옷이 되게 많고요.
3: He has a lot of pretty clothing.
9: 그리고 제가 비니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리오가 예쁜 비니를 많이 알고 많이 사서 가끔 탐이 납니다.
3: He likes to wear beanie by himself a lot. So when he sees Leo and his pretty beanies, he really likes to try that out.
5: 좋습니다. 한번 규님, 규민님 답변해 주실까요?
10: 네. 어, 저는 그 저랑 그 같이 살고 있는 다빈이를 선택하겠습니다. 다빈이.
3: So 그, 규민 thinks it's 다빈.
10: 네. 다빈이의 방에 가면은 가져가고 싶은 옷이 정말 많지만 사이즈가 안 맞아서.
3: So when he goes to Dabin's room, he has there's so many clothing that he would really like to take, but unfortunately the size doesn't fit.
5: 좋습니다. 아까 또 지목 당하셨던 우리 리오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7: 네, 저는 자야노 선택할게요. 왜냐면 자야는 약간 귀여운 스타일 되게 많이 입고 근데 약간 나 저랑 마음이 반대가지고 그래서 맞아. 한번 입고 싶었어요.
3: Okay, so Leo thinks it's Zion
11: because Zion has a lot of cute clothing and so it's very different from his personal style, so he would like to try that out. Next question, please.
4: What fashion item do you own the most of?
0: 자, 모자, 목걸이, 셔츠, 선글라스 등등 각자 가장 많이 소유하고 계신 패션 아이템 무엇인지?
10: 저는 사실 패션에 막 큰 관심은 없는데 모자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모자가 진짜 많아요.
3: So Hyunsik says he doesn't really have that big of an interest in fashion, but he has a lot of hats.
5: 좋습니다. 다음 자연님.
2: For me, it's hat. Like, even I think I have like few hat that have same color but with different style. Like I have what is it? Like
3: snapback.
2: Yeah, snapback. But they all is like same color.
3: Same color.
2: Yeah.
3: And what color is it?
2: Maybe probably like red and then like you know like have a army pattern.
3: Uh-huh. Yeah.
2: That
3: yeah,
2: one
3: yeah.
2: I got a lot.
3: Okay.
2: And yeah.
5: Cool. 좋습니다. 렉스 님.
12: 저는 아까 액세서리 좀 위주로 많은 거 같고 반지나 그리고 목걸이나 팔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Okay, so Lex says he has a lot of accessories like rings, bracelets, and necklaces. Okay, thank you. Next question, please.
4: Okay, and the last one. Do you usually get your fashion inspiration maybe from the artists, movies, social media, or maybe somewhere else?
0: 다른 아티스트나 영화, SNS 등등 패션 영감은 어디서 얻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까?
1: 어, 저는 아이돌 선배님 분들이나 혹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플이 있는데 핀터레스트라는 어플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3: 좋죠, 좋죠.
5: 어, 좋습니다.
3: So he says he uses an app like Pinterest a lot for his fashion inspiration.
5: 좋습니다. 씽님은요?
6: 네, 저는 저스틴 비버 되게 좋아해서 항상 연습하다가 바지 이렇게
8: 여기까지.
3: Oh, you're the same like Wonjin.
6: Oh, 진짜요?
3: Yeah.
5: He knows. 좋습니다. 자, 웨이님은요?
9: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을 자주 보거나 아니면 제가 온라인 쇼핑을 좋아해서 이렇게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장바구니 담는 편입니다.
0: Okay, yeah. So he also has a lot of artists that he looks up to, and also he does a lot of online shopping. So when he looks at the clothes online, the ones he thinks is pretty, he puts it in his his cart. All right, could you say a final few words before we wrap things up?
4: Thank you so much for today's subject. It was a special experience for me, by the way.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and happy birthday, Leo!
2: Oh, thank you.
4: Please stay healthy and I hope we can meet again soon. Thank you.
5: 아, 좋습니다. 저 윈님께 한번 우리 규민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10: 아, 일단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팬텀파이어 활동도 덕분에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좋습니다. 우리 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소디에게 신곡 무대 한번 만나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또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2: Yang pertama mau bilang kita udah persiapin Phantom Fire ini secara matang, jadi jangan lupa buat terus support dan terus cintai Zodiac sampai kapanpun itu. Like I hope we can stay forever like this.
0: Ooh, all right. Well, here's Zodiac's performance of Phantom Fire, overflowing with their tough energy.
5: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12: 네.
5: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13: 이나 midnight haze 어둠 속에 갇힌 King's highways hidden page 이제는 맞지 못해 eternal chase in a fan

0: Summer playlists have all kinds of songs and moods. Isn't that right, Wonjin?
1: 맞아요. 조금 낮에는 약간 이렇게 시원하고 좀 청량한 노래를 좀 찾는다면 밤에는 조금 감성적인 노래를 좀 찾는 법이죠.
0: That's why we have prepared the Early Summer Night Playlist. Our next artists are sure to bring all the feel of a summer night.
1: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또 촉촉하게 물들일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0: We're bringing you an incredible lineup of pure talent. First up is the R&B goddess, 유성은.
1: 그리고 데뷔 20주년을 맞아 다시 뭉친 레전드 그룹, 씨아의 완전체 무대까지. 뮤직 썸!

0: Let's go! Simply K-Pop! Simply K-Pop Summer Specia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episode!
1: 네, 오늘 저희가 엄선한 여름 플레이리스트 다들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0: Well, we hope your playlist will be filled with great songs all summer long. And with that, we'll be saying goodbye for now.
1: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전 세계 K-pop 팬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0: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plomats Archives. Hidden Stories. This is the 56th story.

0: 외국에 유학을 올라오는데 전쟁 통일아 남자가 못 나가니까 정말 왕의 초대장이 와가지고 유학 갔어.
1: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s Children's Hospital, he combined clinical practice with research, gaining valuable experience as a physician. After completing his studies in Denmark, Dr. Ko Kuk-hun did not return to Korea immediately. Instead, he continued his journey of learning beyond Denmark. After returning to Korea, he went on to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Korean medicine as a pediatrician.
2: 그리고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연세의대 소아과 교수로 이제 일을 10년 동안 하셨죠. 그리고 하시면서 영어가 이렇게 능통하시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미팔군에 병원이 생겼는데 소아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그 이 미팔군에서 소아과 의사로서 이제 일하시면서 초창기 이제 소아과 우리나라 소아과 학회가 이제 굉장히 그 이 제대로 체계를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훈련을 받고 오신 그 이 훈련

0: 훈련 그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학들 그 서학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던 것 같아요.
1: Dr. Ko Kuk-hoon dedicated his life to the advancement of Korean medicine. Yet at the beginning of his medical career stood a special connection with Denmark. In recognition of his service aboard Jutlandia, he received a commendation from the Danish Red Cross in 1952. And in 1956, he was also awarded the Korea Medal by the King of Denmark. Dr. Ko Kuk-hoon's story is just one of many stories left behind by the bond between Jutlandia and the Korean people. And here is another Korean who shares a special connection with Jutlandia.
2: I'm Kim Ju-han이라고 하는데 1939년 평양에서 났습니다. 6.25 당시에 남쪽으로 피난으로 돼서 여기 피난민으로 지금 75년째 살고 있습니다.
1: After fleeing Pyongyang, he and his family passed through Haeju, Gaesong, and Seoul before finally settling in Incheon.
2: 나를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내 자신이 벌어서 학교를 가려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걸 한 곳에 배달을 하면은 또 한 곳에 가려고 그러면 한 2km 이상을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 옆구리에 매달려서 다녔는데
1: Then one day, tragedy struck. On March 15, 1953, Mr. Kim Ju-won was delivering newspapers as usual. As a train passed by, he jumped aboard. But at that very moment, his leg became caught beneath the train's wheels. He was taken to the hospital, but his condition was critical. And in that moment of despair, it was the Danish medical staff who saved Kim Ju-won's life.
2: 덴마크 위생병 두 사람이 지나가다 나를 보고 인천 앞바다에 떠 있던 뉴질랜드 호로 이송하게 돼서 뉴질랜드에 가게 됐습니다.
3: 혹시 그분들 성함도 기억하세요?
2: 그 한 사람은 이제 나이가 조금 많고 그 한 사람은 나이가 적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칼 요한슨 또 나이 적은 사람은 요한 피터슨 후데스크
1: And that was not all. After he lost consciousness from severe blood loss, Mr. Johan Frisk donated his own blood for a life-saving transfusion.
2: 나는 A 혈액형이 AB형인데 요한 후리스크는 O형이에요. 그 O형 피가 진 사람은 아무 안 되나 피를 수혈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동맥이 끊어지면서 코마 상태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긴급 수혈을 후리스크가 500cc 정도를 해줘가지고 이제 의식이 돌아왔죠.
1: After receiving emergency treatment at a hospital, Kim Ju-won was transferred to Jutlandia. There, he remained for nearly 5 months, undergoing multiple operations, including the amputation of his leg and follow-up surgical procedures, as well as intensive medical care. During his 5 months aboard Jutlandia, Kim Ju-won received more than just treatment for his leg.
2: 유틀란드의 사무직으로 온 여자가 아그네스 안 암이라고 그러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영어 과외 공부를 시켜줘서 그 잊을 수가 없어요.
1: And those English lessons would later have a lasting influence on Kim Joo-won's life.
2: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노동은 못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서 먹고 살 것이냐 해가지고 라디오 기술 배우려고 마음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 시립 도서관에서 도서 목록을 검색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검색하니까 아 거기서 영어로 돼 있는 거 레이디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런 책을 하나 발견해서
1: The English lessons aboard Jutlandia became a source of encouragement, helping him continue his pursuit of learning. Having been given a second chance at life by Jutlandia and its Danish medical staff, Kim Joo-won set out to find them again nearly 40 years later. According to an inquiry with the Danish embassy in Seoul, he became connected with a friendship association between Korea and Denmark and the Danish Jutlandia veterans. Later, in 1994, during a visit to Denmark, he was reunited with Johan Frisk, the man who had saved his life when he was 15 years old.
2: I 알아보죠. 뭐 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머리만 좀 하얘죠. 그 사람이 이제 내가 공항에 도착하니까 마중을 나왔는데 공항에서 문을 나서니까 그냥 쫓아와서 들고 그 아까 사진에 왜 나 이렇게 안고 댕기는 사진이 있었죠. 그렇게 이렇게 번쩍아 들면서 I'm still strong enough to carry you to any place that you want to go.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박수치고.
1: But the joy of their reunion was short-lived. In 1995, Johan Frisk passed away from lymphoma.
2: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지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에 내 피가 섞인 사람은 너밖에 없다. 아이를 하나도 못 낳았어.

0: Five.
1: Game.
2: Action.
1: Action.
3: Action.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임 라이브 오늘 처음 오게 됐는데 이렇게 360도로 관객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너무 새롭기도 하고 되게 약간 살짝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너무 재밌는데요. 오늘 아임 라이브 위해서 사실 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고요. 마이스페이스가 나의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 음악들은 좀 저 혼자서 제 작업실이나 제 집이나 제 공간에서 써내려간 곡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약간 나의 사적인 공간으로 조금씩 초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첫 곡 My Space 들려드렸고 그 다음으로 Always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은 약간 델리케이트 한 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인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불러봤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Always라는 곡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lways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좀 보사노바 느낌의 약간 귀여운 곡이었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최근에 이별하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에? 이렇게 또 손 들어주셨고 혹시 이별하신 분? 다행히도 한 분만 계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사실 이별이라는 게 뭐 친구와의 이별일 수도 있고 연인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 그 이별이 슬퍼야만 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슬프세요? 제가 기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좀 다음에 들려드릴 TVH라는 곡은 굳이 이별이 안 슬퍼도 되잖아. 그냥 좀 신나게 즐기고 나 너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즐겁고 당당해 라는 거를 좀 유쾌하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곡 TVH 조금 신나는 곡인데 같이 재밌게 잘 즐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르는데 몇몇 분들이 빵긋빵긋 웃어주셔가지고 저도 계속 웃음이 터졌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를 여기서 I'm Live에서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잠깐의 홍보를 좀 하자면 제가 4월 초에 필리투라는 싱글을 발매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발매한 싱글인데 사실 이렇게 밴드 셋으로 해서 공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멋진 우리 밴드 멤버분들이랑 편곡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기대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필리투는 약간 좋아하는 걸 알지만 약간 모른 척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표현해 봤는데 좀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아 근데 너 싫은데? 아 근데 좋아. 약간 이런 좀 양가 감정, 좀 복잡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필리투 멋진 밴드 편곡으로 한번 들려 드려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 공연장이 그 가창자가 서 있고 앞으로 쭉 그 관객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제가 관객분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얼굴도 보고 싶고 저기 계신 분들 보고 뒤에 계신 분 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더 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Scared of Love이라는 곡인데요.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데 상처받기 싫어서 무서워서 시작하기 좀 두려울 때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녹여내 보려고 한 곡이었고, 근데 그런 마음들을 곡에 담아서 앞에서 관객분들 앞에서 불렀을 때 조금은 마음이 좀 털어내지는 느낌? 조금 아 노래를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앞으로 더 안 무서워해도 돼,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Scared of Love이라는 곡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0: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방금 곡이 마지막 곡이었어요. 제가 멘트를 했었어야 됐는데 뭔가 말할 것들이 뭔가 많게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다 보니까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을 제가 못 드렸거든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I'm Live 나왔는데 빨리 가기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앵콜곡 한 곡 더 들려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If You're the Rain이라는 제가 싱글로 발매했던 곡인데 그대로 번역하자면 너가 비라면이라는 곡인데요. 비가 오면은 사실 저는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은 괜히 약간 울적해지고 뭔가 살짝 센치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너가 비라면은 그냥 좀 비 오는 거 더 기다릴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마음에 써본 곡이고 이 곡은 크러쉬 선배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었는데 또 I'm Live 왔고 밴드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제 솔로 버전으로 조금 바꿔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특별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I'm Live에서 관객분들의 360도를 둘러싸여서 해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If You're the Rain이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the integrated manufacturing system. The firm has built its own infrastructure for ultra-precision digital printing skills, as well as coating and post-processing technologies. By collaborating the cutting-edge automation equipment with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printing sector.
1: 인쇄 제본 공정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원자재 품질 및 관리,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의 현장 관리입니다. 패컴은 생산 과정에 있어서 자동화를 추진해왔고, 공정에 있어서의 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은 불량 감지 센서 및 카메라 등의 자동화된 요소와 유관 검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철저히 생산 개수 단위로 랜덤 샘플을 선별해 각 생산 라인의 기장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의 총괄인 프로젝트 매니저 역시 생산 과정 단계마다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ince 2021 to increase productivity. By creat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it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And the company is planning to improve the current smart factory system.
2: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자동화된 공장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 패콘 코리아의 해외 수출의 주된 생산품 중의 하나인 캘린더 제품의 경우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하여 생산 자동화율이 7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렴한 인건비에 이점을 지닌 해외 업체의 경쟁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0: Pecom Korea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rinting and binding process, as well as to develop sensuous designs.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technologies, obtained related certificates, and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3: Pecom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는 인쇄제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작업을 계획 중입니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수십 가지의 부품을 제공받아 이를 키트로 조립해 생산해내는 작업이라던가, 상업 인쇄 외에도 패키징 분야에 전문적인 생산 역량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장비 라인을 구입해 조립하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제조 과정의 지속적인 자동화, 그리고 AI 접목 역시 연구소를 비롯한 프로젝트 관리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최적화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0: The company has achieved overwhelming revenue in the Korean market, and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global field. By expanding overseas branches, the firm is planning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global clients.
4: 저희 패컴의 비전은 한국 인쇄 문화의 전통을 이어 세계 그래픽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이것이 패컴의 길입니다. 인쇄된 종이 한 장에는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이 담깁니다. 패컴 코리아는 지난 28년간 한국의 손끝 기술을 세계에 새겨왔습니다. 앞으로도 Made by 패컴이 세계 최고 품질이 보증서가 되도록 끝까지 인쇄 한 길을 걷겠습니다.
0: Pecom Korea has caught the attention of the world by developing leading-edge technologies.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global printing industry in the near future.

0: 삼양메로 is located in 사하구 부산.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copper alloy pipe fittings for ships and plants.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achieving global certifications, the firm has actively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삼양금속공업은 창립 후 37년간 비철금속 관위험세를 전문적으로 제작한 기업입니다. 창립 이래 구리, 니켈, 합금, 배관제 한 분야에 집중하며 조선뿐만 아니라 육상 및 해양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에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한 길을 걸어온 만큼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저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0: Pipe fittings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Pipe fittings can move seawater, freshwater, fuel, and lubricating oil more safely. As the products are made with copper-nickel alloys, it can maintain improved performances even under a seawater environment. The advanced quality of the company's products has earned it trust in the shipbuilding sector.
2: 제 제품 소재는 카파, 니켈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쿠니 제품은 바닷물에 내식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선박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하는 발라스트 라인, 소화 라인, 냉각 라인 계통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크게로는 28인치부터 작게로는 2분의 1인치까지 다양한 규격을 제작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관 라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파이프 피팅류, 엘보, 레디샤, 티 등과 환봉으로 제작되는 프렌즈류 및 여러 가지 가공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0: Precise cutting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of the company. After processing the raw materials based on the designs, the shaping stage is carried out with the press machines. Thanks to the proper processing facilities and advanced skills of workers, premium products can be produced.
3: 저희는 원소재 단계부터 화학 성분과 불순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이 요구 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열처리 공정을 통해 기계적 물성치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형 관리입니다. 성형 및 단조 음영은 제품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초도품 확인을 통해 형상과 치수를 점검하고 공정 중에도 금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균일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0: Samyang Metal has introduced MES and ERP solutions to manage the production data more systematically. It has carried out the laser marking process before the packing stage as part of an effort to better track the manufacturing process. As a result, the amount of unnecessary inventory has decreased and the accuracy level of the delivery process has increased.
4: 2017년경 처음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추진하면서 MES ERP 시스템을 도입했고 3종 OS 활동을 통해 현장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오면서 점차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재고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면서 동시에 리스크 요소이기 때문에 입출고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생산 및 관리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checked the product quality with a variety of different testing devices. Only the ones that pass the strength, hardness, and thickness tests can be released to the market. Also, the firm has boosted studies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The company has especially focused effort into improving the surface treatment stage.
5: 저희는 품질 안정성과 고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품질 혁신 활동과 생산 공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품질뿐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품질 보증 체계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드노, 카타르 에너지, 아람코와 같은 중동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수주 단계부터 제품 출고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 보증 체계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1: By putting top priority on the product quality, the firm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Instead of depending on a specific market, it has strived hard to expand the supply chain in all parts of the world. And the company is planning to make innovative attempts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2: 삼양금속 공업의 경영 방침은 첫 번째, 인간 존중 경영, 사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며 임직원과 고객, 협력업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두 번째,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생산과 작업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원칙 아래 무죄의 사업장을 실현합니다. 세 번째, 품질 혁신 경영.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공정 혁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신뢰를 추구합니다. 네 번째, 고객 감동 경영. 철저한 납기 준수와 책임 있는 대응으로 고객에게 감동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세계 시장 선도 경영,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금속 조선 기자재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1: Samyang Metal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as a leading business in the global piping materials market.

0: Premium ingredients and years of perseverance are necessary to produce high-quality jjokbae, or traditional Korean salted and fermented seafood.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arried out the fermentation process in its own togul, or underground cave. Tahe Food has produced premium jjokbae with its traditional method and patience. We explore Tahe Food, whic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maintain the original flavors of ingredients without using artificial additives. Tahe Food is located in Ik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produced low-salt jjokbae to cope with the latest trends in the food market.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operated modernized production facilities to enhance safety and hygiene control. And the products with savory tastes have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1: 다해 식품은 30여 년 동안 전통 발효식품인 젓갈만을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제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위생과 품질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직원분들과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면서 공존하는 식품 기업입니다. 내수 시장의 안정을 발판 삼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여 대한민국의 수산 발효식품인 젓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operated its own underground cave, which can keep the products at a steady temperature. And jjokbae can be fermented slowly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As the optimal temperature and humidity levels can be maintained, a stable fermentation environment can be formed. As a result, the original tastes and flavors of the products can be maintained and improved. Also, the deep and savory tastes of the company's jjokbae products can be completed.
2: 토굴은 천연 저온 저장고라고 불릴 만큼 젓갈을 숙성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년 내내 14도의 일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가 유지되어 토굴에서 젓갈을 1년 이상 숙성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젓갈 고유의 감칠맛이 깊어집니다. 젓갈 중에서 황석어, 멸치, 갈치, 밴댕어젓 등 생선으로 만든 젓갈을 주로 토굴에서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0: Under its own brand, 자연다감, the firm has produced green tea small octopus 젓갈 and green tea squid 젓갈 with a low salt green tea seasoning. The unique fishery smell of 젓갈 has been reduced and a clean taste has been improved. Also, it has developed small packages that consumers can enjoy more conveniently.
2: 저희 다혜식품의 대표 제품인 녹차 양념 젓갈은 젓갈 특유의 비린 맛과 짠맛을 낮추고 감칠맛과 깔끔한 맛을 높여서 호불호가 강한 젓갈의 단점을 줄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새우젓은 전통 숙성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생산시설에서 발효하여 특유의 시원한 맛과 감칠맛을 냅니다. 또한 액젓은 지하 숙성 탱크에서 최소 2년 이상 발효 숙성하여 깊고 진한 향과 맛이 좋습니다. 특히 황석어 액젓은 국내 최초로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utomation facilities to manage the whol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It has introduced stirring machines for the production of seasonings. The ingredients can be mixed more rapidly and evenly, so the production time has been reduced.
3: 다혜 식품은 무엇보다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섭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물질 선별과 금속 검출, 염도 관리 등 전 공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품질 관리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0: Tahe Food has improved the production facilities and increased the work efficiency. By checking the status board in real time, it can manage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more systematically.
3: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지만 생산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이나 작업 동선, 공간 활용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팀과 함께 생산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작업 동선을 개선하고 설비와 저장 공간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액젓 작업장의 경우 충진 설비와 저장 탱크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작업 환경과 위생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0: By launching its own global brand, the firm has developed various solutions that can better promote the excellence of 젓갈. Also, it has developed new items like salted Polack low pesto as part of an effort to popularize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food. By constantly carrying out researches, the company has led the latest trends in the fermented food industry.
1: 다혜 식품은 전통 젓갈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제품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젓갈 특유의 짠맛을 줄이기 위한 저염 제품 개발과 함께 멜젓 소스와 같은 다양한 피싱 소스 제품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식문화가 다른 해외 소비자들이 젓갈을 반찬의 개념보다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다가가기 위한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 씨암을 론칭해 명란젓 페스토와 같은 제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0: Tahe Food has actively provided the products to the Korean supermarkets and department stores, as well as through online platforms to gain more ground as a B2B brand. By achieving stable sales in the Korean market, the firm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in overseas countries. What is more, it has strengthened hygiene control and made innovative attempts to enhanc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1: 저희 다혜식품은 전통 젓갈의 발효 비법을 고수하면서도 건강을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신제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신제품 개발로 수산 발효식품 전문회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젓갈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0: Tahe Food has maintained the deep taste of traditional 젓갈 and applied modernized technologies to better promote the products.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We're gonna take you to hands down the hottest place on earth. Shall we go see what's happening at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Let's do it one more time.
1: Vibe in action.
2: Where researchers are working to recreate the nuclear fusion reactions that occur at the core of the sun here on Earth. This is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KSR, known as Korea's artificial sun, is an experimental device that verifies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nuclear fusion power plants. At the heart of nuclear fusion is plasma.
3: 융합 에너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소와 같이 가벼운 핵을 서로 합쳐서 다른 핵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건데요. 핵을 서로 합치기 위해서는 이 핵에 있는 전자를 먼저 떼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고 이 플라즈마를 1억 도라는 높은 온도까지 올려야 비로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The challenge is that plasma is extremely unstable. To become a viable power plant, it must be confined within powerful magnetic fields and operated continuously for hundreds of seconds or more. In experiments conducted at the end of 2024,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successfully maintained 100 million degree plasma for 48 seconds, setting a new world record. This marks another major milestone on the path toward commercial nuclear fusion.
3: 저희가 파이어 모드라고 부르는 운전 모드를 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네이처에도 출판을 하고 다 성과를 이뤘고요. 2022년부터 계속 연구를 하면서 1억 도 플라즈마 기록을 계속 갱신하다가 2024년도에 48초라는 최장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이 기록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1억 도라는 온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핵융합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는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2: As effort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nd accelerate the energy transition intensif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oving beyond experiments and preparing to generate electricity from fusion. KSTAR is also accelerating the validation of technologies needed to operate future demonstration fusion reactors. One of the biggest changes is the material used inside the reactor. Researchers replaced the diverter, a critical component that directly withstands the plasma's heat, from carbon to tungsten. With a melting point of over 3,400 degrees Celsius, tungsten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commercial fusion power plants. However, if tiny tungsten particles enter the plasma, the reaction can become unstable in an instant. The researchers' solution is AI. Hundreds of sensors continuously monitor the plasma in real time, while AI detects early signs of instability and immediately adjusts magnetic fields and heating power. In moments when human operators cannot react quickly enough, AI steps in first.
3: 실증로에서는 이 안정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영역에서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죠. 이 AI를 활용하면은 플라즈마의 굉장히 미세한 변화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운전 경로를 잘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 The next goal of all these experiments is to develop the operating scenarios needed for a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The target is to achieve this by 2030. To realize fusion energy as early as possible, the testing period at the demonstration reactor stage must be shortened. The government is also stepping up its efforts. This year, the nuclear fusion research budget has nearly doubled from the previous year to approximately $75 million. The goal is to build a Korean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in the 2030s and move toward generating electricity from fusion power.
3: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가상 핵융합로가 있어요. 가상으로 K-STAR를 만들어서 이 K-STAR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걸 한번 모사를 해보겠다. 그런 목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요. 이 가상 핵융합로는 쉽게 그 실제 실증로 사이즈 늘려가지고 다시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K-STAR와 가상핵융합로 기술 그리고 AI 기술을 결합해서 실증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When nuclear fusion begins generating electricity, how will the energy landscape change?
3: 핵융합 발전소라는 게 굉장히 좋은 특성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건설하는데 입지 같은 제약을 많이 안 받는다는 게 특징이 있고, 뭐 도시 옆에도 지을 수 있고, 뭐 데이터 센터 옆에도 바로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또 24시간 꾸준하게 기저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핵융합이라는 거를 기존의 어떤 다른 어떤 수단의 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단계에 온다면은 기저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핵융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From experimentation to demonstration, Korea's artificial sun is now moving toward a future that generates electricity.
4: As I was listening, if I'm honest, I was thinking, yeah, this is incredible, but is it really going to happen? But after seeing it, as you mentioned, seeing is believing, it does genuinely feel hopeful, like this is going to be possible. A reality, 2030s, that's not too far away.
0: Yeah,
4: unbelievable.
0: Yeah, yeah, we've just seen the research center up and running. Mm. And I've seen Mr. Yoon. Yeah.
4: In the flesh.
5: There's still a long way, I believe. Fusion system development takes a lot of times and resources. Mm. So we have to go in a long step rather than a short one. So 2030, in 15 years, we have to demonstrate everything.
0: So reassuring.
4: Yeah.
0: Well, then I guess all the doubts have been cleared and all possibilities have been explored. So until the day an artificial sun rises here in Korea, either in the West or in the East, we'll be cheering on the journey of K-STAR every step of the way.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ill the end. And everybody together.
4: One last time.
1: Vibe in action. Wow.
6: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 truly transformative technology that is called green hydrogen.
0: Hydrogen has color?
6: The most eco-friendly because we only require water. Maybe we could power ships, planes, spacecraft with hydrogen in the future.
0: Let's live long so that we can see all these technologies unfold before we die.
4: I hope so, yes.

오늘 행사가 어느 때보다 더욱 뜻깊은 이유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세 건의 환수문화유산이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한 이후 첫 환수의 성과이자 모두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과 관련 있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저장시킨 문서들은 구병장들이 보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석장은 최익현 선생의 편지입니다.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호소하고 주권을 주창할 때 그 실정, 그 자료로서, 산 자료로서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급하게 19년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에 이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분들의 정성 노력이 노고가 대단한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조현모 가옥은 묘를 지키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제사도 지내고 건물을 세우고 일종의 이제 낙성식을 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축사를 써준 겁니다. 그걸 친필로 써서 나무 현판에 걸었던 건데.

0: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
1: This is light.
2: Oh, really?
1: And this is
3: enough. Yeah. Yeah. Yeah. Yeah.
4: So the.
5: 지금 보시는 이곳은요, 세 발자국하고 인용 발자국, 그리고 공용 발자국까지 한 장소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가까운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밀집도가 높게 보이는 것이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6: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가 걸어간 거예요. 이게 왼발, 오른발, 아마 이게 왼발.
7: Left body track.
8: 네. 그게 맞다.
9: 네, 알았어.

0: 이 삼랑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조강유 공룡이 대규모로 이동했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룡 발자국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함께 여러 마리가 동시에 걸어간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1: 여러 나라의 여러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질 유산을 함께 연구하고 보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보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매우 획기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원가 월지 동편의 가장 이제 모서리 부분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발을 딛는 판석이라고 하죠. 이제 그 판석이 확인되고 나서 그 아래로 이제 하부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변기형 모양의 석조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변기형 석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부보다 약간 이제 위쪽으로 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아마도 이제 화장실과 측광과 관련이 있는 이제 시설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사실 수세식 측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물이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현대 화장실과는 조금 다르고요. 역시 이제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 물을 배출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오물이 모이는 것이 아닌 급경사의 배수로를 통해서 빠르게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궁

아 월지라는 곳에서 이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태자랑 가장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은밀하게 왕족이나 태자나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전형적인 신라 고분임이 확실합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주송리 고분군 내에서는 약 한 15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지표사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 시골조사에서 그중에 10기 정도가 실제 고분임이 확인이 됐고요. 그동안 전북 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장수라는 곳은 신라가 백제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주요 길목 중에 하나여서 신라가 이쪽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라인들을 일부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침령산성을 발굴 조사하면서 적지 않은 양의 그 신라 토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토기 모습들이 춘송리에 출토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침령산성과 춘송리가 세트로 연계가 돼서 아마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악기가 바로 그 장소 춘송리에서 출토된 훈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물들은 시신이 묻힌 머리맡에 대부분 다른 토기들이 부정이 됐는데 요 토기만 그 시신의 발쪽에 묻혀 있습니다. 시신을 매장하고 의뢰 과정에서 아마 장송곡이랄지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활용한 그런 유물이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출토된 허리띠 장식,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격이 높은 토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적어도 침령산성의 운영과 관련된 인물이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격이 높았던 인물이 묻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이쪽 마을 사람들이 이쪽 나무 밑에서 놀고 저쪽 마을 밑에 사람들은 저쪽 마을에 놀고
1: 내 애들은 뭐 나무 위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건.

여기가 85년도 이맛된 건설 계획 발표를 하고 20위기했던 나무를 민과 관이 다 합동을 해가지고 살려낸 나무입니다.

0: 이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노거수 중에서 가장 비싼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이번 2024년에 그 94년 상식 사업을 마무리했던 준공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용계리 마을 주민분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자연유산을 살려내기 위해서 90년대에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초창장 안동시 장병기.
2: 상식할 때 저희들이 뿌리를 자를 때 참 보니까 어마어마한 뿌리가 잘라지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이 나무들이 그때 잘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흙을 돋다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30년 지나가지고 싱싱하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죠.

큰 대형목을 이식을 하면은 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70% 정도 없어진 상태니까 새로운 색은 뿌리를 빨리 발달을 시켜야만이 수관 자체의 수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게끔 뿌리 발달 유도를 해놨는데 그게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대류상과 사람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뼈에는 살았던 기간 동안 다양한 정보들이 추측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은 일산 쌍릉에서 발견된 인과람입니다. 일산 쌍릉은 1917년 일제강점기 때 1차 발굴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그 인골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자에 대한 애우처 안에서 이렇게 목재 유골함을 만들고 모아놨던 것이 지금은 그 일산 쌍릉의 무덤 주인을 판명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0: 사망 시기가 7세기 전반 그리고 60대 남성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이상 쌍릉 대왕릉의 주인이 백제무왕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그 2021년 은평리 고분에서 발견된 그 두 인골 두 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은평리 고분의 매장 시설은 백제 사비기의 아주 특징적인 단면이 육각형의 판석을 이용해서 만든 석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누적 거리가 여성의 경우에는 6세기 말에 남성의 경우에는 7세기 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같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추가당을 해왔기 때문에 부부였을 가능성을 추정이 하였으나 이제 그 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마 모자 관계 엄마와 아들이었을 거라는 해석을 우리는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1500년 전에 백제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얼굴이 어땠는지, 그리고 신체 크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생전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 등을 3차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자료를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창회 삼경 세우시 양인 심사 양인지 환정 미읍 천장효 경파나 산문 후기

기도 또 기도 또 또 기도 또 또 기도 또 기도 기도 또 기도 또 기도 기도 또

0: 뭐 여기 여기예요? 뭐야? 길거리인가? 우리 인터뷰해요?
1: 저
0: 이게 뭐예요? 어디야? 여기 어딘데?
2: 아이유 씨가 그때 이너뷰티 얘기하셨었잖아요.
0: 네네네.
2: 요즘은 좀 이너뷰티도 속도 잘 관리해야지 뷰티가 채워지는 거.
3: 케이프 케이프도구나 그래서.
0: 뭐 케이프들이 뭐 그거 줬어?
3: 건강식.
0: 건강식?
2: 일단 어딘지 한번 가서 보시죠.
0: 어, 네. 오! 뷰티의 신! 뭐야?
2: 거기 가는 건 아니세요?
3: 아, 아니에요?
0: 따로 뷰티? 뭐야?
3: 아!
0: 한의원! 아, 한의원! 한의원?
3: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0: 아, 근데 맞아. 화병! 화가 많아.
3: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거에 이게 시작이다.
0: 진짜 좋아. 이거 하고 야. 성장 클리닉. 나 아직 키가 나 좀 더 크고 싶어.
3: 피디님 이거 돼요?
4: 네.
0: 어. 아,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오,
5: 반갑습니다. 네, 오늘 뷰티 체험하러 오셨죠?
0: 네.
5: 앉아주시는데요.
3: 예.
5: 오늘 뷰티인데 한의원 오셨다고 하셔서 좀 놀라셨죠?
4: 놀랐어요. 네, 맞아요. 예.
5: 오늘 저희가 뷰티 중에서 이제 팔체질 검사를 통해서 뷰티를 조금 체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3: 소영이?
5: 어? 팔체질 들어보셨을까요?
3: 아니,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5: 처음 들어보세요.
0: 저 처음이에요.

0: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간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신장 기운이 셀 수도 있고 네. 그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오. 강한 오장육부 약한 오장육부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네. 그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팔체질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저는 심장이 센 것 같습니다.
0: 오?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열정이 항상 있어서.
0: 열정이 있으셨어요?
1: 네.
0: 좋습니다.
2: 간이 센 것 같습니다.
0: 음주를 잘 하시네요?
2: 아니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0: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체질 검사를 정확히 해보기 위해서 먼저 오. 문진표 챙겨드렸고요.
3: 와요.
0: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 나서 네.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와우.
1: 아, 정말 그거네요. 한방 KBT네요.
0: 네, K 맞습니다.
2: 네. K 한방 BT 왜?
0: 관련해서 K. 피부 고민도 조금 네. 도와드릴 거고요.
1: 아, 유수분 네. 상태도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저는 또 수부지거든요.
0: 수부지?
1: 예. 네.
2: 근데 소화력이 엄청나 도를 씹어 먹을 수는 없는데.
0: 그 정도로?
2: 네, 강한. 네. 그렇죠.
1: 또 좀 의사 선생님한테
2: 좀. 아니, 내가 도를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아.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고등생이네. 빨랬습니다.
0: 요것도 체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성격적인 것도 체질에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과 빠르신 분.
2: 꼼꼼하지 않네요.
1: 저는 꼼꼼하고 빠른 편입니다.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1: 와이어스는 한글을 잘 못 믿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외국 분이신가요?
2: 아,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국, 보통 한국인입니다. 형,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오해하지, 진짜 오해하시잖아.
1: 예능적 요소라고 할까요?
0: 그렇지. 이국적으로 잘생기셔서.
2: 아, 감사합니다. 평소 대면 상태는 좀 어떠시고요?
1: 대면 상태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 아, 이거다.
0: 마무리 되셨을까요?
1: 네. 기대됩니다.
0: 예, 기대되시죠.
2: 저 기대돼요.
0: 저희 팔체질은 총 8가지고요.
1: 네.
0: 그 사이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니 네. 내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한번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오이, 다 난 것 같은데? 4개나 되는 게 4개인데요?
0: 4개나 돼요? 네. 이 정도면 50% 확률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예.
2: 오, 나는...
0: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열 검사란 할 겁니다.
3: 네.
0: 체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뜨거운지.
1: 아, 체열이요?
0: 체열. 예. 저쪽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1: 네. 피 뽑는 건 줄 알았네.
0: 피는 안 뽑습니다.
2: 무서웠죠.
4: 이쪽에서 체열 검사 하실 건데요.
1: 네.
2: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4: 아니, 한 분씩 들어오세요.
2: 한 명만. 네. 자가. 무서워도 참고.
1: 들어오지 마세요.
4: 감사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돌아오겠죠?
4: 준비되셨을까요? 네, 불 꺼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이제 네모난 거 보이실 거예요.
2: 네.
4: 네, 그쪽에 서 계시면 되시고 불 꺼드릴게요.
2: 네. 오.
1: 와, 장난 아니에요.
2: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0: 네, 검사 잘 하고 오셨을까요?
2: 네.
1: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2: 네. 진짜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0: 네,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2: 예. 그래도 시원해요.
0: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한 거 같이 토대로 해서 조금 체질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3: 전 없어요?
0: 정답이 50% 없네요. 그만큼 대신에 오늘 좋은 음식들, 체질에 맞는 음식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오. 좋게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앞서서 와이어님부터
3: 네.
0: 이쪽으로
3: 네.
0: 올라오실 거고요.
3: 네.
0: 검사 이제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0: 머리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3: 네.
0: 먼저 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 네.
1: 큰일 났나요?
0: 네.
1: 큰일 났나요?
2: 내일 죽나요?

0: 맥이 빨리 뛰나요?
1: 맥이 좋습니다.
0: 오, 예. 오, 오. 역시 예능을 잘 하시네.
1: 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배를 보는 건요, 우리 몸의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소화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얼마나 가능한 저장소, 에너지들을 잘 갖고 있나? 근데 여섯 개, 요거는 식스팩인가요?
0: 맞아요.
1: 식스팩이시네요.
0: 예. 맞습니다.
1: 저, 숨이 턱 막힐 때 네. 체질적으로 위로 얼굴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0: 오, 맞아요.
1: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오. 우리 몸에서 열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0: 네.
1: 기름진 음식들. 피자. 패스트푸드, 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0: 다 좋아해요.
1: 다 정말 좋아하세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먹으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링 그건데.
1: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0: 네.
1: 네. 이사님도 넣으시고요.
2: 저의 뭔가 그걸 낱낱이 파이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맥 먼저 보겠습니다. 손 한 번.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2: 어? 고기 먹었어요.
1: 고기 드셨어요?
2: 네.
1: 잘하셨습니다.
0: 좋은데? 자. 고기는 여섯 개 그 뭐가 있나요?
1: 여기는 하나인 것 같은데.
2: 제가 숨겨놨어요.
1: 숨겨놓으셨어요? 예, 안에 있으신가요?
2: 아직 때가 아니어가지고.
0: 아, 그렇지.
1: 좋습니다. 다음 이제 앨범 때 나오시는.
2: 그렇죠. 다다다다다.
1: 다다다다다.
2: 네.
1: 예. 내려오실게요. 이제 체질 검사 끝났고요.
2: 한번
1: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와. 나온다 이제.
0: 여기서.
2: 우리 과거들이 나오는 거야.
0: 그러니까.
2: 과거가 곧 현재의 몸이잖아.
0: 그치.
1: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체열 검사했던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요렇게 한 분이고요. 요렇게 한 분입니다.
0: 뭐 느낌이
2: 약간... 아, 이거
1: 잠깐만요. 좀 그런가요?
0: 다 보이는 듯한 이 느낌 뭐예요?
2: 여기 빨개졌어요.
1: 빨개지셨네요. 응. 위쪽이 이샤님이시고요.
2: 네.
0: 네.
1: 아래쪽이 와이언님이십니다. 차이를 봤을 때 하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빨개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이언님.
0: 오.
1: 반대로 이샤님 같은 경우는 배는 참 편해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대신에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쪽 간이 위치한 이 흉곽 부분이 이쪽이 조금 열이 좀 있어요.
2: 오.
1: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배가 좀 차신 편들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장이 조금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반대로 와이언님은 전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0: 네, 맞아요.
1: 열을 어떻게 내려줄 건가,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1: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2: 띠링!
1: 어? 어?
0: 뭐야?
1: 보시면 이션님 같은 경우에는 목 양체질.
2: 예.
1: 그리고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 토양체질.
0: 토양체질.
1: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이 튼튼하신 편이고요. 코, 폐가 약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우리 땀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땀 배출해주시는 게 우리 피부, 바디 디톡스에도 좋아요.
2: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긴 해요.
1: 랩하시나요?
2: 그냥 말이 많습니다.
1: 아, 그냥 말이 많으신 편이시죠.
0: 예.
1: 네. 네. 네. 하시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땀을 빼는 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2: 예.
1: 이걸 못하면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이걸 못하면 직장을 잃어가지고.
1: 그럼 안 되죠.
2: 예. 적당히 이제 밸런스 다른 걸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1: 와이언님 볼까요?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는 췌장,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계세요. 돌도 씹어, 치아가 좋으시면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는 소화는 가능하실 겁니다.
2: 잘하네, 돌 잘 먹네.
0: 오, 맞아요. 근데 소화가 늘 옛날부터 좋긴 했었어요.
1: 소화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고
0: 네.
1: 반대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신장의 위치는요, 한의학적으로 허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체랑 좀 연관이 있고 상체는 튼실한데 하체가 조금...
0: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체도 운동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1: 그런 성향이 있으니 예. 운동을 하실 때 하체 위주로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0: 하체 두 번 하겠습니다.
1: 두 번 해주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몸 같은 경우는 하체가 항상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하체의 또 부기를 좀 빼주기 위해서 홈런러나 이런 식으로
2: 이런 전화 하체를 하기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0: 아직 그게... 아유 맞습니다. 예.
1: 그런 식으로 네네네. 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나랑 아예 반대네.
0: 그러니까
2: 진짜
0: 완전 반대네.
1: 음양의 개념에선 두 분 다 양이긴 하지만 네. 아까 금 토와 이제 목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항상 어떤 음식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몸에 맞는 체질 음식을 하는 게 저 이너뷰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너 말고 그 다음은 뭐죠?
0: 아, 아웃!
1: 아웃! 아웃! 바깥에!
0: 네.
1: 저희 다른 쪽에 이제 또 뷰티 한번 챙기러 다음 진료실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0: 좋아요! 네. 렛츠고! 와, 나 대박이다. 나 진짜 알아놔야겠다. 다 사과 맨날 아침마다 먹었는데 사과 먹으면 안 되네.
3: 네. 네.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네.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2: 예. 제가 일단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3: 저쪽에서 속을 한번 체크하셨죠? 네, 여기서는 네. 겉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우리 뷰티 생각하면 겉은 어딜까요?
2: 얼굴이죠.
3: 당연히 얼굴이죠. 네, 여기서는 피부 재생을 하고 탄력을 좋아지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공항침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0: 오, 용침 맞아봤어?
2: 맞아봤어.
0: 얼굴에?
2: 얼굴에는 안 맞아봤어.
3: 오. 보통 배우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침 처음이신 외국인 환자분들도
2: 아, 진짜요?
3: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2: 그게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3: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0: 아, 콜라겐!
3: 네, 콜라겐 중요하죠.
0: 예,
2: 그렇죠.
3: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침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사실 또 저희가
3: 네.
2: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3: 아, 네. 어떤 스케줄?
2: 내일 자켓 촬영인데.
3: 네네. 너무 중요한데요?
0: 네.
2: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막 다음날 이렇게 되는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3: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2: 오~
0: 지금부터 작아지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3: 그렇지.
0: 아, 그거 조금 그렇다.
2: 방송이지만.
0: 맞긴 해.
2: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3: 네.
2: 아픈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3: 따끔따끔하기는 합니다. 근데 유치원생한테도 침 나왔거든요.
0: 네.
3: 안 아프다고 합니다.
2: 아, 그 친구가 유치원... 강한 유치원 아니에요? 강한 유치원생 아닙니까?
3: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0: 네.
3: 얼굴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일 두 분 촬영도 있다고 하니 네. 제일 중요한 머리, 두피 쪽으로 해볼 건데요. 그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 피부 탄력과 리프팅을 좀 기대해 보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2: 저희가 또 이제 뷰티 MC다 보니까 네. K-한방뷰티의 정수를 또 이제 느껴보고 네. 가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0: 그쵸.
2: 용기 네. 있게.
3: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K-한방뷰티. 네, 해볼까요?
0: 네, 네 좋습니다.
3: 들어가 보시죠.
0: 와우.
2: 마취 크림 안 바르나요?
3: 예. 하나도 안 아파요.
2: 예.
3: 자, 해볼게요.
2: 예.
3: 일단은 침 들어가는 부위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 예. 지금 낫나요?
3: 아직 안 맞아요. 가장 덜 아픈 부위부터 먼저 놔드릴게요, 제가.
2: 네.
3: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따끔.
2: 오, 신기해.
0: 안 나온 것 같아?
2: 오, 뭐야, 뭐야.
3: 괜찮으시죠?
2: 아, 예, 예,
3: 네,
2: 괜찮아요.
3: 해볼게요, 따끔. 네.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툭툭 넣는데 네. 오늘 처음이셔서
2: 아이는 편한 거.
3: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2: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3: 네, 지금 다 하고 계세요.
0: 이 형 32살입니다. 그냥 어른같이 해주세요.
3: 따끔.
2: 올라갔네? 오, 너 올라가는 것 같아, 피부가.
0: 오!
2: 아니, 정말 오버했다. 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3: 자, 어떠세요? 받을만 하세요?
2: 아, 예.
3: 괜찮으세요?
2: 예, 전혀.
0: 형, 이거 안 아파?
2: 이거 안 아픈데 아예 안 아파.
0: 진짜로?
3: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쪽에 관자놀이 쪽도 침 들어가면 좋거든요.
2: 네.
3: 해보실래요?
2: 아픈가요?
3: 지금 이 정도 맞았으면 충분히
2: 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3: 자, 따끔.
2: 오.
3: 괜찮으시죠?
2: 네.
0: 오, 근데 쑥 들어가네.
3: 따끔. 자, 여기까지 하고
2: 예.
3: 이 침에 전기 자극을 톡톡 올려드릴 거예요.
2: 오,
3: 봅시다.
0: 피카츄 하나, 피카츄.
2: 약간 프랑켄슈타인 느낌인가요?
3: 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선생님.
3: 네?
2: 힘든 드립은 안 봐주셔도 됩니다. 아,
3: 네. 그래도 텐션이 좋은 편인데 기가 빨리네요. 자, 천천히 제가 올려볼 건데요. 네. 톡톡 자극 들어갈 거거든요. 느낌 나시면 말씀하세요.
2: 예. 조금씩 옵니다. 오.
3: 이 전기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2: 이 전류의 자극을 통해서 근육에 좀 더 미세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3: 정답인데요?
2: 제가 이름에도 BTMC입니다.
3: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2: 그렇죠.
3: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력의 효과를 더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3: 네.
2: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3: 당연하죠.
2: 진짜 거짓말 없어. 이렇게.
3: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2: 네, 알겠습니다.
3: 됐습니다.
2: 이거 아까운 데가 지우라 빼면 안 돼요?
3: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2: 우와.
0: 와.
2: 잘하셨나요? 아, 지금 기분상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0: 머리가 올라가긴 했어, 일단은.
2: 아, 머리가 올라가 그런가요? 아, 느낌이 올라갔는데?
0: 아, 근데 느낌이 지금
2: 올라오잖아요. 아,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3: 연기를 못합니다.
2: 느낌 진짜 뭔가 올라가서 탄력이. 오, 신기하다.
0: 이제 내가 해볼게.
3: 자, 먹어보실까요?
0: 네. 아, 스타비 어머.
3: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피 쪽에 시술하실 건데요. 소독부터 예. 먼저 하겠습니다.
0: 예. 케대현 보셨어요?
3: 네, 당연히 봤죠.
0: 외국 분들도 그럼 자주 와요?
3: 외국 분들도 실제로 케대현 이후에 한의원 내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한의원을 위해서 여행을 네.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2: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준비하셨나요?
3: 어떤 준비?
0: 대본
2: 질문을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3: 아,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어요. 오.
0: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2: 그러니까요.
3: 아, 정말요?
0: 네.
3: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의사로 성공하면 네. 제가 배우에 도전해봤을 때 그때 응원하러 오세요.
2: 알겠습니다.
0: 아, 그럼요.
3: 지금은 제가 한의사니까 본업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파요. 자, 긴장 푸시고.
2: 아, 예. 긴장 너무 했다. 아, 이래서 BTMC 하겠어? 그치?
3: 어때요?
0: 오, 나왔어요?
3: 응.
2: 우와, 진짜 들어갔어?
0: 나쁘지 않은데요?
3: 괜찮으시죠?
0: 네. 누우신 줄도 몰랐어요.
2: 이게 침이 네. 꽂혀 있는 걸 보니까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도 생기나요?
3: 저는 하루 왼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서 충동은 안 생긴. 한번 만져보실래요?
2: 아,
3: 딱.
2: 잘하시네요. 예능을 아세요?
0: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침 만화 보면은 어디 부위에 딱 침을 놓으면은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런 부위가 진짜 있나요?
3: 정확하게 말하면 없긴 합니다. 한 부위를 딱 놓는다고 해서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재미를 위해서 각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거의 주무시겠어요.
2: 근데 이게
3: 네.
2: 그 피부에도 좋지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3: 맞아요.
2: 그것도 굉장히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나요?
3: 너무 맞는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0: 역시 뷰티 MC.
3: 네, 실제로 탈모에도 침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2: 시원하게 올려주시죠, 형님.
3: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2: 네, 우주 끝까지 올려주세요.
3: 느껴지세요?
0: 네, 조금 올려...
3: 더 올릴까요?
0: 네,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2: 아, 나 눈 깜빡거리는 게 그 전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3: 거. 괜찮으세요?
0: 네, 지금이에요.
3: 어떠셨어요? 맞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0: 아니요, 전 엄청 편했어요. 에이스 침대 같았어요.
3: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아주 풀페이스로 제대로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0: 예.
3: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와이어씨도 15분 정도 맞고 계실게요.
0: 네.
3: 고생하셨습니다.
2: 한의학이 좀 이제 외국 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3: 네.
2: 전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이게
0: 근데 진짜 안 아파.
2: 이게
0: 빼는 것도 안 아파.
3: 실제로 외국 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시고
2: 그렇죠. 무서울 것 같긴 해요.
3: 맞아요. 낯설어 하시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3: 고생하셨습니다.
2: 어머,
0: 한층 젊어진 것 같아.
3: 오늘 정한텐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2: 일단은 전혀 안 아팠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이게 근육이 좀 올라간 느낌?
3: 네. 맞아요.
2: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진짜 이 리프팅이나 얼굴 동안 이런 거 유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일단 외국 분들이 보셨을 때도 정말 이게 희귀하니까 외국 분들 많이 안 해보신 부분인데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말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고 정말 안 아프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3: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속을 처음 체크하셨죠?
2: 네.
3: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얼굴을 보셨어요.
2: 네.
3: 자, 남아있는 건 뭘까요?
0: 이제 바디.
2: 바디.
3: 맞습니다. 잘못 된 자세나 네.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0: 와우, 올리버블.
3: 몸 교정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0: 네. 오!
2: 바이! 예, 뭐. K-1번 뷰티 코스 요리네요.
3: 네, 맞습니다.
0: 오케이, 좋았어.
3: 마지막 코스 잘 체험하고 오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가세요.
0: 예. 마주 먹어 가세요.
1: 아, 예? 이야. 잘 받고 오셨을까요?
0: 예. 너무 어려지고 왔어요.
1: 엄청 어려진 것 같아요.
0: 예.
1: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네. 체형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0: 오!
1: 뷰티가 뭐 얼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새 몸의 바디 라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우리가 추나치료라는 걸로 좀 잡아볼 겁니다.
0: 오!
2: 근데 질문 네. 하나 되겠습니까?
1: 네.
2: 추나가 무슨 뜻이죠?
1: 추나, 밀고 당기는 건데 과거부터 그 추나가 그래서 몸을 밀고 당기면서 불균형을 맞춰주고요. 네. 우리가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려주거나 늘어나 있는 근육은 당겨주거나 관절도 마찬가지로 좁아져 있는 거는 넓혀주고 넓혀진 건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추나 치료 진행을 했었고 밀고 밀당. 당긴다. 밀당 잘하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당 체질입니다.
1: 엄청 여성분들께 인기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0: 확실히 아시네요.
1: 왜냐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요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장시간 앉아있고 우리
2: 맞아요.
1: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목은 많이 굳게 되고요.
2: 맞아요.
1: 어깨 말리게 되고 또 오래 앉아있는데 다리도 꼬고 있거든요.
2: 맞아요.
1: 그럼 골반 틀어지고 근데 오늘 높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추나치료로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열 검사를 했던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보이는데 위에 분 밸런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세요. 선생님은 정말 체형이 완벽하십니다.
0: 형 잘 때 이렇게 잘 자잖아.
2: 혹시 이거 이 앞부분만 좀 포샵해 주세요. 조용히 몸짱으로.
1: 근데 밑에 와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높이가 왼쪽이 좀 많이 높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0: 맞아요. 엄청 틀어져 있어.
2: 이 정도면 뗐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 정도는 아니야. 뭐 내가 조립식이야?
1: 그래서 와이언님부터 오늘 추나 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우리 몸에 바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바닥이 골반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다리 길이가 왼쪽이 짧아요.
2: 요.
1: 반쪽 올라갈게요.
2: 오.
1: 자, 시원하신가요?
2: 너무 시원하네.
0: 와우!
1: 와우!
0: 끝났어요.
1: 내려오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0: 벌써 끝났어요? 아, 더 하고 싶었는데. 형, 대박이야.

0: 요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1: 저희 어깨가 항상 좀 말려 있어요.
0: 말려 있어요. 봐드리겠습니다.
1: 네.
0: 어깨 말리는 거의 특징은요, 등이 구부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등을 먼저 좀 봐드릴 겁니다. 네.
1: 저한테 힘 빼고 기대시면 됩니다. 한번 더 쭉. 한번 더 쭉.
2: 괜찮아. 오, 뭐야? 왜 시원하지?
1: 오, 시원해.
2: 오, 그래.
0: 쭉 펴신 느낌으로 한번 쭉 펴주시고. 천장으로 누워보실게요, 똑바로.
1: 좋습니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0: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 목 한번 움직여보시고요.
1: 오? 오, 좋은데요?
0: 좋으신가요?
1: 다시, 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0: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추나 처음 받아보셨죠?
3: 네.
0: 어떠셨을까요?
1: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0: 네네.
1: 드륵 하고.
0: 그렇죠.
1: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0: 무서우셨었죠.
1: 무서웠는데. 네. 딱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진짜 맞춰진 느낌이에요.
0: 맞춰진 느낌.
1: 오, 이게 진짜 신기하다.
3: 퍼즐처럼 뭔가 진짜. 시원해지고.
0: 시원해지고. 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부위에 다 그렇게 뚜둑 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아요. 막 할 땐 일시적으로 시원해도 안 맞는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아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이야, 좋았다, 좋았어. 아, 은혜.
1: 아니, 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4: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진 K-한방 뷰티가 또 좋은 점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밸런스 이걸 또 다 해주니까
1: 3-in-1이잖아요.
4: 그게 뭐죠? 일석삼조.
1: 이너 뷰티.
4: 아, 이너 뷰티.
1: 얼굴.
4: 얼굴.
1: 한번 할 수 있다.
4: 여러분들께서도 또 K 한방 뷰티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1: 안녕.

0: 이번엔 통일교육을 좀 더 다른 시선에서 가볼까 합니다. 아주 특별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귀엽고 멋진 친구가 나왔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경기도 평택시에 살고 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동상초등학교 5학년 전우영이라고 합니다. 오,
0: 아까 제작진에게 살짝 듣기로는 우영군이 작년에 정말 특별한 상을 받았다고 해요. 어떤 상인가요?
1: 한민족 통일문화재전에서 그림 작품으로 통일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0: 어마어마한 상을 타셨는데 그림의 제목이 뭐예요?
1: 휴전선을 삭제하시겠습니까?
0: 제목이 굉장히 특이한데 그림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1: 휴전선을 클릭 한 번으로 쉽고 빠르게 삭제하여 통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0: 와, 마음이 엄청나게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림을 한번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네, 가능합니다.
0: 네, 씩씩합니다. 아주 우영군. 아, 네. 너무 멋있는데요? 짜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남한과 북한을 막고 있는 휴전선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없을 통일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0: 진짜 대단하죠? 너무 대견하고 부모님도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을 그리게 된 특별한 이유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셨어요?
1: 돌아가신 외증조 할머니께서 북한 신학민이셨다고 하셨는데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셨다고 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0: 마음도 너무 예쁘다. 그런 마음을 확 느낄 수 있는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영군 평소에 통일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있었었나요?
1: 평소에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한민족 통일 문화 재전을 통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0: 네. 아니, 좀 긴장돼요?
1: 네, 긴장되긴 해요.
0: 긴장하는 말투로 얘기하는 게 귀엽기도 하고 순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우영군.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타임. 퀴즈 좋아해요?
1: 퀴즈요? 네. 좋아하지는 않는데 해보면 좋지 뭐.
0: 그쵸? 해보면 좋겠죠? 오늘 주제로 한번 퀴즈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우선 첫 번째 문제는 가볍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 남북한이 하나로 뭉쳐 단일팀으로 출전할 때 사용하는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이 깃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한반도기?
0: 오, 네, 대단한데요? 한반도기. 딩동댕. 여기는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역의 영어 이름은 무엇일까요?
1: DMZ.
0: 와, 역시 통일부 장관상을 받을 만한 자질이 있습니다. 만점 받으셨어요. 축하드려요. 우리 우영군은 형제가 어떻게 되나요?
1: 동생 하나 있습니다. 저기.
0: 저기 있어요? 어디? 아, 저기 있구나. 아, 동생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아, 귀여워. 네, 닮았어요, 우영군과. 동생은 이제 긴장 안 할 것 같아요, 더. 느낌이, 인상이. 우리 우영군이 동생군하고 놀다가 가끔 이렇게 다투 때도 있어요?
1: 네.
0: 그럴 때는 어떻게 화해를 해요?
1: 형이 제가 먼저 풀고 화해하는 편이에요.
0: 대견하다. 초등학생이라 그렇게 마음 먹기가 쉽진 않은데 우영군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평화 통일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1: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단점을 고치고 장점을 높여서 평화롭게 하길 바랍니다.
0: 서로 양보하고.
1: 네.
0: 아까 우영군과 동생이 서로 화해하듯이. 마음 씀씀이와 생각하는 게 너무나 초등학생 같지 않은, 오히려 옆에서 들으면서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0: 미래를.
1: 네.
0: 네.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1: 좋습니다. 평생 자랑거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열심히 팔드릴게요.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더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에는 분단이라는 무거운 짐 대신에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평화통일의 희망이 다음 세대에도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0: 뉴스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게 많이 나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같은 또래로서 이제 북한 친구들은 대학 친구들은 시험 끝나고 뭐 축제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또 취업은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한데
1: 제가 북한이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나 북한도 학교가 있을 텐데 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뭘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뉴스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 저희가 뭐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 같은 거를 많이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0: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연구하고 또 교육활동하고 있는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에 우연하게 초극적 이동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북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연구를 지속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북의 내부의 상황들, 북의 내부에 어떤 사회적 환경이 있고 사람들은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상당히 미시적인 수준에서 연구하는 작업들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원래 알기로는 북향민들은 굉장히 체제에 좀 제약이 많이 되고 그리고 자유도 없고 그리고 본인들의 의지나 뭐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통제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었고 그런 분들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제가 만나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또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를 이해하려면은 그곳에 가서 정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거를 먹고 어떤 의례를 참가하고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단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되는 그쪽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그나마 우리에게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려오신 분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접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그 사람들의 생활 세계에 갇혀 있는 굉장히 파편화된 정보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에서 나는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분들의 사회 경제적 위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실제로 북한 전체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 그런 문제에 봉착한 것인지 잘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들을 1차 자료와 여러 가지 최대한의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해야지만 북한 내부의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북의 자료가 지금 한국에서는 다이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많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들에게는 이 특정한 그 허가를 받은 도서관, 중앙도서관이나 저희가 있는 뭐 다른 대학의 도서관 같은 곳에서 좀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그런 거예요. 미국의 국회 도서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북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저널이라든가 이 잡지 그리고 노동신문 중에도 구하기 어려운 판본을 디지털로 다 만들어서 모든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다운받아서 보거나 볼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관계인 거죠. 해외의 도서관에서는 온라인 카탈로그로 모든 연구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북을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우리 사회는 북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약하고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1: 특수자료에는 민주조선도 들어가고, 그리고 청년전위, 조선인민군, 천리마, 예술영화도 있고, 텔레비전 연속극도 있고, 아동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영화도 있고,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다큐멘터리인데 북한에서는 기록 영화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다양한 영상 특수 자료도 있습니다. 70년대에 이 노동신문이 불온 간행물 취급 규정에 따라서 어떤 제약이 있었다가 88년에 이게 특수 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서 다시 이제 제한적으로 관리를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다볼수 있게 하면서 영화 같은 부분도

0: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뭔가 우리와 이 뭔가 이뭐 예술을 보는 속도라든가 그 안에 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표현 방식도 굉장히 다르죠. 뭐 띄어쓰기도 다르고 어떤 용어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문화를 알아야지 또그 언어가 그만큼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그 문화적 어떤 논리 체계 내에서 북한의 자료들을 이해해야지만 북한 사회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북한 체제가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 The history of inter-Korean sports has been marked by both triumphs and challenges. What memorable moments still lie ahead? Join us as we explore the future of inter-Korean sports.
3: 전쟁 멈추듯이 예, 이것도 또 한번 이렇게
4: 또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도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2026년 월드컵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세 나라가 공동 주최하기로 했어요. 이런
3: 북미 중미가 합쳐서 가네요.
4: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북아메리카에서 공동 주최를 하는 건데 이 또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한 나라가 주최하기에는 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반 시설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나라가 공동 분배를 하면은 좀
3: 뭐 경제적인 부담도
4: 경제적인
3: 적고,
4: 부담도 적고 하니까 좀 좋지 않을까.
5: 그게 이제 분산 개최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32개국 출전에서 이번부터 48개국으로 늘어났어요. 게임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4: 네.
5: 그런데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경기장이에요. 경기장 채워놓은 다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끝나고 나면 활용도가 없잖아요.
4: 그렇죠. 이게 비용이야 정말.
5: 네,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죠.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겁니다.
4: 네.
5: 2030년 월드컵도 또 여러 나라가 분산해서 치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4: 거기도 이제 뭉쳐져 있으니까.
3: 유럽과 저 아프리카권이 이렇게 하나가
5: 그렇죠.
3: 이렇게.
5: 네.
4: 이렇게 된다면 남북한이 그러니까. 한번 공동 주최를 하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근데 저는 또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쟁 중이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5: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4: 예.
5: 가뜩이나 이제 월드컵 올림픽 하면 선수단 안전이 제일 문제예요. 예. 물론 관중도 그렇지만.
4: 예.
5: 이제 보안 검색, 검문 검색이 엄청나게 이제 강화될 텐데 이란 선수들은 월드컵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고민이 빠진 거죠.
3: 어디서 경기를 하는 거죠?
5: 미국에서 조별리그를 치는
3: 이란이
5: 하필이면.
3: 그럼 뭐.
4: 이란이 그 참여는 할까요? 그것부터 궁금한데요.
5: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면 네. 참가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4: 그렇죠.
5: 그러면 지금 떨어진 팀들이 지금 탐을 내고 있습니다. 그 한 자리를 대체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란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안 나가면요.
4: 예.
5: 사실 다음 대회 출전권을 거의 박탈당해요.
4: 수입
5: 면에서도요.
4: 예.
5: 사실 한 16강만 가면 일단 100억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요.
4: 예, 예.
5: 네. 그 금액도 무시 못하고요.
4: 그렇구나. 그러면 잠시 이 월드컵 기간만큼은 좀 다들 전쟁을 멈추고
3: 올림픽 때 전쟁 멈추듯이
4: 그렇죠. 네.
3: 예, 이것도 예. 또 한번 그렇게 평화의 무드를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5: 참고로요. 1998년 그 프랑스 월드컵 때요.
4: 네.
5: 이란과 미국이 조별리그에서 붙었어요. 그때도 서로 원수였습니다. 세계적인 화제가 됐고 다 불상사를 우려했어요.
4: 예.
5: 관중끼리 싸우지 않을까, 선수끼리
4: 예.
5: 그냥 뭐 어떤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깜짝 놀랄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경기 하기 직전이 뭡니까? 양국 선수들이 악수를 하죠.
4: 네.
5: 그때 이란 선수들이 하얀 장미를 미국 선수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4: 멋있다.
5: 그럼 왜 백장미였을까요?
4: 평화의 상징.
5: 예, 이란에서 이 하얀 장미가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런 일이
4: 진정한 스포츠죠.
5: 그다음에 이제 관중들끼리도 서로 이제 화해가 되고 춤도 같이 췄어요.
4: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런 장면들 보면은 또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5: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1996년에 그 북한의 17살 개순이 선수가요.
4: 네.
5: 일본의 그 천재 다무라를 거를 꺾었어요. 대이변을 일으킨 거예요.
4: 네.
5: 그래 그때 남북한 관중석 그다음에 그 같은 선수들이 전부 다 박수치고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일본하고 했어요. 남북 단일 팀이.
4: 네.
5: 그때 북한 선수들이 하루 전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말이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골 넣었어요. 일본 전에 넣은 골이 올림픽 여자 하키 딱

0: 한 골. 아, 유일한 골입니다.
1: 아, 그렇구나.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스포츠가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뭐 공동 입장, 단일 팀 이거 말고 또 새로운 방안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선수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국가대표 선수하고 지도자들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자리 팀 반대하는 거 아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네. 남북 화해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절차적 정당성하고 투명성을 좀 제고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너무 급박하게 하지 말고 시간적으로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자리 팀 만들기로 미리 합의를 하고 선수 20명, 20명 뽑아서 선발 전환과 평가 방법이 많거든요. 그 남북 지도자들이 보고 공정하게 선발을 하면 아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1: 그쵸, 그게 스포츠맨 정신이죠.
2: 네. 근데 이제 올림픽과 월드컵은 워낙 개인의 꿈이 굉장히 큰 대회잖아요.
1: 맞아요.
2: 유소년 교류.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서울과 평양 축구팀이 왔다 갔다 하면서
3: 경평
2: 축구전을 했어요.
3: 그렇죠.
2: 그다음에 1900 아까 그 단일 탁구 단일 팀 하기 1년 전 1990년 가을에 국가대표팀 남북이 서로 평양과 서울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2: 일제시대 경평 축구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쟤는 농구나 배구나 각 종목들이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팀도 좋고 뭐 약간 배구 팀도 좋고 실업 팀도 좋고 교류를 좀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교류를 확대하다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매년 전국에 17개 시도가 모여서 전국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2: 한 번 정도는 북한하고 한번 남북 합동 전국체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1: 그렇죠.
3: 대잔치 되겠다.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것도 충분히 다닐 팀한테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좋은 방법인데요.
4: 기자님 얘기 들으면서 좀 힌트가 생긴 것 같아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정세가 되게 혼란해지면서 우린 그럼 어떻게 하지? 예전에는 그래도 대화가 되고 급박하게라도 뭐 한두 달 안에 팀을 만들지만 이게 안 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근차근 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고 같이 모여서 훈련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형평성이나 공평성의 문제가 없다면 남쪽에 있는 선수들도 괜찮을 거고 남북이 힘을 합치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스포츠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너무 급박하게 이 두 개의 공동체가 뭐 경제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통합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뭔가 갈등이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천천히 모여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게임을 하는 것처럼 모든 통합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건 오늘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저는 얻은 것 같아요.
1: 네, 앞으로 이 남북한의 스포츠가 어떻게 흐르게 될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점차 기대가 됩니다. 세계적인 이 추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곳곳에서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5: 그런데 전쟁은 우리에게 트라우마 있어요. 아버지가 저녁에 안 돌아오시면 불안해요. 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6.25 때 한강철교가 폭발했잖아요. 그게 지금도 깊은 트라우마 있어요.
4: 지금의 뭐 이란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지경학과 그리고 기술로 인한 여러 가지 자원 경쟁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6: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외국에 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 통일이라 남자가 못 나가니까 정말 왕의 초대장이 와가지고 유학 갔어.
1: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s Children's Hospital, he combined clinical practice with research, gaining valuable experience as a physician. After completing his studies in Denmark, Dr. Go Geuk-hun did not return to Korea immediately. Instead, he continued his journey of learning beyond Denmark. After returning to Korea, he went on to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Korean medicine as a pediatrician.
2: 그리고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연세의대 소아과 교수로 이제 일을 10년 동안 하셨죠. 그리고 하시면서 영어가 꽤 능통하시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미팔군에 병원이 생겼는데 소아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그 미팔군에서 소아과 의사로서 이제 일하시면서 초창기 이제 소아과 우리나라 소아과 학회가 이제 굉장히 그 제대로 체계를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훈련을 받고 오신 그 훈련 그 기술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학들 그 소아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던 것 같아요.
1: Dr. Go Geuk-hun dedicated his life to the advancement of Korean medicine. Yet at the beginning of his medical career stood a special connection with Denmark. In recognition of his service aboard Jutlandia, he received a commendation from the Danish Red Cross in 1952. And in 1956, he was also awarded the Korea Medal by the King of Denmark. Dr. Go Geuk-hun's story is just one of many stories left behind by the bond between Jutlandia and the Korean people. And here is another Korean who shares a special connection with Jutlandia.
3: I'm Kim Joo-han. 1939년 평양에서 났습니다. 6.25 당시에 남쪽으로 피난하고 돼서 여기 피난민으로 지금 75년째 살고 있습니다.
1: After fleeing Pyongyang, he and his family passed through Haeju, Gaesong, and Seoul before finally settling in Incheon.
3: 나를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내 자신이 벌어서 학교를 가려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걸 한 곳에 배달을 하면은 또 한 곳에 가려고 그러면 한 2km 이상을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 옆구리에 매달려서 다녔는데
1: Then one day, tragedy struck. On March 15, 1953, Mr. Kim Joo-won was delivering newspapers as usual. As a train passed by, he jumped aboard. But at that very moment, his leg became caught beneath the train's wheels. He was taken to the hospital, but his condition was critical. And in that moment of despair, it was the Danish medical staff who saved Kim Joo-won's life.
3: 덴마크 위생병 두 사람이 지나가다 나를 보고 인천 앞바다에 떠 있던 뉴질랜드 호로 이송하게 돼서 뉴질랜드에 가게 됐습니다.
4: 혹시 그분들 성함도 기억하세요?
3: 그 한 사람은 이제 나이가 조금 많고 그 한 사람은 나이가 적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칼 요한.

0: 존슨, 또 나이 적은 사람은 요한 피터슨 프리스크.
1: And that was not all. After he lost consciousness from severe blood loss, Mr. Johann Frisk donated his own blood for a life-saving transfusion.
0: 나는 혈액형이 AB형인데 요한 프리스크는 O형이에요. 그 O형 피가 진 사람은 아무 안 되나 피를 수혈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동맥이 끊어지면서 코마 상태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긴급 수혈을 프리스크가 500cc 정도를 해줘가지고 이제 의식이 돌아왔죠.
1: After receiving emergency treatment at a hospital, Kim Ju-won was transferred to Jutlandia. There, he remained for nearly 5 months, undergoing multiple operations, including the amputation of his leg and follow-up surgical procedures, as well as intensive medical care. During his 5 months aboard Jutlandia, Kim Ju-won received more than just treatment for his leg.
0: 유틀란드에 사무직으로 온 여자가 아그네스 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영어 과외 공부를 시켜줘서 잊을 수가 없어요.
1: And those English lessons would later have a lasting influence on Kim Ju-won's life.
0: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노동은 못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서 먹고 살 것이냐 해가지고 라디오 기술을 배우려고 마음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 시립 도서관에서 도서 목록을 검색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검색하니까 거기서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레이디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런 책을 하나 발견해서
1: The English lessons aboard Jutlandia became a source of encouragement, helping him continue his pursuit of learning. Having been given a second chance at life by Jutlandia and its Danish medical staff, Kim Ju-won set out to find them again nearly 40 years later. According to an inquiry with the Danish embassy in Seoul, he became connected with a friendship association between Korea and Denmark and the Danish Jutlandia veterans. Later, in 1994, during a visit to Denmark, he was reunited with Johan Frisk, the man who had saved his life when he was 15 years old.
0: 바로 알아보죠. 뭐 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머리만 좀 하얘지. 그 사람이 이제 내가 공항에 도착하니까 마중을 나왔는데 공항에서 문을 나서니까 그냥 쫓아와서 들고 그 아까 사진에 왜 나 이렇게 안고 댕기는 사진이 있었죠. 그렇게 이렇게 번쩍 들면서 I'm still strong enough to carry you to any place that you wanna go.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거기 모인 사람들 전부 박수치고.
1: But the joy of their reunion was short-lived. In 1995, Johan Frisk passed away from lymphoma.
0: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지 왜 그러냐면 딱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에 내 피가 섞인 사람은 너밖에 없다. 아이를 하나도 못 낳았어.

0: We're gonna take you to hands down the hottest place on earth. Shall we go see what's happening at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Let's do it one more time.
1: Vibe in action.
2: Where researchers are working to recreate the nuclear fusion reactions that occur at the core of the sun here on Earth. This is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KSTAR, known as Korea's artificial sun, is an experimental device that verifies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nuclear fusion power plants. At the heart of nuclear fusion is plasma.
3: 융합 에너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소와 같이 가벼운 핵을 서로 합쳐서 다른 핵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건데요. 핵을 서로 합치기 위해서는 이 핵에 있는 전자를 먼저 떼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고 이 플라즈마를 1억 도라는 높은 온도까지 올려야 비로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The challenge is that plasma is extremely unstable. To become a viable power plant, it must be confined within powerful magnetic fields and operated continuously for hundreds of seconds or more. In experiments conducted at the end of 2024,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successfully maintained 100 million degree plasma for 48 seconds, setting a new world record. This marks another major milestone on the path toward commercial nuclear fusion.
3: 저희가 파이어 모드라고 부르는 운전 모드를 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네이처에도 출판을 하고 다 성과를 이뤘고요. 2022년부터 계속 연구를 하면서 1억 도 플라즈마 기록을 계속 갱신하다가 2024년도에 48초라는 최장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이 기록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1억 도라는 온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핵융합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는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2: As effort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nd accelerate the energy transition intensif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oving beyond experiments and preparing to generate electricity from fusion. KSTAR is also accelerating the validation of technologies needed to operate future demonstration fusion reactors. One of the biggest changes is the material used inside the reactor. Researchers replaced the diverter, a critical component that directly withstands the plasma's heat, from carbon to tungsten. With a melting point of over 3,400 degrees Celsius, tungsten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commercial fusion power plants. However, if tiny tungsten particles enter the plasma, the reaction can become unstable in an instant. The researchers' solution is AI. Hundreds of sensors continuously monitor the plasma in real time, while AI detects early signs of instability and immediately adjusts magnetic fields and heating power. In moments when human operators cannot react quickly enough, AI steps in first.
3: 실증로에서는 이 안정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영역에서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죠. 이 AI를 활용하면은 플라즈마의 굉장히 미세한 변화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운전 경로를 잘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 The next goal of all these experiments is to develop the operating scenarios needed for a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The target is to achieve this by 2030. To realize fusion energy as early as possible, the testing period at the demonstration reactor stage must be shortened. The government is also stepping up its efforts. This year, the nuclear fusion research budget has nearly doubled from the previous year to approximately $75 million. The goal is to build a Korean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in the 2030s and move toward generating electricity from fusion power.
3: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가상 핵융합로가 있어요. 가상으로 K-STAR를 만들어서 이 K-STAR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걸 한번 모사를 해보겠다. 그런 목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요. 이 가상 핵융합로는 쉽게 그 실제 실증로 사이즈 늘려가지고 다시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K-STAR와 가상핵융합로 기술 그리고 AI 기술을 결합해서 실증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When nuclear fusion begins generating electricity, how will the energy landscape change?
3: 핵융합 발전소라는 게 굉장히 좋은 특성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건설하는데 입지 같은 제약을 많이 안 받는다는 게 특징이 있고 뭐 도시 옆에도 지을 수 있고 뭐 데이터 센터 옆에도 바로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또 24시간 꾸준하게 기저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핵융합이라는 거를 기존의 어떤 다른 수단의 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단계에 온다면은 기저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핵융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From experimentation to demonstration, Korea's artificial sun is now moving toward a future that generates electricity.
4: As I was listening, if I'm honest, I was thinking, yeah, this is incredible, but is it really going to happen? But after seeing it, as you mentioned, seeing is believing, it does genuinely feel hopeful, like this is going to be possible. A reality, 2030s, that's not too far away.
0: Yeah.
4: Unbelievable.
0: Yeah, we've just seen the research center up and running. Mm. And I've seen Mr. Yoon. Yeah.
4: In the flesh.
5: There is still a long way, I believe. Fusion system development takes a lot of time and resources. Mm. So we have to go in a long step rather than a short one. So 2030, in 15 years, we have to demonstrate everything.
0: So reassuring.
4: Yeah.
0: Well, then I guess all the doubts have been cleared and all possibilities have been explored. So until the day an artificial sun rises here in Korea, either in the West or in the East, we'll be cheering on the journey of K-STAR every step of the way.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ill the end. And everybody together.
4: One last time.
1: Vibe in action.
6: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 truly transformative technology that is called green hydrogen.
0: Hydrogen has color?
6: The most eco-friendly because we only require water. Maybe we could power ships, planes, spacecraft with hydrogen in the future.
0: Let's live long so that we can see all these technologies unfold before we die.
4: I hope so, yes.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공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I'm Live에서 꼭 노래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멋진 카펫 있는 곳에서 저도 꼭 해보고 싶었는데 불러주시고 또 함께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들려드린 세 곡은요, 지난 2월에 발매됐던 제 앨범 0이라는 앨범에 있는 곡들이었어요. 나의 무기, 거울, 자장가 이렇게 차례대로 들려드렸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곡도 들려드릴 건데요. 이번 곡은 물과 구름이라는 곡입니다. 구름이 되고 싶은, 구름을 동경하는 물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경을 넘어서 자격지심을 넘어서 결국에는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곡이니까요.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과 구름이라는 곡도 들려드렸고요. 이번 앨범 2월에 발매했던 앨범이 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무대도 그 앨범의 순서대로 준비해봤었는데요. 그래서 나의 무기부터 쭉쭉 그 곡의 흐름에 따라 가시다 보면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론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곡을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고요. 곡의 이름은 곰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우와, 네. 곰팡이라는 곡 준비했고, 그 전에 저희 멤버들 한번 소개할 텐데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쪽부터 가겠습니다. 네, 베이스의 유병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기타와 플레이백 엔지니어의 무디샷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밴드 마스터고요. 드럼의 배도협입니다. 네, 저는 공원이었고요. 마지막 곡 곰팡이 들려드리고 네, 갈 건데요. 또 올해 남은 많은 곳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곳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곰팡이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아임 라이브의 공원이 처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도심 속 음악감상실 아임 소리 질러.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리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오구인데 또 무렵 정도에 오는 얕은 개울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전통 오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 가서 전통 어구 있는 데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그의 형태하고 모양이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민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형태의 어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구를 가지고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아쿠아맨이 들고 있는 창이 이런 형태예요. 이것도 얕은 물에서 어느 정도 CR이 되는 물고기를 보고 있다가 단번에 찔러서 잡는 창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다섯 개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굵은 물고기들을 찔러서 잡는 물고기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을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물고기 잡을 때 다 이런 창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심하세요. 네.
2: 아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왜 또 강에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3: 깐부잖아.
0: 가장 오래 사용했던 두 가지의 전통 어구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한 판.
2: 그 중에서 또 어구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추측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아.
2: 거기서 뭐 작살 감고 있고 지금. 고기는 다가가면 도망가고. 이걸로 뭘 잡겠다고 이걸. 진짜. 여태까지 그 하셨던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들이 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 디테일하시네.
4: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2: 됐습니다.
5: 네, 됐습니다.
2: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뭘 잡아야 되지?
0: 벌써. 야, 마음이 급하시구나.
2: 빨리 잡아야죠, 빨리. 시합인데. 고기가 좀 보이긴 보이네요.
0: 보이긴 보이는데 네. 이게 빨라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얕은 물에서 하는 게 가리니까 얕은 물로 가겠습니다.
4: 이쪽 오지 마, 이쪽 오지 마.
2: 방해해야지.
4: 영초!
2: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0: 고기가 나를 잡겠는데?
1: 조그만 50마리 잡혔어. 50마리. 걸리면... 50마리 잡혔어. 일단은 잡힐 곳을 봐야겠다.
0: 돌 잡았네, 돌 잡았어.
1: 와, 여기 엄청 많은데. 너무 빨라, 가자. 너무 빨라. 저로 가세요. 저로.
2: 열심히 화이팅!
1: 네. 많이 잡히면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왜 안 잡히는 거야? 이거 또 망신당하게 생겼네. 못 맞췄지. 아, 빠르네. 나도 빠른 사람인데. 아, 어렵네.
0: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정말 오래된 어구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하고 직접 써봤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제가 전통 어구라든지 이런 걸로 글도 쓰고, 네. 뭐 전시도 하고, 네. 강의할 때도 늘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0: 그 낚시 잘하시는 프로들도 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3: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이걸로 우리가 고기를 잡겠다고 생각한 게 좀 무모하지만,
1: 과거에는 CR 크고 개체 수가 그만큼 많았을 거고, 늘 사용하시는 선조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 이것들을 활용할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0: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기술이
1: 그렇죠.
0: 있어야
1: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0: 그거를 뭐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고기를 잡는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1: 야,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네.

0: Five.
1: In.
0: Action.
1: Action.
2: Action.

너무 좋죠. 일단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너무 짜릿하고 정말 재밌고 일단 저는 겨울을 좋아하고 눈을 좋아하고 또 보드 타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눈밭을 가는 카빙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설레고 기분이 좋죠. 저는 대한민국의 스노우보드 선수 이상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정선에서 살다가 사북이라는 곳에 이사를 갔는데 정선에서 살 때도 썰매를 겨울마다 아빠가 이제 태워주셨거든요, 눈썰매를. 그러면서 사북에서도 눈썰매를 탈 곳을 이제 찾아주셨는데 그게 이제 정선군 스키협회에서 이제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 배추밭을 이용해가지고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또 옆에 한켠에서는 스노우보드 강습을 같이 하던 곳이었어요. 그 배추밭에서 제가 겨울에 스노우보드를 강습을 받게 된 게 처음 시작이었고요. 보통 스노우보드를 탈 때는 본인의 키에 맞춰가지고 보드 길이를 정해서 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렸었고 또 그 당시에 거기 이제 썰매장에서는 그 배추밭은 초등학생들이 탈 수 있는 보드 스노우보드 장비가 구비가 돼 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용 중에서 가장 작은 보드로 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성인용 중에 가장 작은 장비라 하더라도 그래도 초등학생한테는 굉장히 큰 보드였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지어줬더니 혼자 재밌다고 막 하는 거 보고 그 당시에 코치님께서 뭐 재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 씨앗도 한번 출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권유를 해주셨는데 또 우연한 기회로 시합을 또 출전해보게 됐죠. 그랬는데 또 거기에서 또 운 좋게 입상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스노우보드를 타는데 더 깊이 빠져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종목은 알파인 스노우보드고요. 스노우보드 알파인 같은 경우에는 세부 종목이 이제 평행 대회전, 평행 회전으로 나뉘는 건데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코스가 두 개가 세팅이 있어요. 레드 코스, 블루 코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코스에서 동시에 선수가 출발을 해서 피니시 지점을 먼저 통과하는 선수가 이기는 그런 종목이 있고요. 저희는 예선을 통과하고 나면 16강, 8강, 4강, 결승 이렇게 해서 순위를 가리는 시합입니다. 평행이란 이름이 붙은 만큼 저희 종목을 보시면 정말 0.02초의 차이로 승부 갈리거나 아니면 동시에 들어와서 이제 포토 피니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대회가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그 빌리지 컵이었는데 그래도 다른 시합은 몰라도 주니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량을 조금은 보여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좀 그런 세계 무대의 벽을 좀 많이 이제 그런 실력의 갭을 좀 많이 느끼고 온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다 1등하고 막 그렇게 잘 탄다 해서 나갔는데 네, 세계 무대에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가 17세였어도 저랑 같이 시합을 뛰는 고등부 형들은 제가 다 이기고 막 그러면서 그걸 나갔던 건데 세계 무대에 있는 뭐 19살, 20살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은메달을 딴 거는 세계 주니어 선수권을 졸업하기 그 직전 해에 이제 기회가 두 번 남았을 때죠. 그때 제가 은메달을 한번 땄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잘 탔던 러시아 선수가 그때 당시에 1등을 했었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중국에서 1등을 했었는데 항상 이제 좀 1등을 놓고 싸우는 선수들이 이제 저랑 스위스 선수, 러시아 선수 이렇게 그 세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들이 됐거든요. 이 세계 주니어 선수권 무대를 졸업하기 전에는 1등을 한번 꼭 하고 이제 성인 무대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또 그런 목표가 그때 달성이 됐었어가지고 너무 기뻤었죠. 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3개월밖에 훈련을 하지를 못해서 보통 이제 뭐 7, 8월 같은 여름에는 눈이 있는 이제 남반구 지역으로 찾아가서 뭐 한 달에서 길면 두 달 정도 전지훈련을 다녀오기도 하고요. 여름에 7, 8월에 갔다

오고 나면 또 그 사이에 공백기가 생겨가지고 감각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 감각을 이제 시합하기 전에 깨우기 위해서 10월, 11월에는 또 가을에도 유럽으로 전지훈련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3월, 4월에는 또 유럽에서 있는 나머지 시합들을 뛰러 다시 또 유럽으로 출국해가지고 이렇게 시합 투어를 돌고 지금도 그래서 거의 한국에 있는 게 1년에 한 반 정도는 거의 해외에 계속 나가 있기도 하고요. 평창올림픽에서는 이제 꼭 메달을 따고 싶었고 평창올림픽을 뛰기 전에 있는 월드컵에서도 이제 메달을 땄었던 상황이라 사실 월드컵이 올림픽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절대적인 그런 선수들의 레벨이나 나오는 선수의 풀이나 이런 걸 보면 월드컵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더 왜냐하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출전한 선수 인원이 각 나라마다 쿼터가 잘리기 때문에 각 나라당 4명씩밖에 출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강국인 뭐 지금은 출전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러시아나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서도 거의 뭐 적게는 6명, 많게는 10명씩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말 선수도 잘 탄 선수도 많고 정말 강국인 나라인데 그런 선수들이 많이 좀 이제 4명씩 쿼터 제한으로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올림픽이 있기 직전에 월드컵에서도 이제 입상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나가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그 당시에는 이제 23살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었기 때문에 또 운도 잘 받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게 또 은메달을 획득했었죠. 월드컵이 저희가 많게는 이제 12월부터 3월까지 많게는 16차까지 있고 그 사이사이에 평행 대회전도 있고 평행 회전도 있는데 그 시합들을 모두 다 시즌 동안 치르면서 제일 마지막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때 시즌 종합적인 그런 포인트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월드컵을 뛰게 되면 이제 월드컵 포인트를 계속 시합마다 다 획득을 하는데 맨 마지막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때 그 포인트가 가장 높은 선수에 대한 그런 시상을 이제 또 1, 2, 3위를 나눠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평행 대회전과 평행 회전은 모두 종합을 한 게 이제 파라렐인데 그 파라렐은 종합 우승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빅 크리스탈 글로브를 받는 그런 종합 우승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그런 경력 중에서는 사실 그 빅 크리스탈 글로브를 제가 획득했던 게 제 스스로한테는 좀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상이자 트로피인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정도만 하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0.01초로도 이기고 지고 또는 동시에 들어와서 포토 피니시를 할 때는 제가 손톱 하나 차이로 정말 이겼거든요. 이번 시즌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판독을 했을 때 정말 손톱 하나 차이로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는 이겼으니까 좋았지만 손톱 하나 차이로 진 선수는 정말 세상 억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또 잔혹한 것 같기도 해요. 또 이런 특히나 저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수로서 하기에 스포츠라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스포츠를 이제 본인의 직업으로서 선수로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정말 평범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네.

0: 어쩌면 우리가 본 것은 어둠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없었던 이야기라고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저한테 영화는 첫사랑이거든요.
0: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0: K-Story brings to movie Time of Cinema today. It's an anthology of three shorts about movies and movie theaters. It was invited to major film festivals. Lee Jong-pil directed Chimpanzees. Yoon Gan directed Naturally. And Jang Geon-jae directed the short called The Time of Cinema. Kim Dae-myung, Won Stein, Ko Ah-sung, Jang Hae-jin, Kim Hyun-kyu, and many other talented actors filled out the ensemble.
1: 영화는 오랜 친구와 같은 것이다. 때로는 잃어버린 꿈을 이야기해준다.
2: 이겼다!
1: 찾아가면 나 대신 울어주고 웃어준다.
3: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혹시 너 영화하니?
4: 너 어쩜 그렇게 안 변했냐? 얼굴이 그대로다야.
5: 지금 무슨 영화하지?
6: 지금? 극장의 시간?
0: We bring you two shorts from the anthology Time of Cinema.
7: 잠깐만.
0: The first short is called Naturally.
8: 네, 안 끝났어요.
9: 조금만 더 천천히 걸어오자. 그리고 너네 너무 붙어서 걸어오거든.
0: A sweltering summer day near any neighborhood. Child actors are filming a scene of kids at play. Then they move on to the next take. It feels like the upbeat energy has dipped a bit.
9: 잠깐만요. 아까랑 텐션이 너무 다르다. 자, 오늘 찰게요.
10: 대체 뭐가 문제였어?
0: The shoot is not easy with many do-overs. Will they get an okay after this take? Nope, not this time either. They're opting for a short break. The director wants to help the child actors to be more natural.
9: 이게 숙 떨어가면 잘 안 나오더라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냥 놀러 다닐 때 있잖아. 진짜 그 경험이 다들.
0: She leads with some questions.
9: 그거랑 오늘 찍은 거랑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럼 혹시 그럴 수도 있을까?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11: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 건 계속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12: 눈앞에 있으니 참.
0: When asked for more natural acting, the girls think about what natural acting really is. Well, did the kids manage to act more natural on camera? There are cameras, but pretend there aren't any. It's a question about movies. It is the short Naturally. Now, we turn to director Jang Geon-jae's The Time of Cinema. Woo-yeon cleans empty theaters after moviegoers leave. Joo-yeon is a projectionist who works in a dark projection room. Se-jung is the theater manager. This short is about people who work at the movie theater.
13: 저 앞에 잠깐 봐도 되죠?
0: A focus on those who love and care for movies and make public movie viewing possible. One day, Woo-yeon
14: 저기요.
0: Stops someone in front of the bathroom.
14: 누구? 너 신영화 맞지? 우연이니?
0: Until, 맞아. Bingo, ah, they remember each other at last. Woo-yeon is excited by the chance meeting.
14: 지금? 극장의 시간?
5: 그러면 좌석 하나만 부탁해.
0: And she makes a present of a movie ticket and of time at the theater.
14: 어머, 근데 누구예요?
5: 내 친구. 오래 못 본 사람.
14: 나 이거 초대권 하나 남는 거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끊을게.
0: Oh, Se-jung also makes a present of a movie ticket to Woo-yeon.
5: 5시 하는 영화인데 제목이 극장의 시간이래.
14: 그리고 우리
5: 밥 먹자.
0: Woo-yeon is as excited as she would be if she were the one watching it herself. As for Young-hwa, how will she remember her day at the movies? Oh, Then there's this person. He managed to arrive late, only after the movie had already started.
8: 제가 이영화 보려고 지난주부터 회사에 그 반찬 신청하고 제가 갔는데 혹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0: He looks desperate to see the movie.
8: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이런 동안 시간 계속 흐르는 것 같은데.
10: 저 이거 내일 오후 상영인데요.
8: 네?
10: 이거 내일 오후 5시 상영.
8: 뭐라고요? 네?
0: Oh, this is something that sometimes happens at the movies. Like writing a letter to a friend who never changes. A love letter to movies and the theater. It is the anthology Time of Cinema. Let's hear from the directors and actors. The directors explored their thoughts on movies and the cinema.
12: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 일을 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영화 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재밌게 놀이처럼 작업하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을 때였어요. 아, 이 고민을 담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헐겁게 배우들과 제작진과 조금 더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서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달려가게 됐고
13: 극장이 좀 주인공이 되고 또 극장이 작동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오랜만에 극장을 찾은 사람이 우연히 만나는 그런 이야기
0: Actress Kwa Sung took on the role of director Yoon Gang in the short Naturally.
12: 아역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아역배우들이 정말 좋은 작품 속에서 연기하는 걸 봐도 오롯이 관객으로 보지는 못하겠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유강 감독님의 현장이 정말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번에 카메라 밖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0: Actress Kim Yeon-kyo was convincing in her role as manager.
15: 영화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성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가 사랑하는 일에 가깝게 일하고 싶어서 극장에서 일을 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삶에서 지키고 싶어하는 그 에너지를 담으려고 내적으로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고 또 극장 매니저다 보니까 티켓을 끊고 나눠드리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극장에서 전학처럼 하면서 좀 일을 배웠었어요.
0: Actress Chang Hye-jin, who played a cleaner, revealed her special past.
16: 아버지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극장을 운영하셨었어요. 그 극장의 딸이죠. 매점에서 많은 것들을 팔기도 했었고 그 영사실 기사님도 계셨고 형성 노동자 이모님도 계셨어서 그때 그분의 이미지도 많이 떠올렸었고 어렸을 때 봤던 것, 경험했던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As many people involved in movies took part, various perspectives were included.
15: 극장은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17: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기 의식을 계속 느끼면서 희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8: 저한테 영화는 첫사랑이거든요. 영화 많이 좋아하고 앞으로도 잊지 못하고 살 것 같습니다.
0: This was the movie Time of Cinema about people who love movies. The character case story focuses on in Time of Cinema.
19: 배고파?
0: Is the one with a job cut out for her, working with child actors.
20: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0: The director who wants more natural acting for her movie. Kwa Sung acted as the director of the short and played out working on a movie shoot. Her acting was not only believable, she also added ad-libs.
15: 어린이 배우 친구가 알러지가 올라와서 알러지 약을 주고 배우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했는데 지나가듯이 배우님께서 그 현장에서
21: 야 이수야! 아까 약 먹은 거 괜찮아?
15: 뭐야 알러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을 대사로 쓰시더라고요, 바로 즉흥적으로.
0: Critics lauded Kwa Sung's acting, which they say shows her 23 years of experience. A tribute to all who love movies. It is the movie Time of Cinema.

경북 칠곡에 있는 문해학교에 계신 할머님들을 실제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입니다. 실제 어린 시절에 한글을 배우지 못하신 할머님들이 나이 들어서라도 직접 한글을 배우시면서 설레임을 찾아 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0: 오지개는 허벌나게 아주 많이라는 뜻이고요. 가시나는 그 여자아이나 젊은 여성을 조금 낮추어 부르던 말인데요. 저희 작품에서는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 가장 시를 쓰기 좋은 나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1: 그러니까네, 자.
2: 아이고, 아이고, 수업 중에 술을 드신다고요?
1: 아이고, 이거는 술도 아니다.
2: 아, 술이 맞는데 어떻게 술이 아니에요, 선생님?
3: 아유, 정말 카메라도 있는데.
1: 잘르면 됩니다.
2: 다큐멘터리란 있는 사실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서울 감독님요, 넌 제 챙겨서.
2: 아,
1: 화상 생각하니까네. 세주가 확 땡기네!

0: 드한 화상은 음절개다.
1: 할머니들의 그 진솔한 삶이 묻어나온 시가 그 어떤 시인이나 작사가보다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고스란히 곡에 담았고 또 극장을 찾아주시는 여러분께도 똑같은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뭐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것 같아요.
2: 지원 동기! 자, 이제 시 나옵니다. 감독님요, 여 딱 찍어있어. 아, 지원도 어렸을 때 가수 했으마 좋았을걸 좀에 아쉬워서 끝. 여보세요.
3: 팔팔한 나이 88세 양춘심님.
2: 예예, 그 낸데요.
3: 나는야 팔복리 가수왕 예선에.

0: 즐겁지만 조금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해야겠다.
1: 야, 손주놈이랑 바다 쓰기도 한다.
2: 할머니,
1: 어이야.
2: 이번엔 내가 문제 낼게요.
1: 어이야.
2: 할머니.
1: 뭐든지 내봐라. 이제 할머니 다 할 줄 안다.
2: 나 여전히 이쁘자.
1: 너무 이뻐 죽겠네 정말로. 아이고,
2: 자, 여기
1: 이야.
2: 공채.
1: 어이야, 어이야.
2: 그리고 여기 펜.
1: 해봐라, 어디.
2: 1번.
1: 에이.
2: 꼬꼬댁 닭이 울어요.
1: 꼬꼬댁 닭. 가만히 있어봐라. 닭은 다리가 두 개니까 받침이 두 개짜리를 누가 만들었어? 잠깐만. 꼬꼬댁 닭!
3: 45년 전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다 물었다.
1: 엄마 이 글자 어떻게 읽어? 야, 너는 그걸 학교에서 선생님은
3: 나는

0: 저희는 할머니들이 실제로 살아낸 인생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또 슬프고 힘든 인생이지만 그것을 저희는 고운 포장지에 잘 포장해서 작품을 만든 것이 저희 작품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국장님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니 할머니 어디 가세요?
2: 네, 마 집 갈라고.
1: 어? 아니 어제 오셨잖아요. 할머님들이 서울 한번 올라오시면 좀 오래 있다 가신다고 하던데?
2: 아이고 마 아파트는 심심해가 집에 갈라고.
1: 아 할머님들 보고 싶으셔서 일찍 가시는 거구나.
2: 아니 내가 내 집 간다 하는데 무시 이런 말이면 와! 왜?
1: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시면 가족분들이 많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2: 그런가?
1: 할머니 우리 편지 써보는 건 어때요?
2: 편지? 그래 마 내 이제 글자도 배워갖고 뭐 다 쓸 줄 아는데 한번 써보지 뭐 그 무시 어렵다고. 뭐 이것도 찍으려고?
1: 아 당연하죠. 반장님 시가 나온다는데.
2: 이게 시라고?
1: 준심 할머니도 지원서에다가 시 쓰셨잖아요.
2: 그래 뭐 아무거나 다 시가 될 수 있다 하면은 이것도 시다 그자이? 한번 찍어보이소. 아들아 내 아들 네가 시큰 물도 안 내비리라 했다. 니를 낳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린다.
3: 아들아 그 니를 낳아가 시큰 물도 안 내비릴라 했다. 나는 시어가 있어요. 저는 이 시어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직접 모든 세월을 겪고 정말 투박하지만 아주 직관적이고 감동적인 언어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할머니들의 시어의 힘이고 그래서 저는 그 시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감동 있게 읽었었습니다.
4: 자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반장님이 진짜 큰 도움이었습니다.
2: 아이고 뭐
4: 반장님이 멋지게 건배사 한번 해주이소.
2: 그러면 내가 막 우리는 오지게 재밌는 할 테니까 다 같이 가시나다 하는 기다.
4: 네.
2: 자 우리는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다.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3: 사실 저는 이 역할을 연기하면서도 느꼈고 할머님들을 뵈면서도 느꼈지만 저희보다 훨씬 소녀 같으시고 훨씬 큰 설레임을 안고 살아들 가세요. 그래서 사실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단단한 순수함을 가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이 든다는 걸 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더 단단하게 순수해지는구나 라는 기대를 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뭐 여기 여기에요? 뭐야? 길거리인가? 우리 인터뷰해요?
1: 저
0: 이게 뭐예요? 어디야? 여기 어딘데?
2: 아이유씨가 그때 이너뷰티 얘기하셨었잖아요.
0: 네네네.
2: 요즘은 좀 이너뷰티도 속도 잘 관리해야지 뷰티가 채워지는 거 같아요.
3: 케이푸드구나 그래서.
0: 뭐 케이푸드에 뭐 그러셨어?
3: 건강식.
0: 건강식?
2: 일단 어딘지 한번 가서 보시죠.
0: 어, 네. 오! 뷰티의 신! 뭐야?
2: 거기 가는 건 아니고요.
3: 아, 아니야?
0: 나랑 뷰티? 뭐야?
3: 아~
0: 한의원! 아, 한의원! 한의원?
3: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0: 아, 근데 맞아. 화병. 화가 많아.
3: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거에 이게 시작이다.
0: 진짜 좋아. 이거 하고 야. 성장 클리닉. 나 아직 키가 좀 더 크고 싶어.
3: 피디님 이거 돼요?
0: 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오,
5: 반갑습니다. 네, 오늘 뷰티 체험하러 오셨죠?
0: 네네.
5: 앉아주십니다.
3: 예.
5: 오늘 뷰티인데 한의원 오셨다고 하셔서 좀 놀라셨죠?
4: 놀랐어요. 네, 맞아요. 예.
5: 오늘 저희가 뷰티 중에서 이제 팔체질 검사를 통해서 뷰티를 조금 체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3: 소영이?
5: 팔체질 들어보셨을까요?
3: 아니,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5: 처음 들어보세요.
0: 저 처음이에요.

0: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간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신장 기운이 셀 수도 있고 네. 그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오. 강한 오장육부 약한 오장육부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네. 그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팔체질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저는 신장이 센 것 같습니다.
0: 오?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열정이 항상 있어서.
0: 열정이 있으셨어요?
1: 네.
0: 좋습니다.
2: 간이 센 것 같습니다.
0: 음주를 잘 하시네요?
2: 아니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0: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체질 검사를 정확히 해보기 위해서 먼저 오. 문진표 챙겨드렸고요.
3: 와요.
0: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 나서 네.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와우. 아, 정말 그거네요. 한방 KBT네요.
0: 네, K 맞습니다.
2: K한방 뷰티 왜?
0: 관련해서 K. 피부 고민도 조금 네. 도와드릴 거고요.
1: 아, 유순 상태도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저는 또 수부지거든요.
0: 수부지?
1: 예. 네.
2: 근데 소화력이 엄청나서 돌을 씹어 먹을 수는 없는데.
0: 그 정도로 강한.
2: 네. 그렇죠.
1: 또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좀...
2: 아니, 내가 돌을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아.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고등생이네. 빨랬습니다.
0: 요것도 체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성격적인 것도 체질에 아~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과 빠르신 분.
2: 꼼꼼하지 않네요.
1: 저는 꼼꼼하고 빠른 편입니다.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1: 바이어스는 한글을 잘 못 읽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외국 분이신가요?
2: 아,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국인입니다. 형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오해하지? 진짜 오해하시잖아.
1: 예능적 묘사라고 할까?
0: 그렇지. 이국적으로 잘생기셔서.
2: 아, 감사합니다. 평소 대변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0: 대면 상태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1: 이거다.
2: 마무리 되셨을까요?
0: 네, 기대됩니다.
2: 예, 기대되시죠?
3: 저 기대돼요.
2: 저희 팔체질은 총 8가지고요.
0: 네.
2: 그 사이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니 네. 내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한번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이, 다 난 것 같은데? 4개나 되는 거.
2: 4개나 돼요? 네. 이 정도면 50% 확률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2: 예.
1: 오, 나는
2: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열 검사를 할 겁니다.
0: 네.
2: 체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뜨거운지.
0: 아, 체열이요?
2: 체열. 예. 저쪽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0: 오늘 피 뽑는 건 줄 알았네.
2: 피는 안 뽑습니다.
3: 무서웠죠.
4: 이쪽에서 체열 검사 하실 건데요.
0: 네.
1: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4: 아니, 한 분씩 들어오세요.
1: 한 명만. 네. 자자. 무서워도 참고.
0: 들어오지 마세요.
4: 감사드리겠습니다.
1: 따라서 돌아오겠죠?
4: 준비되셨을까요? 네, 불 꺼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이제 네모난 거 보이실 거예요.
3: 네.
4: 네, 그쪽에 서 계시면 되시고 불 꺼드릴게요.
3: 네.
0: 오. 와, 장난 아니에요.
1: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2: 와, 네, 와. 검사 잘 하고 오셨을까요?
3: 와, 네. 네.
0: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3: 네. 진짜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2: 네, 아, 네,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습니다.
1: 예. 그래도 시원해요.
2: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2: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한 거 같이 토대로 해서 조금 체질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3: 전 없어요?
2: 정답이 50% 없네요. 그만큼 대신에 오늘 좋은 음식들, 체질에 맞는 음식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오. 좋게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앞서서 와이어님부터
3: 네.
2: 이쪽으로
3: 네.
2: 올라오실 거고요.
3: 네.
2: 검사 이제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2: 머리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3: 네.
2: 먼저 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 네.
0: 큰일 났나요?
2: 네.
0: 큰일
3: 내일 죽나요?

0: 맥이 빨리 뛰나요?
1: 맥이 좋습니다.
0: 오, 예. 오, 오. 역시 예능을 잘 하시네.
1: 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배를 보는 건요, 우리 몸의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소화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얼마나 가능한 저장소, 에너지들을 잘 갖고 있나? 근데 여섯 개, 요거는 식스팩인가요?
0: 맞아요.
1: 식스팩이시네요.
0: 예. 맞습니다.
1: 숨이 턱 막힐 때 네. 체질적으로 위로 얼굴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0: 오, 맞아요.
1: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오. 우리 몸에서 열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0: 네.
1: 기름진 음식들. 피자. 패스트푸드, 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0: 다 좋아해요.
1: 다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0: 먹으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링 그건데.
1: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0: 네. 네.
1: 이사님도 한번 누워보시고요.
2: 저의 뭔가 그걸 낱낱이 파이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맥 먼저 보겠습니다. 손 한번.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2: 어? 고기 먹었어요.
1: 고기 드셨어요?
2: 네.
1: 잘하셨습니다.
0: 좋은데? 자. 고기는 여섯 개 그 뭐가 있나요?
1: 여기는 하나인 것 같은데.
2: 제가 숨겨놨어요.
1: 숨겨놓으셨어요? 예, 안에 있으신가요?
2: 아직 때가 아니어가지고. 아,
0: 그치.
1: 좋습니다. 다음 이제 앨범 때 나오시는.
2: 그쵸. 네. 아, 다다다다다.
1: 다다다다다.
2: 네.
1: 예. 내려오실게요. 이제 체질 검사 끝났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와. 나온다 이제.
0: 여기서.
2: 우리 과거들이 나오는 거야.
0: 그러니까.
2: 과거가 곧 현재의 몸이잖아.
0: 그치.
1: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체열 검사했던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요렇게 한 분이고요. 요렇게 한 분입니다.
0: 뭐 느낌이
2: 약간... 아, 이거
1: 다 보이냐? 좀 그런가요?
0: 다 보이는 듯한 이 느낌 뭐예요?
2: 이거 빨개졌어요.
1: 빨개지셨네요. 응. 위쪽이 이샤님이시고요.
0: 네. 네.
1: 아래쪽이 와이언님이십니다. 차이를 봤을 때 하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빨개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이언님.
0: 오.
1: 반대로 이샤님 같은 경우는 배는 참 편해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대신에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쪽 간이 위치한 이 흉곽 부분이 이쪽이 조금 열이 좀 있어요.
2: 오.
1: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배가 좀 차신 편들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장이 조금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반대로 와이언님은 전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0: 네, 맞아요.
1: 열을 어떻게 내려줄 건가,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1: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1: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2: 띠링!
1: 어? 어?
0: 뭐야?
1: 보시면 이션님 같은 경우에는 목 양체질.
2: 예.
1: 그리고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 토양체질.
0: 토양체질.
1: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이 튼튼하신 편이고요. 코, 폐가 약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우리 땀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땀 배출해주시는 게 우리 피부, 바디 디톡스에도 좋아요.
2: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긴 해요.
1: 랩하시나요?
2: 그냥 말이 많습니다.
1: 아, 그냥 말이 많으신 편이시죠.
0: 네.
1: 네. 네. 네. 하시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땀을 빼는 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2: 예.
1: 이걸 못하면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이걸 못하면 직장을 잃어가지고.
1: 그럼 안 되죠.
2: 예. 적당히 이제 밸런스 다른 걸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1: 와이언님 볼까요?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는 췌장,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계세요. 돌도 씹어, 치아가 좋으시면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는 소화는 가능하실 겁니다.
2: 잘하네, 돌 잘 먹네.
0: 오, 맞아요. 근데 소화가 늘 옛날부터 좋긴 했었어요.
1: 소화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고
0: 네.
1: 반대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신장의 위치는요, 한의학적으로 허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체랑 좀 연관이 있고 상체는 튼실한데 하체가 조금...
0: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체도 운동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1: 그런 성향이 있으니 예. 운동을 하실 때 하체 위주로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0: 하체 두 번 하겠습니다.
1: 두 번 해주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몸 같은 경우는 하체가 항상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체의 또 부기를 좀 빼주기 위해서 홈롤러나 이런 식으로
2: 어차피 하체를 하기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0: 아직 그게... 아유 맞습니다. 예.
1: 그런 식으로 네네네. 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나랑 아예 반대네.
0: 그러니까
2: 진짜
0: 완전 반대네.
1: 음양의 개념에선 두 분 다 양이긴 하지만 네. 아까 금 토와 이제 목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항상 어떤 음식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고요. 몸에 맞는 체질 음식을 하는 게 저 이너뷰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너 말고 그 다음은 뭐죠?
0: 아, 아웃!
1: 아웃! 아웃! 바깥에!
0: 네.
1: 저희 다른 쪽에 이제 또 뷰티 한번 챙기러 다음 진료실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0: 좋아요! 네. 렛고! 와, 나 대박이다. 나 진짜 알아놔야겠다. 나 사과 맨날 아침마다 먹었는데 죽어 먹으면 안 되네.
3: 네. 네.
1: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4: 네.
3: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4: 예.
2: 제가 일단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3: 저쪽에서 속을 한번 체크하셨죠?
4: 네.
3: 여기서는 겉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오.
3: 우리 뷰티 생각하면 겉은 어딜까요?
2: 얼굴이죠.
3: 당연히 얼굴이죠. 네, 여기서는 피부 재생을 하고 탄력을 좋아지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공안침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0: 오, 윤침 맞아봤어?
2: 맞아, 윤침.
0: 어, 얼굴에?
2: 얼굴에는 안 맞아봤어.
0: 오.
3: 보통 배우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침 처음이신 외국인 환자분들도
2: 아, 진짜요?
3: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2: 그게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3: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0: 아, 콜라겐!
3: 네, 콜라겐 중요하죠.
0: 예,
2: 그렇죠.
3: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침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사실 또 저희가
3: 네.
2: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3: 아, 네. 어떤 스케줄?
2: 내일 자켓 촬영인데요.
3: 네네. 오픈 더 도어. 너무 중요한데요?
0: 네.
2: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막 다음날 이렇게 되는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3: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2: 오~
0: 지금부터 작아지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3: 그렇지. 아유, 아유.

0: 우와, 이거 조금 그러니까 치중이지만 맞긴 해.
1: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2: 네.
1: 아픈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2: 따끔따끔하기는 합니다. 근데 유치원생한테도 침 나왔거든요.
3: 네.
2: 안 아프다고 합니다.
1: 아, 그 친구가 침은... 강한 유치원 아니에요? 강한 유치원생 아닙니까?
2: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3: 네.
2: 얼굴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일 두 분 촬영도 있다고 하니 제일 중요한 머리, 두피 쪽으로 해볼 건데요. 그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 피부 탄력과 리프팅을 좀 기대해보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3: 좋습니다.
1: 저희가 또 이제 뷰티 MC다 보니까 K한방 뷰티의 정수를 또 이제 느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 예.
1: 용기 있게. 네.
2: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한방 뷰티. 네. 해볼까요?
3: 네. 네. 좋습니다.
2: 들어가 보시죠.
3: 와우.
1: 마취 크림 안 바르나요?
2: 예. 하나도 안 아파요.
1: 예.
2: 자, 해볼게요.
1: 예.
2: 일단은 침 들어가는 부위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 예. 지금 낫나요?
2: 아직 안 맞아요. 가장 덜 아픈 부위부터 먼저 놔드릴게요, 제가.
1: 네.
2: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따끔.
1: 오, 신기해.
0: 안 나온 것 같아?
1: 오, 뭐야.
2: 괜찮으시죠?
1: 예, 예,
2: 네,
1: 괜찮...
2: 해볼게요, 따끔. 네.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툭툭 넣는데
1: 네.
2: 오늘 처음이셔서.
1: 아니, 근데 편한 거.
2: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1: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2: 네, 지금 다 하고 계세요.
0: 이형 32살입니다. 그냥 어른같이 해주세요.
2: 따끔.
1: 올라갔네? 오, 올라가는 것 같아, 피부가.
0: 오!
1: 아니, 좀 오버했다. 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2: 자, 어떠세요? 받을만 하세요?
1: 아, 예.
2: 괜찮으세요?
1: 예, 전혀.
0: 형 안 아파?
1: 오, 안 아픈데 아예 안 아파.
0: 진짜로?
2: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쪽에 관자놀이 쪽도 침 들어가면 좋거든요.
1: 네.
2: 해보실래요?
1: 아픈가요?
2: 지금 이 정도 맞았으면 충분히
1: 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자, 따끔.
1: 오.
2: 괜찮으시죠?
1: 네.
0: 우와, 근데 쑥 들어가네. 우와.
2: 따끔. 자, 여기까지 하고
1: 예.
2: 이 침에 전기 자극을 톡톡 올려드릴 거예요.
1: 오.
2: 봅시다.
0: 피카츄 하다, 피카츄.
1: 약간 프랑켄슈타인 느낌인가요?
2: 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선생님.
2: 네?
1: 힘든 드림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2: 맞아요. 네. 그래도 텐션이 좋은 편인데 기가 빨리네요. 자, 천천히 제가 올려볼 건데요.
1: 네.
2: 톡톡 자극 들어갈 거거든요. 느낌 나시면 말씀하세요.
1: 예. 조금씩 옵니다.
3: 오.
2: 이 전기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1: 이 전류의 자극을 통해서 근육에 좀 더 미세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2: 정답인데요?
1: 제가 이름에도 BTMC입니다.
2: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1: 그렇죠.
2: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력의 효과를 더 높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2: 네.
1: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아, 진짜 거짓말 없어. 이렇게.
2: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2: 됐습니다.
1: 이거 아까운 데가 지휘 하나 빼면 안 돼요?
2: 오케이,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 우와!
0: 와.
1: 잘하셨나요? 아, 지금 기본적인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0: 머리가 올라가긴 했어, 일단은.
1: 아, 머리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 느낌이 올라갔는데?
0: 아, 근데 느낌이 지금
1: 올라오잖아요. 아,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2: 연기를 못합니다.
1: 느낌 진짜 뭔가 올라가서 탄력이. 오, 신기하다.
0: 이제 내가 해볼게.
2: 자, 누워보실까요?
0: 네. 아싸리 어머.
2: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피 쪽에 시술하실 건데요. 소독부터 예. 먼저 하겠습니다.
0: 예. 개태형 보셨어요?
2: 네, 당연히 봤죠.
0: 외국분들도 그럼 자주 와요?
2: 외국분들도 실제로 캐대한 이후에 한의원 내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0: 네.
2: 한의원을 위해서 여행을 네.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1: 오,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준비하셨나요?
2: 어떤 준비요?
0: 대본.
1: 대본 질문을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2: 아,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어요.
0: 오!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1: 그러니까요.
2: 아, 정말요?
0: 네.
2: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의사로 성공하면
0: 네.
2: 제가 배우에 도전해봤을 때 그때 응원하러 오세요.
1: 알겠습니다.
0: 아, 그럼요.
2: 지금은 제가 한의사니까 본업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파요. 자, 긴장 푸시고.
1: 아, 예. 긴장 너무 했다. 아, 이래서 BTMC 하겠어?
2: 따끔.
1: 그치?
2: 어때요?
0: 오, 나왔어요?
2: 응.
0: 오,
4: 우와, 진짜 들어갔어?
5: 나쁘지 않은데요?
2: 괜찮으시죠? 네.
5: 누우신 줄도 몰랐어요.
0: 이게 충이 네. 꽂혀 있는 걸 보니까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도 생기나요?
2: 저는 하루 왼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서 충동은 안 생긴. 한번 만져보실래요?
0: 아, 딱. 잘하시네요. 예능을 아세요?
5: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침 만화 보면은 어디 부위에 딱 침을 놓으면은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2: 아.
5: 그런 부위가 진짜 있나요?
2: 정확하게 말하면 없긴 합니다. 한 부위를 딱 놓는다고 해서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재미를 위해서 각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거의 주무시겠어요.
0: 근데 이게
2: 네.
0: 그 피부에도 좋지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2: 어, 맞아요.
0: 그것도 굉장히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나요?
2: 너무 많은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5: 역시 뷰티 MC.
2: 네, 실제로 탈모에도 침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0: 시원하게 올려주시죠, 형님.
2: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0: 네, 우주 끝까지 올려주세요.
2: 느껴지세요?
5: 네, 조금 올려...
2: 더 올릴까요?
5: 네,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0: 아, 나 눈 깜빡거리는 게 그 저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2: 거. 괜찮으세요?
5: 네, 지금이에요.
2: 어떠셨어요? 맞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5: 아니요, 저 엄청 편해서 에이스 침대 같았어요.
2: 어,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아주 풀페이스로 제대로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5: 예.
2: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와이씨도 15분 정도 맞고 계실게요.
5: 네.
2: 고생하셨습니다.
0: 하느하기 좀 이제 외국 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 네.
0: 전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이게
5: 아, 근데 진짜 안 아파.
0: 어, 이게
5: 빼는 것도 안 아파.
2: 실제로 외국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시고
0: 그렇죠, 무서울 것 같긴 해요.
2: 맞아요, 낯설어 하시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거의 맞아, 대부분입니다.
5: 맞아.
2: 고생하셨습니다.
5: 고생하셨습니다.
0: 봐봐,
5: 한 줄 잘못 준 것 같아.
2: 오늘 정한팀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0: 일단은 전혀 안 아팠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근육이 좀 올라간 느낌?
2: 네, 맞아요.
0: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진짜 이 리프팅이나 얼굴 동안 이런 거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맞습니다. 일단 외국분들이 보셨을 때도 정말 이게 희귀하니까 외국분들 많이 안 해보신 부분인데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말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고 정말 안 아프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2: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속을 처음 체크하셨죠?
0: 네.
2: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얼굴을 보셨어요.
0: 네.
2: 자, 남아있는 건 뭘까요?
5: 이제 바디.
0: 바디.
2: 맞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네.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5: 오. 와우, 리버블.
2: 몸 교정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5: 네. 오!
0: 바이! 이어서 K-1번 뷰티 코스 요리네요.
2: 네, 맞습니다.
5: 오케이, 좋았어.
2: 마지막 코스 잘 체험하고 오세요.
0: 예,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가세요.
5: 예. 마술 먹어 가세요.
0: 아, 네?
5: 이야.
6: 잘 받고 오셨을까요?
5: 예. 너무 어려지고 왔어요.
6: 엄청 어려진 것 같아요.
5: 예.
6: 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네. 체형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5: 오.
6: 뷰티가 뭐 얼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새 몸의 바디 라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5: 네.
6: 그 부분을 우리가 추나치료라는 걸로 좀 잡아볼 겁니다.
5: 오.
0: 근데 질문 네. 하나 되겠습니까?
6: 네.
0: 추나가 무슨 뜻이죠?
6: 추나, 밀고 당기는 건데 과거부터 그 추나가 그래서 몸을 밀고 당기면서 불균형을 맞춰주고요.
0: 네.
6: 우리가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려주거나 늘어나 있는 근육은 당겨주거나 관절도 마찬가지로 좁아져 있는 거는 넓혀주고 넓혀진 건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추나 치료 진행을 했었고 밀고
0: 밀당.
6: 당긴다. 밀당 잘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당 체질입니다.
6: 엄청 여성분들께 인기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까?
5: 네, 맞습니다.
6: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5: 확실히 아시네요.
6: 아니요, 제가 너무 좋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장시간 앉아 있고 우리
1: 맞아요.
6: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목은 많이 굳게 되고요.
1: 맞아요.
6: 어깨 말리게 되고 또 오래 앉아 있는데 다리도 꼬고 있거든요.
1: 맞아요.
6: 그럼 골반 틀어지고. 근데 오늘 높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 맞아요.
6: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추나 치료로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열 검사를 했던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이렇게.

0: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보이는데 위에 분 밸런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세요. 이수님은 정말 체형이 완벽하십니다.
1: 형 잘 때 이렇게 잘 자잖아.
2: 혹시 이거 이 앞부분만 좀 포샵해 주세요, 조용히 몸짱으로.
0: 근데 밑에 와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높이가 왼쪽이 좀 많이 높아요.
3: 맞아요.
0: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3: 맞아요. 엄청 틀어져 있어.
2: 이 정도면 뗐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 정도는 아니야. 뭐 내가 조립식이야?
0: 그래서 와이어님부터 오늘 추나 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우리 몸에 바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바닥이 골반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다리 길이가 왼쪽이 짧아요.
2: 오.
0: 반쪽 올라갈게요.
2: 오.
0: 오. 오. 자, 시원하신가요?
2: 예. 시원하네.
1: 180. 와우!
0: 와우!
1: 끝났어요.
0: 네, 내려오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1: 벌써 끝났어요? 아, 더 하고 싶었는데. 형, 대박이야.
0: 이샤님, 요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2: 저희 어깨가 항상 좀 말려있어요.
0: 말려있어요. 봐드리겠습니다.
2: 예?
0: 어깨 말리는 거의 특징은요, 등이 구부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등을 먼저 좀 봐드릴 겁니다. 네. 저한테 힘 펴고 기대시면 됩니다. 한번더 쭉.
1: 시원하지?
2: 오, 시원해.
1: 오, 그래.
0: 쭉 펴신 느낌으로 한번 쭉 펴주시고 천장으로 누워보실게요, 똑바로.
2: 예. 좋습니다. 잠시만요. 예.
0: 네, 고생하셨습니다.
1: 오!
0: 목 한번 움직여보시고요.
2: 오? 오, 좋은데요?
0: 좋으신가요?
2: 다시, 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0: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
2: 우와.
0: 좋습니다. 네, 오늘 추나 처음 받아보셨죠?
1: 네.
0: 어떠셨을까요?
2: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0: 네네.
2: 드륵 하고.
0: 그쵸.
2: 사실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0: 무서웠었죠.
2: 무서웠는데. 네. 딱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진짜 맞춰진 느낌이.
0: 맞춰진 느낌.
2: 오, 이게 진짜 신기하다.
1: 퍼즐처럼.
2: 진짜.
1: 시원해지고.
0: 시원해지고.
1: 네.
0: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부위에 다 그렇게 뚜둑 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아요. 막 할 땐 일시적으로 시원해도 안 맞는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아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이야, 좋았다, 좋았어.
2: 아,
1: 은혜.
2: 우! 아니,
1: 네.
2: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진 K-한방 뷰티가 또 좋은 점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밸런스 이걸 또 다 해주니까
2: 3-in-1이잖아요.
1: 그게 뭐죠? 일석삼조?
2: 이너 뷰티.
1: 아, 이너 뷰티.
2: 얼굴.
1: 얼굴.
2: 몸.
1: 아,
2: 한번 할 수 있다.
1: 여러분들께서도 또 K-한방 뷰티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2: 안녕.

오늘 행사가 어느 때보다 더욱 뜻깊은 이유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세 건의 환수문화유산이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한 이후 첫 환수의 성과이자 모두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과 관련 있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저장 시킨 문서들은 우병장들이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석장은 최익현 선생의 편지입니다.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호소하고 주권을 주창할 때 그 실정 그 자료로서 산 자료로서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급하게 19년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에 이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분들의 정성 노력이 노고가 대단한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조현모 가곡은 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건물이에요. 제사도 지내고 건물을 세우고 일종의 이제 낙성식을 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축사를 써준 겁니다. 그걸 친필로 써서 나무 현판에 걸었던 건데.

0: 닭가락대가 찍혀 있는 거거든요. 새 닭가락 세 개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물대세 발자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네. 약해서
1: 가요.
2: 특별히 이곳은 거제의 청동리에 위치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 산지입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 약 10여 개국 32명이 참석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중생대 백악관의 다양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을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
3: 지금 보시는 이곳은요, 새 발자국하고 인용 발자국, 그리고 공룡 발자국까지 한 장소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가까운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밀집도가 높게 보이는 중에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0: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가 걸어간 거예요. 이게 왼발, 오른발, 아마 이게 왼발.
4: Left foot track.
0: 네. 이게 맛있다.
4: 네, 벌써.

0: 이 삼랑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조강유 공룡이 대규모로 이동했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룡 발자국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함께 여러 마리가 동시에 걸어간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1: 여러 나라의 여러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질 유산을 함께 연구하고 보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보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매우 획기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이제 오물이 모이는 것이 아닌 급경사의 배수로를 통해서 빠르게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궁가 월지라는 곳에서 이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태자랑 가장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은밀하게 왕족이나 태자나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전형적인 신라 고분임이 확실합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주송리 고분군 내에서는 약 한 15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지표사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 시골조사에서 그중에 10기 정도가 실제 고분임이 확인이 됐고요. 그동안 전북 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장수라는 곳은 신라가 백제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주요 길목 중에 하나여서 신라가 이쪽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라인들을 일부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침령산성을 발굴 조사하면서 적지 않은 양의 그 신라 토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토기 모습들이 춘송이에 출토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침령산성과 춘송이가 세트로 연계가 돼서 아마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악기가 바로 그 장수 춘송리에서 출토된 훈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물들은 시신이 묻힌 머리맡에 대부분 다른 토기들이 부정이 됐는데 요 토기만 그 시신의 발쪽에 묻혀 있습니다. 시신을 매장하고 의뢰 과정에서 아마 장송곡이랄지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활용한 그런 유물이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출토된 허리 장식,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격이 높은 토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적어도 침령산성의 운영과 관련된 인물이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격이 높았던 인물이 묻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이쪽 마을 사람들이 이쪽 나무 밑에서 놀고 저쪽 마을 밑에 사람들은 저쪽 마을에 놀고
1: 내 애들은 뭐 나무 위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 큰

여기가 85년도 이마땡 건설 계획 발표를 하고 숨을 위기했던 나무를 민과 관이 다 합동을 해가지고 살려낸 나무입니다.

0: 이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노거수 중에서 가장 비싼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이번 2024년에 그 94년 상식 사업을 마무리했던 준공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용계리 마을 주민분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자연유산을 살려내기 위해서 90년대에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토창장 안동시 장병기.
2: 상식할 때 저희들이 뿌리를 자를 때 참 보니까 어마어마한 뿌리가 잘라지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이 나무들이 그때 잘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흙을 돋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30년이 지나가지고 싱싱하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죠.

큰 대형목을 이식을 하면은 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70% 정도 없어진 상태니까 새로운 세근 뿌리를 빨리 발달을 시켜야만이 수관 전체의 수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게끔 뿌리 발달 유도를 해놨는데 그게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자연유산과 사람 간의 주고받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뼈에는 살았던 기간 동안 다양한 정보들이 추적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은 일산 쌍릉에서 발견된 인과람입니다. 일산 쌍릉은 1917년 일제강점기 때 1차 발굴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그 인골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자에 대한 애우처 안에서 이렇게 목재 유골함을 만들고 모아놨던 것이 지금은 그 일산 쌍릉의 무덤 주인을 판명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0: 사망 시기가 7세기 전반 그리고 60대 남성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이상 쌍릉 대왕릉의 주인이 백제 무왕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그 2021년 은평리 고분에서 발견된 그 두 인골 두 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은평리 고분의 매장 시설은 백제 사비기의 아주 특징적인 단면이 육각형의 판석을 이용해서 만든 석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누적 과일과 여성의 경우에는 6세기 말에 남성의 경우에는 7세기 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같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추가당을 해왔기 때문에 부부였을 가능성을 추정이 하였으나 이제 그 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마 모자 관계 엄마와 아들이었을 거라는 해석을 우리는 내릴 수 있었습니다.

0: 지금 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1500년 전에 배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얼굴이 어땠는지, 그리고 신체 크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생전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 등을 3차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자료를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0: 이번엔 통일교육을 좀 더 다른 시선에서 봐볼까 합니다. 아주 특별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귀엽고 멋진 친구가 나왔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경기도 평택시에 살고 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동상초등학교 5학년 전우영이라고 합니다. 오,
0: 아까 제작진에게 살짝 듣기로는 우영군이 작년에 정말 특별한 상을 받았다고 해요. 어떤 상인가요?
1: 한민족 통일 문화재전에서 그림 작품으로 통일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0: 어마어마한 상을 타셨는데 그림의 제목이 뭐예요?
1: 휴전선을 삭제하시겠습니까?
0: 제목이 굉장히 특이한데 그림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1: 휴전선을 클릭 한 번으로 쉽고 빠르게 삭제하여 통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0: 와, 마음이 엄청나게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림을 한번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네, 가능합니다.
0: 네, 씩씩합니다. 아주 우영군. 아, 네. 너무 멋있는데요? 짜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남한과 북한을 막고 있는 휴전선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어제 통일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0: 진짜 대단하죠? 너무 대견하고 부모님도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을 그리게 된 특별한 이유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셨어요?
1: 돌아가신 외증조 할머니께서 북한 신학민이셨다고 하셨는데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셨다고 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0: 마음도 너무 예쁘다. 그런 마음을 확 느낄 수 있는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영군 평소에 통일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있었었나요?
1: 평소에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한민족 통일 문화 재전을 통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0: 네. 아니, 좀 긴장돼요?
1: 네, 긴장되네요.
0: 긴장하는 말투로 얘기하는 게 귀엽기도 하고 순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우영군.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타임. 퀴즈 좋아해요?
1: 퀴즈요? 네. 좋아하지는 않는데 해보면 좋죠.
0: 그쵸? 해보면 좋겠죠? 오늘 주제로 한번 퀴즈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우선 첫 번째 문제는 가볍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 남북한이 하나로 뭉쳐 단일팀으로 출전할 때 사용하는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이 깃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한반도기?
0: 오, 네, 대단한데요? 한반도기. 딩동댕. 여기는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역의 영어 이름은 무엇일까요?
1: DMZ.
0: 와, 역시 통일부 장관상을 받을 만한 자질이 있습니다. 만점 받으셨어요. 축하드려요. 우리 우영군은 형제가 어떻게 되나요?
1: 동생 하나 있습니다. 저기.
0: 저기 있어요? 어디? 아, 저기 있구나. 아, 동생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아, 귀여워. 네, 닮았어요, 우영군과. 동생은 왠지 긴장 안 할 것 같아요, 더. 느낌이, 인상이. 우리 우영군이 동생군하고 놀다가 가끔 이렇게 다투 때도 있어요?
1: 네.
0: 그럴 때는 어떻게 화해를 해요?
1: 형이 제가 먼저 풀고 화해하는 편이에요.
0: 대견하다. 초등학생이라 그렇게 마음 먹기가 쉽진 않은데 우영군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평화 통일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1: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단점을 고치고 장점을 높여서 평화롭게 하길 바랍니다.
0: 서로 양보하고.
1: 네.
0: 아까 우영군과 동생이 서로 화해하듯이.
1: 네.
0: 마음 씀씀이와 생각하는 게 너무나 초등학생 같지 않은, 오히려 옆에서 들으면서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 그 전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1: 아까 노래 부를 때 네. 노래가 너무 예술적이었어요.
0: 아 진짜요? 노래가 예술적이었어요? 어 너무 감동이다.
1: 이렇게 만나서 영광이고.
0: 어머 와 이거 완전 돌발 질문이었는데 우영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최고의 찬사를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따가 또 해야 되는데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하지? 마지막으로 우영군은 커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요?
1: 미술 관련된 일을 즐기면서 하고 싶습니다.
0: 우영군의 미래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군의 미래를.
1: 네.
0: 네.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1: 이번 콘서트에 초대해주셔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랑거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더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에는 분단이라는 무거운 짐 대신에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평화통일의 희망이 다음 세대에도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0: S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게 많이 나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같은 또래로서 이제 북한 친구들은 대학 친구들은 시험 끝나고 뭐 축제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또 취업은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한데
1: 제가 북한이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나 북한도 학교가 있을 텐데 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뭘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뉴스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 저희가 뭐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 같은 거를 많이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소소한 행복을 찾는지 좀 궁금해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연구하고 또 교육활동하고 있는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에 우연하게 초극적 이동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북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연구를 지속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북의 내부의 상황들, 북의 내부에 어떤 사회적 환경이 있고 사람들은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상당히 미시적인 수준에서 연구하는 작업들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원래 알기로는 북향민들은 굉장히 체제에 좀 제약이 많이 되고 그리고 자유도 없고 그리고 본인들의 의지나 뭐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통제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었고 그런 분들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제가 만나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또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를 이해하려면은 그곳에 가서 정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거를 먹고 어떤 의례를 참가하고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단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되는 그쪽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 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그나마 우리에게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려오신 분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접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그 사람들의 생활 세계에 갇혀 있는 굉장히 파편화된 정보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에서 나는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분들의 사회경제적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것인지 실제로 북한 전체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 그런 문제에 봉착한 것인지 잘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들을 1차 자료와 여러 가지 최대한의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해야지만 북한 내부의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북의 자료가 지금 한국에서는 다이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많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들에게는 이 특정한 그 허가를 받은 도서관, 중앙도서관이나 저희가 있는 뭐 다른 대학의 도서관 같은 곳에서 좀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그런 거예요. 미국의 국회 도서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북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저널이라든가 이 잡지 그리고 노동신문 중에도 구하기 어려운 판본을 디지털로 다 만들어서 모든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다운받아서 보거나 볼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관계인 거죠. 해외의 도서관에서는 온라인 카탈로그로 모든 연구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북을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우리 사회는 북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약하고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 라는 것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1: 특수자료에는 민주조선도 들어가고, 그리고 청년전이, 조선인민군, 천리마, 예술영화도 있고, 텔레비전 연속극도 있고, 아동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영화도 있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다큐멘터리인데, 북한에서는 기록영화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다양한 영상 특수자료도 있습니다. 70년대에 이 노동신문이 불온 간행물 취급 규정에 따라서 어떤 제약이 있었다가 88년에 이게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서 다시 이제 제한적으로 관리를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다볼수 있게 하면서 영화 같은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뭔가 우리와 뭐 예술을 보는 속도라든가 그 안에 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표현 방식도 굉장히 다르죠. 뭐 띄어쓰기도 다르고 어떤 용어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외국어로 공부할 때는 그 문화를 알아야지 또그 언어가 그만큼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그 문화적 어떤 논리 체계 내에서 북한의 자료들을 이해해야지만 북한 사회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북한 체제가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 The history of inter-Korean sports has been marked by both triumphs and challenges. What memorable moments still lie ahead? Join us as we explore the future of inter-Korean sports.
3: 올림픽 때 전쟁 멈추듯이 예, 이것도 또 한번 그렇게
4: 멈추게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도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2026년 월드컵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세 나라가 공동 주최하기로 했어요.
3: 이런 북미, 중미가 합쳐서
4: 그렇죠.
3: 가네요.
4: 어떻게 보면 예. 북아메리카에서 예. 공동 주최를 예. 하는 건데 이 또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한 나라가 주최하기에는 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반 시설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나라가 공동 분배를 하면은 좀
3: 뭐 경제적인 부담도
4: 경제적인
3: 적고.
4: 부담도 예. 적고 하니까 좀 좋지 않을까.
5: 그게 이제 분산 개최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그 32개국 출전에서 이번부터 48개국으로 늘어났어요. 게임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4: 네.
5: 그런데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경기장이에요. 경기장 치워놓은 다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끝나고 나면 활용도가 없잖아요.
4: 그렇죠. 이게 비용이야 정말.
5: 네.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해버리면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죠. 네. 할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겁니다.
4: 네.
5: 2030년 월드컵도 또 여러 나라가 분산해서 치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4: 아, 거기도 이제 뭉쳐져 있으니까.
5: 네, 네.
3: 유럽과 저 아프리카 꼴이 이렇게 하나가 그렇죠. 이렇게. 네.
4: 이렇게 된다면 남북한이 그러니까. 한번 공동 주최를 하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아 근데 저는 또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쟁 중이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5: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4: 예.
5: 가뜩이나 이제 월드컵 올림픽 하면 선수단 안전이 제일 문제예요. 예. 물론 관중도 그렇지만.
4: 예.
5: 근데 이제 보안 검색, 검문 검색이 엄청나게 이제 강화될 텐데 이란 선수들은 월드컵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고민이 빠진 거죠.
3: 어디서 경기를 하는 거죠?
5: 미국에서 조별리그 이란이 하필이면.
3: 아 그럼 뭐.
4: 이 이란

0: 그 참여는 할까요? 그것부터 궁금한데요.
1: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면 네. 참가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지금 떨어진 팀들이 지금 탐을 내고 있습니다. 아. 그 한 자리를 대체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이런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안 나가면요. 예. 사실 다음 대회 출전권을 거의 박탈당해요. 아. 수입 면에서도요. 예. 사실 한 16강만 가면 일단 100억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오.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요.
0: 예, 예. 예.
1: 그 금액도 무시 못하고요.
0: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잠시 이 월드컵 기간만큼은 좀 다들 전쟁을 멈추고
2: 올림픽 때 전쟁 멈추듯이 그렇죠. 네. 예, 이것도 예. 또 한번 그렇게 평화의 무드를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1: 참고로요. 1998년 그 프랑스 월드컵 때요. 네. 이란과 미국이 조별리그에서 붙었어요. 오. 그때도 서로 원수였습니다. 세계적인 화제가 됐고 다 불상사를 우려했어요.
0: 예.
1: 관중끼리 싸우지 않을까. 오. 선수끼리 예, 예. 그냥 뭐 어떤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깜짝 놀랄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경기하기 직전이 뭡니까? 양국 선수들이 악수를 하죠.
0: 네.
1: 그때 이란 선수들이 하얀 장미를 미국 선수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럼 왜 백장미였을까요?
0: 평화의 상징.
1: 예, 이란에서 이 하얀 장미가 평화의 상징입니다.
0: 이것이 이런 일이 진정한 스포츠죠.
1: 그다음에 이제 관중들끼리도 서로 이제 화해가 되고 춤도 같이 췄어요.
0: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런 장면들 보면은 또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1996년에 그 북한의 17살 개순이 선수가요.
0: 네.
1: 일본의 그 천재 다무라를 거를 꺾었어요. 대이변을 일으킨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때 남북한 관중석 그다음에 그 같은 선수들이 전부 다 박수 치고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일본하고 했어요. 남북 단일팀이.
0: 네.
1: 그때 북한 선수들이 하루 전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말이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골 넣었어요. 일본전에 넣은 골이 올림픽 여자 하키 딱 한 골. 유일한 골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일본전에 넣은 거예요.
0: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스포츠가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뭐 공동 입장, 단일팀 이거 말고 또 새로운 방안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선수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국가대표 선수하고 지도자들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0: 네.
1: 해봤는데 단일팀 반대하는 거 아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0: 네.
1: 남북 화해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절차적 정당성하고 투명성을 좀 제고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예, 예.
1: 너무 급박하게 하지 말고 시간적으로 최소한 6개월 전부터 단일팀 만들기로 미리 합의를 하고 선수 20명, 20명 뽑아서 그러네요. 선발 전원과 평가 방법이 많거든요. 그 남북 지도자들이 보고 공정하게 선발을 하면 아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그게 스포츠맨 정신이죠.
1: 네. 근데 이제 올림픽과 월드컵은 워낙 개인의 꿈이 굉장히 큰 대회잖아요.
0: 맞아요.
1: 유소년 교류.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서울과 평양 축구팀이 왔다 갔다 하면서
2: 경평
1: 축구전을 했어요.
2: 그렇죠. 예.
1: 그다음에 1900 아까 그 탁구 다닐 때 하기 1년 전 1996년 가을에 국가대표팀 남북이 서로 평양과 서울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0: 그러니까
1: 일제시대 예, 경평 축구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쟤는 농구나 배구나 각 종목들 있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팀도 좋고 뭐 약간 배구팀도 좋고 실업팀도 좋고 교류를 좀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교류를 확대하다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매년 전국에 17개 시도가 모여서 전국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1: 한 번 정도는 북한하고 한번 남북 합동 전국체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0: 그렇죠.
2: 대잔치 되겠다.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것도 충분히 다닐 팀한테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좋은 방법인데요.
3: 좀 기자님 얘기 들으면서 좀 힌트가 생긴 것 같아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정세가 되게 혼란해지면서 우린 그럼 어떻게 하지? 예전에는 그래도 대화가 되고 급박하게라도 뭐 한두 달 안에 팀을 만들지만 이게 안 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근차근 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고 같이 모여서 훈련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문제가 없다면 남쪽에 있는 선수들도 괜찮을 거고 남북이 힘을 합치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스포츠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너무 급박하게 이 두 개의 공동체가 뭐 경제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통합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뭔가 갈등이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천천히 모여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게임을 하는 것처럼 모든 통합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건 오늘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저는 얻은 것 같아요.
0: 네, 앞으로 이 남북 간의 스포츠가 어떻게 흐르게 될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점차 기대가 됩니다. 세계 국제적인 이 추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곳곳에서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4: 그러니까 전쟁은

0: 우리에게 트라우마 있어요. 아버지가 저녁에 안 돌아오시면 불안해요. 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6.25 때 한강철교가 폭발했잖아요. 그게 지금도 깊은 트라우마 있어요.
1: 지금의 뭐 이란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지경학과 그리고 기술로 인한 여러 가지 자원 경쟁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창회 삼경 세우시 양인 심사 양인지 환정 미읍 천장효 경파나 산문 후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임 라이브 오늘 처음 오게 됐는데 이렇게 360도로 관객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너무 새롭기도 하고 되게 약간 살짝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너무 재밌는데요. 오늘 아임 라이브 위해서 사실 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고요. 마이스페이스가 나의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 음악들은 좀저 혼자서 제 작업실이나 제 집이나 제 공간에서 써내려간 곡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약간 나의 사적인 공간으로 조금씩 초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첫곡 마이스페이스 들려드렸고, 그 다음으로 Always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은, 약간 델리케이트한 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인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불러봤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Always라는 곡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Always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좀 보사노바 느낌의 약간 귀여운 곡이었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최근에 이별하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에? 또손 들어주셨고 혹시 이별하신 분? 다행히도 한 분만 계시.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사실 이별이라는 게뭐 친구와의 이별일 수도 있고 연인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그 이별이 슬퍼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슬프세요? 제가 기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좀 다음에 들려드릴 TBH라는 곡은 굳이 이별이 안 슬퍼도 되잖아. 그냥 좀 신나게 즐기고 나너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즐겁고 당당해라는 거를 좀 유쾌하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곡 TBH 조금 신나는 곡인데 같이 재밌게 잘 즐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르는데 몇몇 분들이 빵긋빵긋 웃어주셔가지고 저도 계속 웃음이 터졌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를 여기서 I'm Live에서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잠깐의 홍보를 좀 하자면 제가 4월 초에 필리투라는 싱글을 발매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발매한 싱글인데 사실 이렇게 밴드 셋으로 해서 공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멋진 우리 밴드 멤버분들이랑 편곡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기대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필리투는 약간 좋아하는 걸 알지만 약간 모른 척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표현해 봤는데 좀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아 근데 너 싫은데? 아 근데 좋아. 약간 이런 좀 양가 감정, 좀 복잡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필리투 멋진 밴드 편곡으로 한번 들려 드려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 공연장이 그 가창자가 서 있고 앞으로 쭉 그 관객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제가 관객분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얼굴도 보고 싶고 저기 계신 분들 보고 뒤에 계신 분 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더 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Scared of Love이라는 곡인데요.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데 상처받기 싫어서 무서워서 시작하기 좀 두려울 때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녹여내 보려고 한 곡이었고, 근데 그런 마음들을 곡에 담아서 앞에서 관객분들 앞에서 불렀을 때 조금은 마음이 좀 털어내지는 느낌? 조금 아 노래를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앞으로 더 안 무서워 해도 돼,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Scared of Love이라는 곡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0: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방금 곡이 마지막 곡이었어요. 제가 멘트를 했었어야 됐는데 뭔가 말할 것들이 뭔가 많게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다 보니까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을 제가 못 드렸거든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I'm Live 나왔는데 빨리 가기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앵콜곡 한 곡 더 들려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If You're the Rain이라는 제가 싱글로 발매했던 곡인데 그대로 번역하자면 너가 비라면이라는 곡인데요. 비가 오면은 사실 저는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은 괜히 약간 울적해지고 뭔가 살짝 센치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너가 비라면은 그냥 좀 비 오는 거 더 기다릴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마음에 써본 곡이고 이 곡은 크러쉬 선배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었는데 또 I'm Live 왔고 밴드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제 솔로 버전으로 조금 바꿔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특별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I'm Live에서 관객분들의 360도를 둘러싸여 해서 노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If You're the Rain이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는 불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날로그 옵셋 인쇄에서부터 디지털 인쇄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취급 가능한 회사이며 국내 순수 인쇄물 수출 기업으로 최초로 2천만 달러 수출탑을 달성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검증된 회사입니다.
1: The firm has produced high-end printed materials, which require precise printing as well as color management skills. Premium calendars and hard-covered products for people's daily life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Also, the company has recently developed pop-up books and eco-friendly packages to cope with the latest market trends.
2: 백컴 코리아는 인쇄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전부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으로는 고급 아트북, 사진집, 아동용 팝업북, 양자 및 무성 단음봉 외에도 럭셔리 브랜드의 패키징, 캘린더, 다이어리, 카탈로그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손에 잡았을 때 감동을 주는 인쇄물, 종이의 질감이나 인쇄의 깊이, 후가공의 디테일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는 하이엔드 인쇄물에서 백컴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유수 출판사와 브랜드들을 고정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또 고품질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쇄와 재본 과정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The integrated manufacturing system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The firm has built its own infrastructure for ultra-precision digital printing skills as well as coating and post-processing technologies. By collaborating the cutting-edge automation equipment with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printing sector.
3: 인쇄 재본 공정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원자재 품질 및 관리,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의 현장 관리입니다. 백컴은 생산 과정에 있어서 자동화를 추진해왔고, 공정에 있어서의 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은 불량 감지 센서 및 카메라 등의 자동화된 요소와 유관 검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철저히 생산 개수 단위로 랜덤 샘플을 선별해 각 생산 라인의 기장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의 총괄인 프로젝트 매니저 역시 생산 과정 단계마다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ince 2021 to increase productivity. By creat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it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And the company is planning to improve the current smart factory system.
4: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자동화된 공장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 패콘 코리아의 해외 수출의 주된 생산품 중의 하나인 캘린더 제품의 경우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하여 생산 자동화율이 7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렴한 인건비에 이점을 지닌 해외 업체의 경쟁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1: Pecom Korea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rinting and binding process, as well as to develop sensuous designs.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technologies, obtained related certificates, and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5: Pecom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는 인쇄 재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작업을 계획 중입니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수십 가지의 부품을 제공받아 이를 키트로 조립해 생산해내는 작업이라던가 상업 인쇄 외에도 패키징 분야에 전문적인 생산 역량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장비 라인을 구입해 조립하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제조 과정의 지속적인 자동화 그리고 AI 접목 역시 연구소를 비롯한 프로젝트 관리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최적화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 The company has achieved overwhelming revenue in the Korean market, and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global field. By expanding overseas branches, the firm is planning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global clients.
0: 저희 백컴의 비전은 한국 인쇄문화의 전통을 이어 세계 그래픽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이것이 패컴의 길입니다. 인쇄된 종이 한 장에는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이 담깁니다. 패컴 코리아는 지난 28년간 한국의 손끝 기술을 세계에 새겨왔습니다. 앞으로도 메이드 바이 패컴이 세계 최고 품질이 보증서가 되도록 끝까지 인쇄 한 길을 걷겠습니다.
1: Peckham Korea has caught the attention of the world by developing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global printing industry in the near future.

0: Korea has been a world-leading shipbuilder and gained recognition, especially in the fields of eco-friendly and highly value-added shipbuilding industries. Tools and materials like pipes, engines, and electronic components are necessary elements for the operation of ships. Samyang Metal has specialized in producing piping materials, which play a core role for different types of ships. We introduce Samyang Metal, which has provided high-quality components and given a boost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Samyang Metal is located in Sahagu, Busan.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copper alloy pipe fittings for ships and plants.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achieving global certifications, the firm has actively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삼양금속공업은 창립 후 37년간 비철금속 관위험세를 전문적으로 제작한 기업입니다. 창립 이래 구리, 니켈, 합금, 배관제 한 분야에 집중하며 조선뿐만 아니라 육상 및 해양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에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한 길을 걸어온 만큼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저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0: Pipe fittings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Pipe fittings can move seawater, freshwater, fuel, and lubricating oil more safely. As the products are made with copper-nickel alloys, it can maintain improved performances even under a seawater environment. The advanced quality of the company's products has earned trust in the shipbuilding sector.
2: 저희 제품 소재는 카파, 니켈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쿠니 제품은 바닷물의 내식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선박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하는 발라스트 라인, 소화 라인, 냉각 라인 계통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크게로는 28인치부터 작게로는 2분의 1인치까지 다양한 규격을 제작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관 라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파이프 피팅류, 엘보, 레디샤, 티 등과 환봉으로 제작되는 프렌즈류 및 여러 가지 가공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0: Precise cutting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of the company. After processing the raw materials based on the designs, the shaping stage is carried out with the press machines. Thanks to the proper processing facilities and advanced skills of workers, premium products can be produced.
3: 저희는 원소재 단계부터 화학 성분과 불순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이 요구 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열처리 공정을 통해 기계적 물성치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형 관리입니다. 성형 및 단조 음영은 제품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초도품 확인을 통해 형상과 치수를 점검하고 공정 중에도 금형 상태를

0: 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구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며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생산 및 관리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checked the product quality with a variety of different testing devices. Only the ones that pass the strength, hardness, and thickness tests can be released to the market. Also, the firm has boosted studies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The company has especially focused effort into improving the surface treatment stage.
2: 저희는 품질 안정성과 고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품질 혁신 활동과 생산 공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품질뿐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품질 보증 체계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드노, 카타르 에너지, 아람코와 같은 중동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수주 단계부터 제품 출고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 보증 체계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1: By putting top priority on the product quality, the firm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Instead of depending on a specific market, it has strived hard to expand the supply chain in all parts of the world. And the company is planning to make innovative attempts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3: 삼양금속공업의 경영 방침은 첫 번째, 인간 존중 경영, 사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며 임직원과 고객, 협력업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두 번째,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생산과 작업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원칙 아래 무죄의 사업장을 실현합니다. 세 번째, 품질 혁신 경영,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공정 혁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신뢰를 추구합니다. 네 번째, 고객 감동 경영, 철저한 납기 준수와 책임 있는 대응으로 고객에게 감동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세계 시장 선도 경영,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금속 조선 기자재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1: Samyang Metal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as a leading business in the global piping materials market.

0: Premium ingredients and years of perseverance are necessary to produce high-quality jjokbae, or traditional Korean salted and fermented seafood.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arried out the fermentation process in its own tokgul, or underground cave. Tahe Food has produced premium jjokbae with its traditional method and patience. We explore Tahe Food, whic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maintain the original flavors of ingredients without using artificial additives. Tahe Food is located in Ik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produced low-salt jjokbae to cope with the latest trends in the food market.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operated modernized production facilities to enhance safety and hygiene control. And the products with savory tastes have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1: 다해식품은 30여 년 동안 전통 발효식품인 젓갈만을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제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위생과 품질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직원분들과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면서 공존하는 식품 기업입니다. 내수 시장의 안정을 발판 삼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여 대한민국의 수산 발효식품인 젓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operated its own underground cave, which can keep the products at a steady temperature. And 젓갈 can be fermented slowly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As the optimal temperature and humidity levels can be

0: obtained, a stable fermentation environment can be formed. As a result, the original tastes and flavors of the products can be maintained and improved. Also, the deep and savory tastes of the company's Tokai products can be completed.
1: 토골은 천연 저온 저장고라고 불릴 만큼 젓갈을 숙성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년 내내 14도의 일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가 유지되어 토골에서 젓갈을 1년 이상 숙성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젓갈 고유의 감칠맛이 깊어집니다. 젓갈 중에서 황석어, 멸치, 갈치, 밴댕어젓 등 생선으로 만든 젓갈을 주로 토굴에서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0: Under its own brand, 자연다감, the firm has produced green tea small octopus 젓갈 and green tea squid 젓갈 with a low salt green tea seasoning. The unique fishery smell of 젓갈 has been reduced and a clean taste has been improved. Also, it has developed small packages that consumers can enjoy more conveniently.
1: 저희 다혜식품의 대표 제품인 녹차 양념 젓갈은 젓갈 특유의 비린 맛과 짠맛을 낮추고 감칠맛과 깔끔한 맛을 높여서 호불호가 강한 젓갈의 단점을 줄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새우젓은 전통 숙성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생산 시설에서 발효하여 특유의 시원한 맛과 감칠맛을 냅니다. 또한 액젓은 지하 숙성 탱크에서 최소 2년 이상 발효 숙성하여 깊고 진한 향과 맛이 좋습니다. 특히 황석어 액젓은 국내 최초로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utomation facilities to manage the whol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It has introduced stirring machines for the production of seasonings. The ingredients can be mixed more rapidly and evenly, so the production time has been reduced.
2: 다혜식품은 무엇보다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섭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물질 선별과 금속 검출, 염도 관리 등 전 공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품질 관리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0: Tahe Food has improved the production facilities and increased the work efficiency. By checking the status board in real time, it can manage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more systematically.
2: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지만 생산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이나 작업 동선, 공간 활용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후 삼성전자팀과 함께 생산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작업 동선을 개선하고 설비와 저장 공간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액젓 작업장의 경우 충진 설비와 저장 탱크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작업 환경과 위생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0: By launching its own global brand, the firm has developed various solutions that can better promote the excellence of 젓갈. Also, it has developed new items like salted Polack low pesto as part of an effort to popularize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food. By constantly carrying out researches, the company has led the latest trends in the fermented food industry.
3: 다혜식품은 전통 젓갈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제품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젓갈 특유의 짠맛을 줄이기 위한 저염 제품 개발과 함께 멜젓 소스와 같은 다양한 피싱 소스 제품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식문화가 다른 해외 소비자들이 젓갈을 반찬의 개념보다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다가가기 위한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 씨암을 론칭해 명란젓 페스토와 같은 제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0: Tahe Food has actively provided the products to the Korean supermarkets and department stores, as well as through online platforms to gain more ground as a B2B brand. By achieving stable sales in the Korean market,

0: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in overseas countries. What is more, it has strengthened hygiene control and made innovative attempts to enhanc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1: 저희 다이식품은 전통 젓갈의 발효 비법을 고수하면서도 건강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신제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신제품 개발로 수산 발효식품 전문 회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젓갈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0: Thai food has maintained the deep taste of traditional jeotgal and applied modernized technologies to better promote the products.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We're gonna take you to hands down the hottest place on earth. Shall we go see what's happening at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Let's do it one more time.
1: Vibe in action.
2: Where researchers are working to recreate the nuclear fusion reactions that occur at the core of the sun here on Earth. This is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KSTAR, known as Korea's artificial sun, is an experimental device that verifies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nuclear fusion power plants. At the heart of nuclear fusion is plasma.
3: 융합 에너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소와 같이 가벼운 핵을 서로 합쳐서 다른 핵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건데요. 핵을 서로 합치기 위해서는 이 핵에 있는 전자를 먼저 떼어내야 됩니다.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고 이 플라즈마를 1억 도라는 높은 온도까지 올려야 비로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The challenge is that plasma is extremely unstable. To become a viable power plant, it must be confined within powerful magnetic fields and operated continuously for hundreds of seconds or more. In experiments conducted at the end of 2024, th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 successfully maintained 100 million degree plasma for 48 seconds, setting a new world record. This marks another major milestone on the path toward commercial nuclear fusion.
3: 저희가 파이어 모드라고 부르는 운전 모드를 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네이처에도 출판을 하고 다 성과를 이뤘고요. 2022년부터 계속 연구를 하면서 1억 도 플라즈마 기록을 계속 갱신하다가 2024년도에 48초라는 최장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이 기록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1억 도라는 온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핵융합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는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2: As effort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nd accelerate the energy transition intensif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oving beyond experiments and preparing to generate electricity from fusion. KSTAR is also accelerating the validation of technologies needed to operate future demonstration fusion reactors. One of the biggest changes is the material used inside the reactor. Researchers replaced the diverter, a critical component that directly withstands the plasma's heat, from carbon to tungsten. With a melting point of over 3,400 degrees Celsius, tungsten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commercial fusion power plants. However, if tiny tungsten particles enter the plasma, the reaction can become unstable in an instant. The researchers' solution is AI. Hundreds of sensors continuously monitor the plasma in real time, while AI detects early signs of instability and immediately adjusts magnetic fields and heating power. In moments when human operators cannot react quickly enough, AI steps in first.
3: 실증로에서는 이 안정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영역에서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 AI를 활용하면은 플라즈마의 굉장히 미세한 변화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운전 경로를 잘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 The next goal of all these experiments is to develop the operating scenarios needed for a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The target is to achieve this by 2030. To realize fusion energy as early as possible, the testing period at the demonstration reactor stage must be shortened. The government is also stepping up its efforts. This year, the nuclear fusion research budget has nearly doubled from the previous year to approximately $75 million. The goal is to build a Korean fusion demonstration reactor in the 2030s and move toward generating electricity from fusion power.
3: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가상 핵융합로가 있어요. 가상으로 K-스타를 만들어서 이 K-스타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걸 한번 모사를 해보겠다. 그런 목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요. 이 가상 핵융합로는 쉽게 그 실제 실증로 사이즈로 늘려가지고 다시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K-스타와 가상핵융합로 기술 그리고 AI 기술을 결합해서 실증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When nuclear fusion begins generating electricity, how will the energy landscape change?
3: 핵융합 발전소라는 게 굉장히 좋은 특성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건설하는데 입지 같은 제약을 많이 안 받는다는 게 특징이 있고, 뭐 도시 옆에도 지을 수 있고, 뭐 데이터 센터 옆에도 바로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또 24시간 꾸준하게 기저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핵융합이라는 거를 기존의 어떤 다른 전 수단의 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단계에 온다면은 기저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핵융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From experimentation to demonstration, Korea's artificial sun is now moving toward a future that generates electricity.
4: As I was listening, if I'm honest, I was thinking, yeah, this is incredible, but is it really going to happen? But after seeing it, as you mentioned, seeing is believing, it does genuinely feel hopeful, like this is going to be possible. A reality, 2030s, that's not too far away.
0: Yeah,
4: unbelievable.
0: Yeah, yeah, we've just seen the research center up and running. Mm. And I've seen Mr. Yoon. Yeah.
4: In the flesh.
5: There is still a long way, I believe. Fusion system development takes a lot of time and resources. Mm. So we have to go in a long step rather than a short one. So 2030, in 15 years, we have to demonstrate everything.
0: So reassuring.
4: Yeah.
0: Well, then I guess all the doubts have been cleared and all possibilities have been explored. So until the day an artificial sun rises here in Korea, either in the West or in the East, we'll be cheering on the journey of K-STAR every step of the way.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ill the end. And everybody together.
4: One last time.
1: Vibe in action. Wow.
6: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 truly transformative technology that is called green hydrogen.

0: 뭐 여기 여기에요? 뭐야? 길거리인가? 우리 인터뷰해요?
1: 어,
0: 이게 뭐예요? 어디야? 여기 어딘데?
2: 아이유 씨가 그때 이너뷰티 얘기하셨어요.
3: 네네네.
2: 요즘은 좀 이너뷰티도 속도 잘 관리해야지 뷰티가 채워지는 거.
3: 케이프 케이프드구나 그래서.
2: 그래서?
0: 뭐 케이프드에 뭐 그거 줬어?
3: 건강식.
0: 건강식?
2: 일단 어딘지 한번 가서 보시죠.
0: 어, 네. 뷰티의 신! 뭐야?
2: 여기 가는 건 아니고요.
3: 아, 아니에요?
0: 나랑 뷰티? 뭐야?
3: 아~
0: 한의원! 아, 한의원! 한의원?
3: 아, 이런 거 해야 돼요.
0: 아, 근데 맞아. 화병! 화가 많아.
3: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그거에 이게 시작이다.
0: 진짜 좋아. 이거 하고 야. 성장 클리닉. 나 아직 키가 좀 더 크고 싶어.
3: 피디님 이거 돼요?
0: 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네, 오늘 뷰티 체험하러 오셨죠?
0: 네네.
5: 앉아주십니까?
4: 예. 오늘 뷰티인데 한의원 오셨다고 하셔서 좀 놀라셨죠?
0: 놀랐어요. 네, 맞아요. 예.
4: 오늘 저희가 뷰티 중에서 이제 팔체질 검사를 통해서 뷰티를 조금 체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 소영이?
4: 팔체질 들어보셨을까요?
3: 아니,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4: 처음 들어보세요.
0: 저 처음이에요.

0: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분은 뭐 간의 기운이 셀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신장 기운이 셀 수도 있고 네. 그 갖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강한 오장육부 약한 오장육부 그거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네. 그런 거를 찾아드리는 게 팔체질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저는 심장이 센 것 같습니다.
0: 오?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열정이 항상 있어서.
0: 열정이 있으셨어요?
1: 네.
2: 좋습니다. 간이 센 것 같습니다.
0: 음주를 잘 하시네요?
2: 아니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0: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체질 검사를 정확히 해보기 위해서 먼저 문진표 챙겨드렸고요.
3: 와요.
0: 관련해서 한번 써보시고 나서 네.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와우.
1: 아, 정말 그거네요. 한방 KBT네요.
0: 네, K 맞습니다. 네.
2: K 한방 BT에
0: 관련해서 K. 피부 고민도 조금 네. 도와드릴 거고요.
1: 아, 유수분 네. 상태도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저는 또 수부지거든요.
0: 수부지?
1: 예. 네.
2: 근데 소화력이 엄청나 도를 씹어 먹을 수는 없는데.
0: 그 정도로?
2: 네, 네. 그렇죠.
1: 또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2: 아니, 내가 도를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고등생이네. 빨랬습니다.
0: 요것도 체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성격적인 것도 체질에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신 분과 빠르신 분.
2: 꼼꼼하지 않네요.
1: 저는 꼼꼼하고 빠른 편입니다.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1: 와이어스는 한글을 잘 못 믿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외국 분이신가요?
2: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한국, 보통 한국인, 한국인입니다. 형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진짜 오해하시잖아.
1: 예능적 요소라고 할까요?
0: 그렇지. 이국적으로 잘생기셔서.
2: 아, 감사합니다. 평소 대변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1: 대변 상태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 아, 이거다.
0: 마무리 되셨을까요?
1: 네, 기대됩니다.
0: 예, 기대되시죠.
2: 저 기대돼요.
0: 저희 팔체질은 총 8가지고요.
1: 네.
0: 그 사이에서 조금 문제를 풀어보셨으니 네. 내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한번 이따가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다 난 것 같은데? 4개나 되는 건데?
0: 4개나 돼요? 네. 이 정도면 50% 확률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예.
2: 나는
0: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열 검사를 할 겁니다.
3: 네.
0: 체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뜨거운지.
1: 아, 체열이요?
0: 체열.
1: 아.
0: 네. 그쪽으로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1: 아, 피 뽑는 건 줄 알았네.
0: 피는 안 뽑습니다.
2: 무서웠죠.
4: 이쪽에서 체열 검사 하실 건데요.
1: 네.
2: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4: 아니, 한 분씩 들어오세요.
2: 한 명만. 네. 자가. 무서워도 참고.
1: 들어오지 마세요.
4: 부탁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돌아오겠죠?
4: 준비되셨을까요? 네, 불 꺼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바닥에 이제 네모난 거 보이실 거예요.
2: 네.
4: 네, 그쪽에 서 계시면 되시고 불 꺼드릴게요.
1: 네. 오. 와, 장난 아니에요.
2: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0: 네, 검사 잘 하고 오셨을까요?
2: 네.
1: 장난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2: 네. 진짜 엄청난 수술이었어요.
0: 네, 아유.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1: 그러셨습니다.
2: 예. 시원해요.
0: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한 거 같이 토대로 해서 조금 체질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3: 전 없어요?
0: 정답이 50% 없네요. 예. 그만큼 대신에 오늘 좋은 음식들, 체질에 맞는 음식들 찾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앞서서 와이어님부터
3: 네.
0: 이쪽으로
3: 네.
0: 올라오실 거고요.
3: 네.
0: 검사 이제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0: 머리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3: 네.
0: 먼저 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 네.
1: 큰일 났나요?
0: 네.
2: 내일 죽나요?

0: 맥이 빨리 뛰나요?
1: 맥이 좋습니다.
0: 오, 예. 오, 오. 역시 예능을 잘 하시네.
1: 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배를 보는 건요, 우리 몸의 저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소화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얼마나 가능한 저장소, 에너지들을 잘 갖고 있나? 근데 여섯 개, 요거는 식스팩인가요?
0: 맞아요.
1: 잘하시네요.
0: 예. 맞습니다.
1: 저, 숨이 턱 막힐 때 네. 체질적으로 위로 얼굴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0: 오, 맞아요.
1: 위로 열이 많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열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0: 네.
1: 기름진 음식들, 패스트푸드, 피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0: 다 좋아해요.
1: 다
0: 지금
1: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0: 먹으면 안 되나? 그럼 안 되는데? 내 유일한 힐링 그건데.
1: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0: 네.
1: 네. 이사님도 한번 누워보시고요.
2: 저희 뭔가 그걸 낱낱이 파헤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맥 먼저 보겠습니다. 손 한번.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2: 어? 고기 먹었어요.
1: 고기 드셨어요?
2: 네.
1: 잘하셨습니다.
0: 좋은데? 자. 고기는 여섯 개 그 뭐가 있나요?
1: 여기는 하나인 것 같은데.
2: 제가 숨겨놨어요.
1: 숨겨놓으셨어요? 예, 안에 있으신가요?
2: 아직 때가 아니어가지고.
0: 아, 그치.
1: 좋습니다. 다음 이제 앨범 때 나오시는.
2: 그쵸. 예. 아, 다다다다다?
1: 다다다다다?
2: 네.
1: 예. 내려오실게요. 이제 체질 검사 끝났고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 와. 나온다, 이제.
0: 여기서.
2: 우리의 과거들이 나오는 거야.
0: 그래서
2: 과거가 곧 현재의 몸이잖아.
0: 그치.
1: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체열 검사했던 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이렇게 한 분이고요. 이렇게 한 분입니다.
0: 뭐 느낌이
2: 약간. 아 이거
0: 잠깐만요.
1: 좀 그런가요?
0: 안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이 느낌 뭐예요?
2: 여기 빨개졌어요.
1: 자, 빨개지셨네요. 네. 위쪽이 이샤님이시고요.
2: 네.
1: 아래쪽이 와이언님이십니다. 차이를 봤을 때 하나는 전체적으로 많이 빨개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와이언님.
0: 오.
1: 반대로 이샤님 같은 경우는 배는 참 편해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대신에 우리 흉곽이라고 하는 이쪽 간이 위치한 이 흉곽 부분이 이쪽이 조금 열이 좀 있어요.
2: 오.
1: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배가 좀 차신 편들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장이 조금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반대로 와이언님은 전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요.
0: 네, 맞아요.
1: 열을 어떻게 내려줄 건가,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1: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2: 띠링!
1: 어?
0: 어? 뭐야?
1: 보시면 이션님 같은 경우에는 목 양체질.
2: 예.
1: 그리고 와이언님 같은 경우에 토양체질.
0: 토양체질.
1: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간이 튼튼하신 편이고요. 호흡, 폐가 약하신 편이에요.
2: 헐.
1: 그래서 건강에 어떤 게 가장 좋냐? 우리 땀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땀 배출해주시는 게 우리 피부, 바디 디톡스에도 좋아요.
2: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긴 해요.
1: 랩 하시나요?
2: 그냥 말이 많습니다.
1: 아, 그냥 말이 많으신 분이시죠.
0: 예,
1: 예. 예. 하시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나 땀을 빼는 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소통,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2: 예.
1: 이걸 못하면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이걸 못하면 직장을 잃어가지고
1: 그럼 안 되죠.
2: 예. 적당히 이제 밸런스 다른 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와이언님 볼까요? 와이언님 네. 같은 경우에는 췌장,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계세요. 뭐. 돌도 씹어, 치아가 좋으시면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는 소화는 가능하실 겁니다.
2: 잘하네, 돌 잘 먹네.
0: 오, 맞아요. 근데 소화가 늘 옛날부터 좋긴 했었어요.
1: 소화가 되게 잘 되시는 편이고
0: 네.
1: 반대로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신장의 위치는요, 한의학적으로 허리랑 좀 연관이 있어요. 하체랑 좀 연관이 있고 상체는 튼실한데 하체가 조금...
0: 잠시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체도 운동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1: 그런 성향이 있으니 예. 운동을

0: 바깥에. 네. 저희 다른 쪽에 이제 또 뷰티 한번 챙기러. 어,
1: 추가 먹으면 안 되네.
2: 네. 네.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네.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3: 예.
4: 제가 일단 이곳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2: 저쪽에서 속을 한번 체크하셨죠? 네, 여기서는 네. 겉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우리 뷰티 생각하면 겉은 어딜까요?
4: 네, 얼굴이죠.
2: 당연히 얼굴이죠. 네, 여기서는 피부 재생을 하고 탄력을 좋아지게 해서 안면 비대칭까지 좀 잡아줄 수 있는 공안침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오,
1: 윤침 맞아봤어?
4: 맞아봤죠.
1: 얼굴에?
4: 얼굴에는 안 맞아봤어. 오.
2: 보통 배우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오. 그다음에 침 처음이신 외국인 환자분들도
4: 아, 진짜요?
2: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4: 그게 효과가 있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2: 효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1: 아, 콜라겐.
2: 네, 콜라겐 중요하죠.
1: 예.
4: 그렇죠.
2: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탄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침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사실 또 저희가 네.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2: 아, 네. 어떤 스케줄?
4: 내일 자켓 촬영인데요.
2: 네네. 너무 중요한데요?
4: 네. 근데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막 다음날 이렇게 되는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2: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오~
1: 지금부터 작아지면 소멸될 수도 있어요?
2: 그렇지.
1: 아, 그거 조금 그렇다.
4: 방송이지만.
1: 맞긴 해.
4: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2: 네.
4: 아픈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2: 따끔따끔하기는 합니다. 근데 유치원생한테도 침 나왔거든요.
1: 네.
2: 안 아프다고 합니다.
4: 아, 그 친구가 유치원은... 강한 유치원 아니에요? 강한 유치원생 아닙니까?
2: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네. 얼굴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일 두 분 촬영도 있다고 하니 제일 중요한 머리, 두피 쪽으로 해볼 건데요. 그 부위를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 피부 탄력과 리프팅을 좀 기대해 보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4: 저희가 또 이제 뷰티 MC다 보니까 K한방뷰티의 정수를 또 이제 느껴보고 네. 가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1: 예.
4: 용기 네. 있게.
2: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한방뷰티. 네. 해볼까요?
1: 네. 네. 좋습니다.
2: 들어가 보시죠.
1: 와우.
4: 마취 크림 안 바르나요?
2: 예. 하나도 안 아파요.
4: 예.
2: 자, 해볼게요. 예. 일단은 침 들어가는 부위 소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4: 예. 지금 남나요?
2: 아직 안 맞아요. 가장 덜 아픈 부위부터 먼저 놔드릴게요, 제가.
4: 네.
2: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서 따끔.
4: 오, 신기해.
1: 안 나온 것 같아?
4: 오, 뭐야.
2: 괜찮으시죠?
4: 예, 예,
2: 네,
4: 괜찮...
2: 해볼게요, 따끔. 네. 원래는 제가 빨리빨리 툭툭 넣는데 네. 오늘 처음이셔서.
4: 아니, 근데 편한 거.
2: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4: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2: 네, 지금 다 하고 계세요.
1: 그냥 32살입니다. 그냥 어른같이 해주세요.
2: 따끔.
4: 올라갔네? 오, 너 올라간 것 같아, 피부가.
1: 오!
4: 아니, 좀 오버했다. 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2: 자, 어떠세요? 받을만 하세요?
4: 아, 예.
2: 괜찮으세요?
4: 예, 전혀.
1: 형, 안 아파?
4: 안 아픈데 아예 안 아파.
1: 진짜로?
2: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당겨서 이쪽에 관자놀이 쪽도 침 들어가면 좋거든요.
4: 네.
2: 해보실래요?
4: 아픈가요?
2: 지금 이 정도 맞았으면 충분히
4: 하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2: 자, 따끔.
4: 오.
2: 괜찮으시죠?
4: 네.
1: 오, 근데 쑥 들어가네.
2: 따끔. 자, 여기까지 하고
4: 예.
2: 이 침에 전기 자극을 톡톡 올려드릴 거예요.
4: 오,
2: 봅시다.
1: 피카츄 하나, 피카츄.
4: 약간 프랑켄슈타인 느낌인가요?
2: 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선생님.
2: 네?
4: 힘든 드림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2: 제가 네. 그래도 텐션이 좋은 편인데 기가 빨리네요. 자, 천천히 제가 올려볼 건데요. 네. 톡톡 자극 들어갈 거거든요. 느낌 나시면 말씀하세요.
4: 예. 조금씩 옵니다.
1: 오.
2: 이 전기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4: 이 전류의 자극을 통해서 근육에 좀 더 미세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2: 정답인데요?
4: 제가 이름에도 BTMC입니다.
2: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4: 그렇죠.
2: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 오.
2: 탄력의 효과를 더 높이는 치료라고.

0: 생각하시면 될 거고.
1: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0: 네.
1: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아, 진짜 거짓말 없어. 이렇게.
0: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계실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0: 됐습니다.
1: 이거 아까운 데가 지휘 하나 빼면 안 돼요?
0: 오케이.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 우와!
2: 와.
1: 달랐나요? 아 지금 기본적인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2: 머리가 올라가긴 했어 일단은.
1: 아 머리가 올라간 건가요? 아, 느낌이 올라갔는데?
2: 아 근데 느낌이 지금
1: 올라오잖아요. 아,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0: 연기를 못합니다.
1: 느낌 진짜 뭔가 올라가서 탄력이. 오 신기하다.
2: 이제 내가 해볼게.
0: 자 먹어볼까요?
2: 네. 아싸리 어머.
0: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피 쪽에 시술하실 건데요. 소독부터 예. 먼저 하겠습니다.
2: 예. 개태연 보셨어요?
0: 어, 네, 당연히 봤죠.
2: 외국분들도 그럼 자주 와요?
0: 외국분들도 실제로 퇴대한 이후에 한의원 내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2: 네.
0: 한의원을 위해서 여행을 네.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3: 오,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준비하셨나요?
0: 어떤 준비요?
2: 대본.
3: 대본 질문을 답변을 준비하셨나요?
0: 아,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어요.
2: 오!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0: 그러니까요. 아, 정말요?
2: 네.
0: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의사로 성공하면 네. 제가 배우에 도전해봤을 때 그때 응원하러 오세요.
3: 알겠습니다.
2: 아, 그럼요.
0: 지금은 제가 한의사니까 본업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아파요. 자, 긴장 푸시고.
3: 아, 예. 긴장 너무 했다. 아, 이래서 BTM 시작했어? 그치?
0: 어때요?
2: 오, 놓았어요?
0: 응.
2: 오, 별,
3: 우와, 오. 진짜 들어갔어?
2: 나쁘지 않은데요?
0: 괜찮으시죠?
2: 네. 누우신 줄도 몰랐어요.
3: 이게 충이 네. 꽂혀 있는 걸 보니까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도 생기나요?
0: 저는 하루 왼종일 이것만 보고 있어서 아. 충동은 안 생긴. 한번 만져보실래요?
3: 아,
0: 딱.
3: 잘하시네요. 예능을 아세요?
2: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침 만화 보면은 어디 부위에 딱 침을 놓으면은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고.
0: 아.
2: 그런 부위가 진짜 있나요?
0: 정확하게 말하면 없긴 합니다. 한 부위를 딱 놓는다고 해서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재미를 위해서 각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거의 주무시겠어요.
3: 근데 이게
0: 네.
3: 그 피부에도 좋지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어, 맞아요.
3: 그것도 굉장히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나요?
0: 너무 많은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2: 역시 뷰티 MC.
0: 네, 실제로 탈모에도 침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3: 시원하게 올려주시죠, 형님.
0: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3: 네, 우주 끝까지 올려주세요.
0: 느껴지세요?
2: 네, 조금 올려...
0: 더 올릴까요?
2: 네,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3: 아, 나 눈 깜빡거리는 게 그 저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0: 거. 괜찮으세요?
2: 네, 지금이에요.
0: 어떠셨어요? 맞으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2: 아니요, 저 엄청 편했어요. 에이스 침대 같았어요.
0: 오,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아주 풀페이스로 제대로 리프팅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2: 예.
0: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와이어씨도 15분 정도 맞고 계실게요.
2: 네.
0: 고생하셨습니다.
3: 한의학이 좀 이제 외국 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0: 네.
3: 전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걸 좀 이게
2: 아, 근데 진짜 안 아파.
3: 이게
2: 빼는 것도 안 아파.
0: 실제로 외국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하시고
3: 그렇죠. 무서울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낯설어 하시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면 저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거의 맞아, 대부분입니다.
2: 맞아.
0: 고생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1: 봐봐. 한 줄 젊어진 것 같아.
0: 오늘 정한팀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3: 일단은 전혀 안 아팠어요. 그게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근육이 좀 올라간 느낌?
0: 네. 맞아요.
3: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뭔가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진짜 이 리프팅이나 얼굴 동안 이런 거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맞습니다. 일단 외국분들이 보셨을 때도 정말 이게 희귀하니까 외국분들을 많이 안 해보신 부분인데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말 편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고 정말 안 아프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0: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속을 처음 체크하셨죠?
3: 네.
0: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얼굴을 보셨어요.
3: 네.
0: 자, 남아있는 건 뭘까요?
2: It's body.
3: Body.
0: 맞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네. 생활 습관으로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2: 오, 와우, 벌리버블.
0: 몸 교정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2: 네. 오,
3: 바이. 이어서 K1번 뷰티 코스 요리네요.
0: 어, 네, 맞습니다.
2: 오케이, 좋았어.
0: 마지막 코스 잘 체험하고 오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가세요.
2: 예. 마수모가 가세요.
4: 아, 네.
2: 이야.
4: 잘 받고 오셨을까요?
1: 예. 어, 너무
2: 어려지고 왔어요.
4: 엄청 어려지신 것 같아요.
2: 예.
4: 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네. 체형을 좀 잡아드릴 겁니다.
2: 오.
4: 뷰티가 뭐 얼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요새 몸의 바디 라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추나치료라는 걸로 좀 잡아볼 겁니다.
2: 오.
3: 어, 근데 질문 네. 하나 되겠습니까?
4: 네.
3: 추나가 무슨 뜻이죠?
4: 추나, 밀고 당기는 건데 과거부터 그 추나가 그래서 몸을 밀고 당기면서 불균형을 맞춰주고요 네. 우리가 짧아져 있는 근육을 늘려주거나 늘어나 있는 근육은 당겨주거나 관절도 마찬가지로 좁아져 있는 거는 넓혀주고 넓혀진 건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추나 치료 진행을 했었고 밀고 밀당. 당긴다 어, 밀당 잘하실 것 같아요.
3: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밀당 체질입니다.
4: 엄청 여성분들께 인기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까?
2: 네, 맞습니다.
4: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2: 확실히 아시네요.
4: 아니요, 제가 너무 좋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장시간 앉아있고 우리
3: 맞아요.
4: 스마트폰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목은 많이 굳게 되고요.
3: 맞아요.
4: 어깨 말리게 되고 또 오래 앉아있는데 다리도 꼬고 있거든요.
3: 맞아요.
4: 그럼 골반 틀어지고 근데 오늘 높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3: 맞아요.
4: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추나치료로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열 검사를 했던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보이는데 위에 분 밸런스 어떻습니까? 거의 완벽하세요. 선생님은 정말 체형이 완벽하십니다.
2: 형 잘 때 이렇게 잘 자잖아.
3: 혹시 이거 이 앞부분만 좀 포샵해 주세요. 조용히 몸짱으로.
4: 근데 밑에 와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높이가 왼쪽이 좀 많이 높아요.
2: 맞아요.
4: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2: 맞아요. 엄청 틀어져 있어.
3: 이 정도면 뗐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 정도는 아니야. 뭐 내가 조립식이야?
4: 그래서 와이어님부터 오늘 추나 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4: 네, 우리 몸에 바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바닥이 골반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다리 길이가 왼쪽이 짧아요.
3: 오.
4: 반쪽 올라갈게요.
3: 오.
4: 오. 오. 자, 시원하신가요?
3: 예. 시원하네.
2: 180을 그 와우
4: 와우
2: 끝났어요.
4: 내려오시고 예 고생하셨어요.
2: 벌써 끝났어요. 아 더 하고 싶었는데. 어 형 대박이야.
4: 이샤님 요새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3: 저희 어깨가 항상 좀 말려 있어요.
4: 말려 있어요. 봐드리겠습니다.
3: 예.
4: 어깨 말리는 거의 특징은요 등이 구부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3: 네.
4: 그래서 등을 먼저 좀 봐드릴 겁니다.
3: 네.
4: 저한테 힘 펴고 기대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쭉.
2: 괜찮아. 오 뭐야? 왜 시원하지?
3: 오 시원해.
2: 오 그래.
4: 쭉 펴신 느낌으로 한번 쭉 펴주시고 천장으로 누워보실게요. 똑바로.
3: 좋습니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어.
4: 네 고생하셨습니다.
2: 오.
4: 목 한번 움직여 보시고요.
3: 오. 오 좋은데요?
4: 좋으신가요?
3: 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4: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
3: 우와.
4: 좋습니다. 네 오늘 추나 처음 받아보셨죠?
2: 네.
4: 어떠셨을까요?
3: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4: 네네.
3: 드륵 하고.
4: 그렇죠.
3: 사실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4: 무서우셨었죠.
3: 무서웠는데.
4: 네.
3: 딱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진짜 맞춰진 느낌이
4: 맞춰진 느낌.
3: 오 이게 진짜 신기하다.
2: 퍼즐처럼 뭔가
3: 진짜.
2: 시원해지고
4: 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부위에 다 그렇게 뚜둑 소리 내는 게 좋지는 않아요. 막 할 땐 일시적으로 시원해도 안 맞는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아파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와 대박. 감사합니다. 이야 좋았다 좋았어.
3: 아
2: 음액
3: 후 아니
2: 네
3: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 한층 더 어려진 K1방 뷰티가 또 좋은 점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제 밸런스 이거를 또 다 해주니까
3: 3-in-1이잖아요.
2: 그게 뭐죠? 일석삼조.
3: 이너뷰티.
2: 아 이너뷰티.
3: 얼굴. 얼굴. 몸.
2: 아, 여러분들께서도 또 K 한방 뷰티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0: 안녕.

0: The members are headed to the Teha village to take in the picturesque scenery.
1: We're this one. Crazy.
2: Yeah.
3: Yeah. It's 6 minutes to go up, 6 minutes to come down, but then you go up there for like.
2: Wow.
0: The monorail went up to the top with the beautiful sea as the backdrop.
4: First time insulting an Australian.
5: He's like totally paid.
4: The grizzly bears.
6: That's pretty good, isn't it?
2: Dangerous.
0: The Sutosa patrol officers departed from Daepunghon, Uljin, and arrived in Ulleung-do after a week.
4: Wow, look at that.
0: The Sutosa regularly visited Ulleung-do and Dokdo. The EC is beautiful, even though there's a sad history about this place.
7: Oh, what?
2: Daepunggam,
5: 해양 보호 구역.
7: All of this?
0: From the Daepunggam Rock Observatory, the members thought of patrol officers as they looked out to the rocky islands and many oddly formed rocks.
8: A little trash on the shore.
4: 3, 2, 1.
5: It's very bright. I cannot see anything. Can you take me?
4: Hello.
2: 1882년도에 이제 그 2년 전까지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여기 사람은 못 살겠어요.
9: 울릉도예요?
2: 예. 그래도 이걸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그 저기 중앙정부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메인랜드에서 사람이 저기 와서 이제 한번 돌아보고 시찰을 하고 가는 거죠. 그때 왔던 사람들을 수토사라고 그랬어요.
9: 수토사.
2: 예,
9: 여기,
2: 여기
9: 오던 사람.
2: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감찰.
7: 수색수?
2: 예, 예, 페트롤.
9: 수색수.
2: 여기 10대 비경이니까 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에서 이런 데 없습니다.
9: 월드 베스트.
6: View place
9: of the world.
8: Even from up here, you can see that the water is incredibly clear.
0: Sutosa, the patrol officers had to return to the mainland after their duties were complete. They looked out to the vast sea as they waited for the winds to blow.
9: Yeah, yeah.
4: 그럼 지금 어디에 가는 거예요?
2: 여기 풍토 굴에 가고 있어요.
4: 아.
2: 저희가.
5: 그래서 저거를 그 옛날에 수토사들이
2: 육지에 갖고 가서 그 궁궐의 그 페인트, 천연 페인트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여기서 황토 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 황토에서 아홉 가지 맛이 나더래요.
0: The rare red clay of Ulleung-do is known to have 9 different tastes. The patrol officers who returned from Ulleung-do took the precious red clay and presented it to the king.
2: 성화신당입니다.
9: 여기에요?
2: 예, 성화신당. 야, 다 왔네.
9: 인사드려야 되는
2: 예, 인사합니다. 잘 왔습니다.
9: 어떤 곳이 궁금하네요.
0: The Seongha Shrine is a representative Haesindang, shrine of the sea god, on Ulleung-do, and was constructed during the king's Taejong's reign in Joseon Dynasty. There's a sad story about this shrine.
2: 예, 여기는 성화 신당이라고 그러거든요.
9: 네.
2: 아, 저기 저거를 동남동묘라고 해요.
0: King Taejong heard of the sufferings of the Ulleung-do residents caused by the frequent invasion of the Japanese. The king ordered Kim In-woo of Samcheongman ship to rescue the residents living on Ulleung-do Island. Before departing to the mainland, he had a dream where the sea god appeared and ordered him to leave a boy and a girl. When he returned to the island later, he discovered the skeletons of the boy and the girl. He constructed the Seongha Shrine and held rituals to comfort the soul of the deceased.
2: 선생님 여기 와서 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의식 같은 거는 있나요?
10: 어 여기 와서 인사를 드려야죠. 우선 울릉도에 왔다고.
9: 안녕하세요. 저희가 하고. 왔어요. 네. 네,
8: 그럼 손남 선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0: 동남 동녀 sacrificed their lives for Ulleung-do. The expedition team left the Seongha Shrine, whispering prayers of comfort.

0: 여러분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낼 거예요. 이게 OX 퀴즈고요. 네. 다섯 분이니까 먼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1: 가위바위보.
2: Okay, we won actually.
1: We won. 가위바위보.
0: 자, 그러면 다리오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수장과 쌤이 먼저 OX 퀴즈를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낼게요. 울릉도는 3개가 없고 5개가 많아요. 도둑이 없고 뱀이 없고 공해가 없어요. 그리고 5개가 많다는 뜻은 물이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향나무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다.
1: 아, 아이고.
0: 자, 정답은 오.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자, 울릉도와 독도 중 먼저 생긴 섬은 독도다. O X.
3: 뭐야? 내 거라고.
2: 왜 맞지? 맞을 수 있어.
0: 정답은 오.
2: 와. 그러니까 맞을 수 있어.
1: No,
4: no, I didn't
1: look at the map.
4: This is
2: like... Yeah. I didn't look at the map.
0: 세 문제 중에 수잔이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수잔이
2: 승
0: 올라가요.
1: 예.
0: 네.
1: 끝났어요.
2: 끝났어요. 끝났어요.
0: 자, 10월 25일은 울릉도의 날이다. 5일과 X일까?
2: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0: 정답은 X. 와.
1: 이거 안,
2: 아,
1: 아닌 거야.
2: 짜잔.
1: 아,

0: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에 있다. O일까 X일까?
1: Yeah. Really?
2: 정답도 and 울릉도 are in the East Sea.
0: 오.
1: Yeah.
2: 다음.
0: 파비앙이 두 문제를 먼저 맞췄기 때문에 파비앙이 올라가요. 결승전은 부전승으로 올라온 다리오와 파비앙, 수잔이 앞에 나와주세요.
1: 비슷해요?
0: 네.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이다.
2: 파비앙.
1: 아, 이름
0: 파비앙.
1: 아, 이름 모르겠네.
0: 정답은 오.
1: 아. 아, 세워도 되는 거예요?
3: 그렇게. 아.
1: It's fast, right?
2: It's the best.
1: Oh, it's

0: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은 여름이다.
1: 정답
2: X일까?
1: X.
0: 정답 X.
3: 아.
4: 하! 아, 진짜 먼저 잡았네.
0: 울릉도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인천항에서도 울릉도에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1: 답이야.
0: X입니다. 정답 X.
3: 아!
0: 이번 울릉도 독도 퀴즈는 파비앙이 우승했습니다.

0: The Korean National Maritime Museum in the port city of Busan has various exhibitions. There are important documents related to the East Sea.
1: Here.
2: Oh,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이 지구인은 1846년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인데 주로 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0: The globe made by the Newton family in England back in 1846 clearly shows that the East Sea is Korean waters.
1: 아까는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 일을 보셨죠?

0: 이것은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1786년에 일본의 하야시 히에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이 삼국통남 여지 전도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1: Korea is colored in orange and Ulleung-do and Dokdo are in the same color, telling everyone that they are Korean territory.
2: 일본이 우리를 언제 파괴해서 우리 땅
0: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때가 정확하게 대체로 노일 전쟁 그 무렵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이쪽에 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반장, 이것은 네.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아시아 동부 지역 전도입니다.
1: This region, unknown to Europeans, is known as the East Sea by the Manchus.
0: 여러분 나라에서도 옛날에 17세기, 18세기에 동해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고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로 불렸었다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3: To be honest, I actually really like the Gulf of Korea though. Like yeah, I think that sounds really good.
4: Kind of a cool name.
5: That sounds better actually.
3: Yeah, like that's a really cool name.
6: It should be learned in school, the Gulf of Korea in old map section.
4: Oh really?
6: Yeah.
1: The East Sea as well as Korea is clearly shown on ancient world maps. But, like the fact that Japanese tried to change the names of Korea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tried to change the name of the East Sea. But the name East Sea, as recorded in history, can never be changed.

3년 전인가부터는 이제 그 매미를 심으시죠. 그 밭을 쭉 갈고 씨앗만 뿌리면 되니까는 우선 밭을 깨끗이 갈고 그 다음에 씨앗을 그 흩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꽃 피고 이제 수확 시절 되면은 와서 수확만 하면 되죠. 아, 있습니다. 그 춘천 시내에 태계동이라는 동네에서 한 집이 특별히 요런 작물만 해주는 정미소가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

0: 대부분 육식을 좋아하지 이런 우리 고유의 향토 음식들을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기호를 맞춘다는 게 앞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이렇게 하고 그 메밀 전병이라고 예전에 그 엄마가 많이 해주셨던 음식이거든요. 저희는 좀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했어요. 이런 자배기 같은 데 있죠. 옛날에 그릇도 많지 않으니까 자배기. 그런 데다 아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온 동네가 다 먹을 정도로. 그리고 이 들기름 같은 것도 이렇게 진짜 이만한 자배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떠먹었어요. 옛날에.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해서 먹고. 그러니까 음식이 참 뭐랄까. 굉장히 맛있었죠. 예전에는 그 시골에서 많이 해 먹었기 때문에 그 뚜껑 있잖아요. 가마솥 뚜껑. 그게 무쇠솥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뒤집어 놓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물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기름을 찍어서 거기다 이렇게 발라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쭉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후라이팬에다 해야 되겠죠, 이제. 제가 무도 좀 신경 써서 샀어요. 다른 거 없고 마늘하고 이제 고춧가루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 들기름, 참기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냥 맛을 낼 겁니다. 저희는 들기름을 정말 많이 먹었고 참기름도 물론 짜서 먹었죠. 농사를 이제 크게 졌으니까. 근데 모든 음식에 들기름. 네. 그리고 이제 참기름은 조금 이렇게 왜 나중에 뭐 그런 식이었고. 하여튼 부치기고 뭐고 그냥 다 들기름. 문은 그냥 깨끗하게 이제 해가지고 채를 잘 썰어야 돼요. 너무 두꺼우면 아무래도 좀 살짝 볶을 때 시간이 걸리니까 약간 굵지 않게. 그냥 하면 이게 물이 많이 생겨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약간 절여요. 절여서 조금 놔두면 얘가 이제 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섞어서 물이 좀 생길 때까지 좀 놔둬서 물이 좀 생기면 얘가 이제 절여져요. 약간. 그런 다음에 이제 꼭 짜서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거든요. 예,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예, 기다려주세요. 이거를 지금 절여진 상태거든요. 이거 절여졌으면 이거를